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오늘 출근길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뭐지? 오늘 쉬는 날인가? 혹시 내가 놓친 휴일인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요. 아침 출근길 도로는 꼭 주말 아침처럼 한산했죠. 뭐 지하철이나 버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가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0: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겨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 가족들과 갯벌 체험 태안으로 여행 갑니다. 해루질에서 맛조개랑 조개 어마어마하게 캐서 수제비 만들어 먹을 계획이에요. 낚시도 도전해보고요. 싸우지 않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태안 가십니까? 서해안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물이 뿌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그런 구간도 있죠. 근데 굉장히 맑은 곳도 많거든요. 특히 태안 쪽 이쪽으로 가면 갯벌이 아닌 곳은 물이 진짜 너무 투명하고 아름답고 맑습니다. 아, 태안 너무 예쁘죠.

허름한 횟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날 그냥 잡히는 거로 회를 떠주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포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거기예요. 반찬도 너무 맛있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요리는 그 아내분 사장님이 하시고, 그 남편분 사장님은 이제 어부이신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날 잡아온 거를 이렇게 팔고,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오마카세 느낌. 그 집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자,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신상민 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스위스어로의 괜찮아, 떠나.

빨리 돌아올게 하면서 이렇게 뭐 도움을 구하는 게 더 좋습니까? 네. 야.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던 영국 남녀가 사실 친남매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예요. 공항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일을 하면서도 가까운 친구로 지냈고요. 직장 밖에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로 지내던 그때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이 입양됐으며 태어났을 때 이름은 스튜어트 프라우드러브 Proud Love죠. 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여성은 깜짝 놀랐대요. 자신의 결혼하기 전 성 역시 Proud Love였고요. 이 성은 흔한 성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에게 전화한 여성 혹시 스튜어드 Proud Love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고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오빠였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종종 받았는데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건가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진짜 근데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도 참 희한하네요. 그죠? 네.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It's been a really, really messed

정정호 씨, 저는 구조대 올 때까지 노래를 불러줄 것 같아요. 형님도 그러시죠? 하셨습니다. 아유, 뭐, 아시면서, 예, 제 답은 아시잖아요. 예, 생략할게요. 예, 지금 진부한 것 같으니까. 예. 자, 윤종신의 환생 듣겠습니다. 7288님 정해 주셨고요. 2부에 뵙죠.

0: 기계 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띵.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콜라보 한 거네, 그죠? 예. 2563님과 이현우 콜라보 좌보빙 반식 돼서. 아, 그래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빙수로 바꿔 드셨구나. 저희가 이제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거기다 이제 얹어서 돈을 좀 얹어서. 그래, 좌보빙 맛있게 드시고요. 0069님 속초 다녀왔어요. 어젯밤 도착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쉬고 있습니다. 외용치

포스트 말론의 Sunflower, 돈 톨리버의 Lose My Mind까지 들었습니다. 아, 하트하트님, 차디 하트하트, 차준코 돈 보태서 팥빙수 사 먹었다는 사연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전에 어쩌다 남자 사연 1등 당첨 2층 원목 침대 받았는데 두 개로 나눠서 아내랑 하나씩 쓰고 있어요. 아내가 코 엄청 굴어서 침대에서 잘 때마다 지금도 차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은 제 방 사진, 아내 방 사진은 나중에 허락받고 올릴게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침대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예, 뭐 약간 뭐 각방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두 분의 합의하에, 예, 어떤 아내분의 과격한 코곰 그런 표현이 있나? 코곰으로 인하여 이걸 좀 명사화하려니까 코고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잘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저희는 기쁩니다. 네, 두 분. 근데 뭐 그 저희가 늘 좀 의도하는 거는 선물을 드렸을 때 이게 또 가정의 화목과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이 여기 피어오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드리기는 합니다. 네, 의도는 알고 계시죠? 네. 각방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네, 결국에는 네,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9377님, 오늘 4살 아이 어린이집 방학 맞이해서 용인에서 월미도 대형 키즈카페 가고 있어요. 윤지야, 오늘은 제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줘. 아유, 4살이면 뭐, 네, 쉽지 않죠. 4살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 말 듣는 자체가 이게 상당히 좀, 예, 난이도가 있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는. 예. 윤재를 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키즈 선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아 월미도에 뭐 대형 키즈 카페 유명한 곳이 있나 봐요. 에, 월미도. 야 월미도 가본 지 오래됐다. 월미도 하면 근데 디스코 팡팡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번도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서 지켜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아, 9176님, 아내랑 순대국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식당에는 언제나 음악 앨범 틀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다가 불경기라 많이 힘드네요. 오늘은 아내 이민주의 생일인데요. 민주야,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우리 조금만 힘내자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또 뭐 성수기가 있으면 비수기가 있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 누군가에게는 최대 관심사, 하지만 종이창처럼 얇은 팔랑귀들에게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최대 난제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앨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은 정성희님의 난제로 함께하는데요. 이 정성희님께는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립니다.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차디, 제가 얼마 전 친구와 밥을 먹었는데 이 친구와 종종 만나서 밥을 먹고 깔끔하게 더치페이로 계산하거든요. 이날 갔던 곳은 패밀리 뷔페로 1인당 3만 5천 원으로 둘이 7만 원이 나왔고요. 제가 결제하기로 하고 친구가 저한테 3만 5천 원을 주기로 해서 제가 먼저 결제했죠. 근데 제가 이용하는 통신사 포인트로 30% 할인을 받고 결제를 해서 실제로는 4만 9천 원만 결제됐죠. 근데 저는 원래 약속대로 친구에게 3만 5천 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 포인트를 사용한 거니까 포인트는 현금이나 다름없으니까 전 제가 포인트 차감을 선택한 만큼 밥값은 제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영수증을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어, 할인 받았네? 그럼 결제한 금액 4만 9천 원에서 우리 둘이 2만 4천 5백 원씩 내는 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포인트는 이건 현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1번 3만 5천 원 받는 반을 딱 갈라서 받는 게 맞다. 2번 실제 결제한 금액을 반씩 나눠서 2만 4천 500원 받는 게 맞다. 1번 3만 5천 원, 2번 2만 4천 500원입니다. 추첨 통해서 세안제 세트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번호 샵8910, 콩은 공짜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가타보다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뭐 더치페이 시스템 때문에 오는 오해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그 더치페이가 이제 굉장히 뭐 일반적인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뭐 남성들 사이에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조금 좀 젊은 세대들은 뭐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올드보이인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색해. 어쨌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이 맞아요? 24,500원이 맞아요? 참 진짜. 2390님 111111111111 여러 개.

적어주셨어요. 내 포인트로 사용한 건데 왜? 그 친구 별로네. 내가 낼 돈에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뭔 상관이래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뭐 어차피 현금이고 내 돈이니까 내가 써서 쌓아놓은 건데 라는 느낌 말씀이시죠? 8052님, 저는 2번. 24,500원 결제요. 골프 칠 때도 한 사람 50% 할인되면 N분의 1 하거든요. 하셨습니다. 골프. 근데 이건 조금 좀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통신사 어떤 포인트, 이제 뭐 차감되는 그 지역이나 환경이나 또 어떤 그 시스템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머리 아프긴 하다, 진짜. 9973님, 1번. 아, 이렇게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친구, 안 그래도 피곤한 세상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질 바에는 그냥 그 친구 만나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친구, 글쎄요. 에,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아, 근데 뭐 지금 상황은 이제 두 분이 다 사실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죠? 근데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를 가지고 지금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895님, 2번.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친구끼리 의리만상하고 포인트는 가족끼리 외식할 때만 쓰는 게 국룰이란 걸 배웠어요. 아, 그쵸. 맞아요. 그리고 포인트를 쓸 거면 그냥 뭐, 옜다. 내가 쓰겠다, 내 포인트. 뭐 이렇게

6845님, 무조건 1번 아닌가요? 포인트를 열심히 모은 돈이니까. 그쵸. 이것도 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라는 말씀이시고. 1989님, 2번, 친구끼리 포인트까지 반띵을 하려고 하면 세상들이 빡빡하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커피집 가서 쿠폰 찍으면 그 쿠폰도 반으로 가릴 건가요? 하셨습니다. 꽤 좀 강한 톤으로. 또 뭐 아니 뭐 친구끼리 어때 뭐 이렇게 또 주장해 주셨고. 5575님 1111 35,000원이요. 사연자님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해서 그렇지 애초에 각자 카드로 결제했으면 할인은 사연자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5,000원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4329님 2번 포인트 정도는 친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속상하네요. 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속상해진다. 이런 거로 두 분이 싸운다는 게 일면식도 없는 두 분이지만 아, 친구끼리 이런 거로 싸우니까 내가 참 속상하네. 아, 김도희 씨, 차감되는 포인트는 내가 그동안 카드 써서 모은 건데 그걸 내가 여기 쓴다는 게 무슨 잘못인지 1번이죠. 하셨습니다. 박소영 씨, 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고요. 이럴 거면 밥은 왜 먹나요? 좀 손해 보고서 합시다. 아, 그렇죠. 친구 아이가 뭐 그렇죠. 친구끼리 친구의 개념부터 우리가 또 새로 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친구란 무엇인가? 에 대한 자,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 조금 더 만나보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죠.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들었습니다. 아니 또 사연을 또 이렇게 섬세하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신사 포인트는 이게

내 친구 동희야, 우린 절대로 저러지 말자. 내 친구 동희야, 아, 그래요. 네. 친구 아이가, 네,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에. 자, 오늘 결과를 좀 볼게요. 음악 앨범 가족들은요, 오, 이렇게 나왔네요. 37대 63. 그러니까 뭐 한 4대 6 정도로 봐야겠죠. 37대 63으로 2번 실제 결제한 금액을 반씩 나눠서 결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더 많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24,500원이 맞는 거다. 예, 그 10분 중에 6분이 맞다고 하셨고, 4분은 아유 그냥 대충 내 반씩 그렇게 35,000원씩 내는 게 맞다라고 해주셨고요. 그게 대충은 아니죠. 어쨌든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 6, 37대 63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이 결과를 결과가 좀 애매하네.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것도 아니고 그죠? 네, 3부를 마무리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좀 찝찝해. 이게 좀 일방적이어야지 되는데 3부 마무리해요. Avril Lavigne의 Complicated.

0: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4부문을 열었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이어볼게요.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함께할 주제 말씀드립니다. 뻔해도 좋아 여름 시즌송입니다. 첫 곡은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로 준비했어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듣고 계시다가 떠오르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뻔해도 좋은 여름 시즌송. 뭐 좀 진부할 수는 있지만 뭐 여름엔 들어야 된다. 그런 노래들 있죠.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번호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시면 시원한 작두콩 차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뻔해도 좋아 여름 시즌송 이러한 주제로 함께하고 있죠. 유화목님은요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여름 시즌송 함께하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번호 샵 8910 공지엔 콩으로 주시면 돼요. 3964님은요. DJ DOC의 여름 이야기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수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곡도 역시 좀 시즌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가수 박명수 가수의 바다의 왕자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대교 부근에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행주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가는데 25분 정도 걸리겠고요. 여의하류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강일에서 서종 쪽으로 답답한 흐름인데요. 19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9070님이 주셨습니다. 초1 딸이요. 집 방학 동안 호텔에서 살자고 하는데 돈 많은가 봐요. 아이고 부럽다. 누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죠. 누가 호텔 데려갔어요? 내가 데려갔죠. 조용히 입막음도 내 손에서 해보시고요. 그래도 애나 어른이나 꿈은 제외 아닙니까? 복권 당첨, 세계 평화, 호텔 살이 기원하면서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QWER의 노래예요. 대관람차.

김장환님이 주셨어요. 예, 현우 형이 예 후배 가수라고 바다의 왕자 들어줬다고. 예, 저도 들어오면서 들었습니다. 아, 어쨌든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예, 고맙습니다 형님. 예, 아, 김영님님도 똑같은 얘기였고, 우리 초딩은 여름방학에 미국 놀러 가자고 하던데 저 몰래 복권 딱좀 냈나 봐요라고. 아, 비쌉니다. 예, 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비싸가지고 미국 가기 힘들 거예요. 비자도 그렇고. 이주원님, 예, 꿈은 스케일 크게. 저도 50 되기 전에 에티오피아 꼭 가보려고요라고. 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고생하는 거 보셨군요. 예, 예. 글쎄요, 이렇게 딱히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예. 해볼 만은 한데, 예, 많이 힘들어요. 저희가 했던 코스 들어가면 많이 힘들고, 예, 좀 편하게 가시면은 갈만 하죠. 예, 굉장히 좋은 나라니까. 저희랑 따로 사지 마세요. 되게 힘듭니다. 예. 4489님, 올여름 시원하다 했더니 입방정 떨었나 봐요. 더워도 너무너무 더워서 의욕이 안 생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름이 또 더워야 돼요. 그래야 곡식도 잘 익고, 예, 예. 그러니까 여름이 더워야지 추면 또 이상한 거죠. 예. 근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예, 아, 대쪽 같은 예능 외길 34년 박명수가 단칼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명수 초이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영수님 주셨어요. 40... 아, 미안합니다. 40대 남자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머리 길러볼까요? 말까요? 40인데 머리를 길러서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뭐 헤어 쪽에서

그 뭐 신내림을 받았다든지 보통 그 뭐 장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일반 분이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굳이 장발을 날도 더운데 장발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머리 숱도 없다면서요. 머리 저 숱이 이게잖아요. 예, 머리를 기르게 되면 묶게 됩니다. 뒤에를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안 기르는 게 어떨까? 차라리 탈모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루라도 늦게 약 먹으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호박씨 기름을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일주일 정도 넘었는데 머리 안에 두피가 깨끗해졌어요. 아, 이거는 샴푸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직은 완전 강추는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지켜볼 텐데.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숱이 예. 빠지게 되니까 예. 지금부터는 머리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탈모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머리에는 결국은 이제 콜라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 저희 있죠. 콜라겐. 예. 콜라겐 세트 선물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콜라겐이 없으면 있어요?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두 개 중에 하나로 예 저희가 단백질 쉐이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없으면은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콩도 먹는 것처럼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세차를 한 달째 미루고 있었더니 차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비 예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세차를 할까요 말까요? 권현진님. 권현진님 주말에 비 오는데 뭐들러 갑니까?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하지 마세요. 예. 비 오는데 왜요?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저 좀 하루 이틀 있다가 비 이제 끝나고 장마가 거의 끝날 때쯤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와 관련된 어떤 게 좀 비하고 관련된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가 결국은 물이잖아요. 물이죠. 물 숫자가 들어간 거 요소수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소수 교환권. 자, 선물이 저희가 79가지가 있습니다. 1201님, 처제가 작은 네일 가게를 연다는데 개업 선물로 공기청정기 사줄까요? 무풍 선풍기 사줄까요? 아, 무풍 선풍기보다는 예 사계절 쓸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아, 뭔가 좀 그 공기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공기만 걸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물도 걸러야 되잖아.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없는 선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서보영님 방학이라 조카가 집에 온다는데 피규어 들어있는 장을 잠글까요? 가구하고 냅둘까요? 잠궈야죠. 당연히 잠궈야죠. 예. 잠궈야죠. 그거 피규어라는 게 그게 뭐 고가도 있고 뭐 저가도 있고 뭐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모아온 데 취미인데 아이가

간장하고 된장이 따로 있나? 어, 예, 예. 간장을 두 개를 넣어놨네, 여기다가. 예. 자, 그리고, 김진희님이 주셨어요. 방학이라서 맨날 늦게 일어나는 고3 딸.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더라도 깨울까요? 수능 망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냅둘까요? 아니, 당연히 깨워야죠, 지금. 예, 그거 지금 고3이면 지금 정신 바짝 지금 얼마 안, 수시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수능도 이제 하루하루가 지금 계속

진짜 안 해 먹어요. 예, 예. 한 두 번 하다 말아요. 저희가 대신에 망고빙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예. 고유다님, 여름휴가 가족템으로 선글라스 맞추기로 했는데 아빠가 자기는 싫대요. 이게 진짜 싫다는 걸까요? 아빠 거 빼고 살까요? 그래도 살까요? 아, 근데 가족템으로 선글라스를 맞춰서 쓰거나 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쓰더라도 아빠의 취향에 맞는 거로 아빠가 사게

그죠? 지구처럼 계속 이렇게 돌고 뭔가 좀 이렇게 돌돌이 계속 이렇게 돈다는 건데 돈다는 것은 이제 그 똘 네, 동글동글한 게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글동글한 게 동글동글한 게 뭐가 있냐? 여기 있네요. 예, 콩. 콩이 좀 동글동글하잖아요. 콩고기와 미소된장. 콩고기와 미소된장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들어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영님 주셨습니다.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는데 선물로 현금 드릴까요? 5성급 호캉스 보내드릴까요? 현금이 최고입니다. 현금이. 예, 현금을 주셔야죠. 뭐 달라고 그 호캉스 뭐로 갑니까? 예. 야, 방에만 냅두고 수영장만 있으려면 여기 뭐 들어왔냐? 집에 집구석에 앉아있지. 그, 부모님들 100%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방송국에서 현금은 못 드리고, 저희가, 배달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싸이의 노래입니다. That.

자, 싸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명수 초이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김점례님, 신랑이 제 나이를 자꾸 한 살 올려서 말합니다. 57세인데 58세라고요. 정쟁해 줄까요? 조용히 용돈을 깎을까요? 예, 용돈을 깎으면은 바로 예, 55세 됩니다.

아이한테 왜 밤에 심부름을 시키게,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아이한테 저기 뭐야, 담력을 키우게, 그럼 뭐 공동묘지를 가든지 뭐 이렇게 좀 허름한 공장에 들어가서 뭘 찾아오는 뭐 그런 게임을 해야지. 아니, 심부름 시키는 게 우리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의 백주대낮에, 뭐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지만 심부름 시키는 거는 귀찮으니까 그거 시킨 거지. 애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좀 부부싸움을 좀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예, 말린다. 우리가 말린다. 자, 이제 뛰어다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렇죠. 뛰어다니는 말이죠. 예. 말이 저 많으면 말이 뭘 끌고 다니죠? 마차 끌고 다니죠? 쌍화차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아, 나 못하겠다. 힘들어가지고. 아유, 이거 애드립을 몇 개 해야 돼. 자, 쌍화차. 예, 말이 끄는 차가 마차, 우리가 먹는 차가 쌍화차. 쌍화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두 채널 전국방송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언제나 들어도 즐거운 라디오 KBS 쿨 FM 끝까지 함께해요. 채널 고정.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치킨이 쏟아집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 자, 일은 바쁜데 노래방 갈 시간은 없고 치킨은 먹고 싶은데 내 돈 쓰기 싫을 때 고민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여름의 정석, 여름의 전설, 여름의 교과서, 바로 쿨입니다. 쿨. 예, 제가 쿨 멤버들이랑도 워낙 친하고 너무너무 저 좋은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 특히 저는 저 우리 유리 양이나 성수형이랑도 친하고 재훈이랑도 재훈이랑은 잘은 모른다. 예, 그냥 몇 번 봤지. 근데 재훈이도 사람 너무 좋다고. 예, 우리 저 연예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도 진짜 여름하면 쿨해요. 그죠? 이름 그대로. 예, 바다의 왕자하고 쌍벽을 이루지만 아직까지 노래방에서는 압도적으로 바다의 왕자가 1위다. 예,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자료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없는 얘기를 만드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거짓말할 바에는 그냥 때려칩니다. 예,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압도적인 1등이 라는 거 행사 관계자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에 쿨의 히트곡이 적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한 소절을 듣고 바로 뒤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가수만. 예, 오늘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애상 뭐 작은 기다림 뭐 등등. 예, 많이 있어요. 그죠? 애상은 그러니까 알잖아 너를 이토록. 여기까지 하면 다음이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딱 거기까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치킨 바로 딩동댕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노래가 나갈지 몰라요. 근데 쿨의 히트곡 중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쿨하면 바로 나다. 예, 쿨의 어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쿨의 노래입니다. 근데 나는 바다의 왕자 하나 있는데 쿨은 왜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은 거야? 맥주와 땅콩.

0: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하는 다시 한번 하는데 글자 하나가 발음이 안 좋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첫날 밤에 담 꿈에 젖어 부터 큐. 첫날 밤
1: 첫날 밤에 담 꿈에 젖어 한 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담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예.
0: 정답. 아까 아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아는 말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하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와, 진짜 잘하시네. 오, 예. 자,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어우. 네. 야,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했더니 하는 잘했네. 안으로 들었거든. 아는 말이 아니야. 이걸 들었거든. 아는.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박명수예요. 반갑습니다.
2: 네, 명수 오빠 안녕하세요.
0: 예, 저 많이 좋아하세요?
2: 네, 사랑합니다.
0: 얼마까지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2: 네.
0: 얼마까지 빌려줄? 저는 그렇게 그걸로 따지고 얼마까지 빌려줄 거예요?
2: 아들이죠. 다 드릴 수 있어요.
0: 뭘 다 드려?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아, 저 안녕.
2: 다 드릴 수 있다니까요?
0: 얼마 있는데요?
2: 저 없어요.
0: 장난해요 지금? 지금 장난해요? 자, 그러면은 쿨 노래 좋아하세요?
2: 네, 저 고1 때부터 팬이었어요.
0: 어, 쿨 멤버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2: 재훈이 오빠요.
0: 재훈이 오빠.
2: 네, 쿨 사랑해요. 노래,
0: 솔직히 쿨 노래도 인기가 있지만 박명수의 바대방제가 요새 더 인기 많은 거 알죠?
2: 아, 그래, 그런가요?
0: 아니, 어, 별로 아니, 확 다운되네. 좋습니다. 그거
2: 어, 뭐, 너무 떨려요, 오빠. 저 청취자들 막 떨고 그러면 왜 저래 이랬는데 너무 예, 떨리네요. 예.
0: 근데 왜 떨어요? 이걸로 뭐 팔자 고치려고 그래요?
2: 아니 모르겠어요. 전화 오자마자 막 손이 떨려가지고.
0: 아니 뭐 이거 하면 뭐 복권 1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의 추억이에요. 떨지 마세요.
2: 그렇죠. 근데 너무 떨리네요.
0: 아니 떨지 말라니까. 이거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전화 와서 저희랑 같이 네. 일하실래요? 아니면 혹시 이런 거 안 해요? 전혀. 편하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2: 네.
0: 어, 편안하게 해요. 이걸로 팔자고 치는 거 아니니까.
2: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러면 이제 떨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2: 네.
0: 어, 이걸로 뭐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추억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자, 쿨 노래 좋아하시죠?
2: 네, 좋아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막. 아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0: 자, 연습을 해볼게요. 애상. 네. 알잖아, 너를 이토록. 그 다음은요?
2: 사랑하며 기다린 날이.
0: 그 다음.
2: 뭐가 그리 바쁜지.
0: 그렇지, 그렇지.
2: 너무 보기 힘들어.
0: 그렇게

0: 그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1: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 쾌감, 그게 정말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예.
1: 네네.
0: 그게 어디에 힘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거 하려면 손에 힘이 좀 커야 됩니까? 어디 힘이 커야 돼요?
1: 손에 힘이 좋으면 가장, 아주 좋긴 한데, 예. 다리에 힘도 좋아야 되고요. 아, 전신을 쓰는 운동이라,
0: 전신 운동이구나.
1: 그렇습니다.
0: 전혀 살찌진 않았겠네요, 그죠?
1: 네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렇군요.
1: 아주 날렵합니다.
0: 아주 날렵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텐데, 예. 네네. 이제 2번하고 4번이 남았어요.
1: 아, 예, 네네. 예.
0: 쿨의 노래 다 좋아하세요?
1: 네, 다 좋아해요.
0: 그래요? 예.
1: 네, 노래방 가면은 무조건 쿨 노래로.
0: 예. 예. 그러면
1: 분위기를 띄우자.
0: 그러면 저 Could you love me so? 그다음 뭐예요? You're my

0: 마리아야.
1: 오,
0: 난 떠나지 않아.
1: 변하지 않아, 변하지 네, 않아.
0: 변하지 않아. 네,
1: 떠, 네. 떠나지 않아, 아니고. 떠나고 싶어요? 네, 네.
0: 어, 떠나야죠, 이제 휴가.
1: 자, 아니. 자, 좋아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은데. 아, 네. 자, 2번하고 4번 중에서 노래 골라주세요.
0: 아, 2번.
1: 2번, 해빈이 주세요. 빨리 떠나자. 큐!
0: 야야야야, 바다로. 그 다음에 뭐지?
1: 빨리 빨리 빨리.
0: 어, 해변에
1: 여인.
0: 야야야 바다로.
1: 자, 그다 그. 아,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준비했는데.
1: 예.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하세요. 예. 저희
0: 아...
1: 자, 따라 불러 보세요. 원곡 보내 드릴게요. 따라 불러 보세요.

0: 아이고.
1: 아니야.
0: 아, 아니에요. 이제 아니 끝났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쉬워서 어떡해요?
1: 아쉽다.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1: 네.
0: 예, 좋은 축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저희가
1: 알겠습니다.
0: 기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헬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8월 5일 개봉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죠. 오디세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예, 놀란 감독은 저하고 저기 동갑이래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저 참가자분들 너무 재밌었다고 박혜령님, 예, 4996님, 황윤정님, 예,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에 지치는 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수암터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남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개항에서 송내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휴가철이라 지방 쪽에 교통량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호법에서 이천 쪽으로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종 분기점에서 원주 쪽의 어려움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인천 쪽으로는 군포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많이들 드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계란만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냉장고에 무조건 쟁여놓는 1순위 음식이 계란인 것 같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 박보경님께서 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사 먹는 스크램블은 약간 요리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스크램블은 약간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뒤적여버린 것 같은 그런 모양새. 약간 탄것 같기도 하고.

0: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하고 계십니다. 0521번님께서 장조림이 간장조림이니까 그냥 장조림이라고 하면 소고기가 안 들어가도 인정 아닙니까? 저 혼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제? 네. 엄여진님께서도 소고기를 안 넣어도 장조림이라고 할 수 있죠. 신서보님 역시 할 수 있어요. 간장이 조림이면 장조림이용. 5291번님께서 고기 없는 거 저도 장조림 아니라고 봐요. 5291번님이랑 나랑 마음이 완전 통해버렸어. 5291번님 진짜 아 고급적인 입맛 너무 내 스타일이세요.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장조림은 계란도 좋지만 소고기 먹는 맛을 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6632번님께서 계란말이 김밥이요. 거봐요, 김밥이 안에 있잖아요. 김밥을 김밥 겉을 계란으로 싸버리셨어요. 진짜 맛있겠다. 저런 거 한입 먹으면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한입이.

초보 운전이라 무섭지만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 게 더 무서워서 운전대를 잡았어요. 방학 내내 운전만 할 것 같아요. 부천에 만화 거리가 있어요? 만화 거리에 가면 만화책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벽화 같은 벽에 만화가 있는 건가? 아 그래 거리가 이렇게 만화 관련된 뭔가 이렇게 컨텐츠들이 많은 거예요? 오, 혹시라도 지금 운전 출발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문자하지 마시고요. 도착해서 약간 혹시 그때가 2시가 안 됐다고 한다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9129번님께서 오늘부터 연차예요. 저의 첫 연차는 폴디 보러 왔어요. 힐링할게요. 우리 연차 쓰고 폴키보 우! 소리 질러! 아 연차를 쓰고 또 저를 보고 아 고마워요 진짜 가요광장 보러 와주셔서 물론 그 밖에 날씨가 오늘도 너무너무 더워서 걱정은 돼요 너무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끔 더위 잘 조절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안 돼요 좋아요 곧 시작하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카메라반입니다 오늘 사진 미션은 하늘 오늘의 하늘 사진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어디서 찍은 하늘 사진인지 사연까지 덧붙여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옥상에서 찍은 하늘 사진입니다. 탈출하고 싶어요 라든지

드릴게요. 네, 무더위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밀크 푸딩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3780번님의 신청곡 듣고 가광문화센터 카메라 반 시작할게요. G.O.D의 하늘색 풍선.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가요광장의 사진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카메라반 가요광장 사진작가님들, 렌즈 한번 닦으셨죠? 수평은 지키셨나요? 오늘 카메라반의 미션은 하늘! 어떤 사진들이 도착했나 한번 볼게요. 2824번님께서 어제 저녁 산책하면서 이쁘죠? 부산 노을이에요. 푸딩 꼭 주세요. 주대요. 4살짜리 공주가 입 벌리고 기다림 하셨습니다. 와, 사진 너무 예쁘다. 이 지금

아 너무 예쁘다. 보길도 꼭 가볼게요. 전남 완도에 있는 보길도라고 합니다. 또 밀크 푸딩 보내드릴게요. 3790번님께서 제주의 하늘입니다. 사실 전 제주도에 살아요. 엄마랑 드라이브하고 돌고래도 보고 멋진 하늘도 보았답니다. 여기는 코난비치와 오저여 사이에요. 오저여? 오저여가 지역 이름인가요? 오, 코난비치와 오저여. 구자읍 일출 명소래요. 오, 제주도 그렇게 가도 모르는 곳이 진짜 많아요. 아, 우리나라도 정말 곳곳에 아름다운 경치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그림 그린 것 같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선물 챙겨드릴게요. 622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랑

가광문화센터에 이어서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2337번님께서 양평 용문의 펜션입니다. 수영장으로 풍덩 빠지고 싶지만 손님 맞아야 해서 빨리 청소. 풀키님 덕에 하늘 한번 보고 힘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하, 진짜 그래요. 펜션 뭔가 사장님이면 뭔가 부러울 것 같고 원할 때 펜션에서 놀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현실은 이렇게 정리하고 또 손님 맞고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도 이렇게 잠깐 하늘 보면서 한숨 돌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늘이 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 네, 색깔도 너무 파랗고요. 구름들도 이렇게 구름이 없는 하늘이 예쁘다곤 하지만 그래도 구름이 약간 이렇게 퍼져 있을 때 더 그림 같고 예쁘잖아요. 네, 그런 하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9575번님께서 배롱꽃이 예쁘게 핀 하늘과 커플이 된 꽃들이에요. 폴님은 평소에 하늘 사진, 꽃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아, 이걸 배롱꽃이라고 하는구나.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나무에 달린 꽃 같이 보이거든요. 오호, 꽃사진 많이 찍으면 약간 엄마라던데. 네, 꽃사진 근데 사실 저는 예쁜 꽃들 찍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가까운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꽃들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서울숲도 그렇고 그런데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굳이 나중에 안 볼 것 같지만 이렇게 한 장 찍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제가 부끄러우신가요? 8775번님께서 어제 폴킴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답이 없어서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추첨해봤어요. 일단 문주용님께서 잔소리, 폴킴도 잔소리 진짜 많이 하는 거 알죠? 근데 저 진짜 요즘 잔소리 안 하지 않아요? 오늘은 잔소리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안 했죠? 오늘은 폴킴이 네, 잔소리할 기력이 없어요. 네, 주말아 언제 오니? 박민정님께서 아이유 수롱의 잔소리! 폴디 완전 AI 같았어요. 아, 다시 해볼게요. 박민정, 아이유 수롱 잔소리, 폴디 완전 AI 같았어요. 괜찮죠?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2844번님께서 오늘 점심은 열무김치와 비빔면입니다. 마침 냉장고에 남은 수육도 있어서 같이 먹습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침 냉장고에 남은 수육이 있다고요? 집에 수육 쟁여놓는 사람 진짜 멋있다. 아니 그 집, 우리 집 옆집이면 좋겠는데요. 수육도 있고, 아 냉면, 냉면 지금 하나가 아닌데, 아, 나 지금 배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요. 열무김치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열무김치랑 수육이랑 비빔면이랑 같이 한 입에 콕 넣으면 안 되겠어요. 이따가 저 라디오 끝나고 이거 비빔면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6999번님께서 여름휴가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헬스장 와서 땀 빼는 중이에요. 윗몸 일으켜기 두 세트째 하고 문자 보냅니다. 근데 쌀국수 먹고 싶어요. 칼국수 먹고 싶어요. 운동하고 나면은 칼국수 먹을 수 있죠. 운동하고 나면은 쌀국수 먹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윗몸 일으키기 두 세트만 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점. 윗몸 일으키기 두 세트는 운동이 될 수 없다라는 점. 네. 이제 또 들으시면서 세 세트, 네 세트 짜고 계시겠죠? 약간 힘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에서 웃겨가지고 약간 아하 웃으면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2: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만 들려.
1: 선배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오늘 잔소리 안 하기로 했었는데. 0880번님께서 여름 휴가 가는 길이에요. 차가 밀려서 조금 힘드네요. 하,

0: 그럼 이제 무대 위에서 축구 드리블 하는 거죠. 이렇게.
1: 아, 이거 연습해야겠다.
0: 이렇게, 네. 이렇게 꽃갈콩 같은 거 놔두고 이렇게 쭉쭉쭉쭉 지나가는 거.
1: 좋아요.
0: 1209번님께서 이제 생기 해나라고 부를게요.
1: 아니 애칭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4742님 해나님 어서오세요.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8월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해요. 맞네요.
0: 8월 달에 특별한 계획이나 이벤트 뭐 예정된 거 있어요?
1: 아 사실 저도 너무너무 놀러 가고 싶은데 네. 지금 해외에는 못 갈 것 같고 네. 한 2박 3일로 계곡 같은 데 한번 가볼까.

0: 또 문자 왔나요? 아, 본인이 아니구나. 만났대요? 무슨 얘기했대요? 혹시 청첩장 받았대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차였대요? 찼대요? 너무 궁금해.
1: 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궁금한데
0: 연락이 안 왔어요.
1: 어? 안 왔어요? 그럼 아니. 원래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0: 아니 진짜 설마 다시 만난 거야?
1: 다시 만나면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0: 그치. 또 안 보냈나? 그럼 가치도 들어야 되니까. 아니 아 우리가 너무 관심 가져서 부담됐나 봐.
1: 아 왜? 같이 들려요.
0: 잠깐만 여러분 관심 넣어둬. 우리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문자 좀 줘요. 답장 아니 뭐 나 인스타 SNS에 이렇게라도 뭐 DM이라도 주든지.
1: 그래.
0: 아 너무 궁금하다. 자 오늘 아 잠깐만 우리
1: 네.
0: 우리 이 친구 이름 그만 언급해요 이제.
1: 아,
0: 정효미님께서 저는 형준이가 궁금해요.
1: 그러게.
0: 아니 형준이도 지금 그 뒤로 안 오고 있어.
1: 형준아 제발 좀 보내줘요. 아니 외국인 다시 만나요? 여기, 그 있잖아요
0: 여기,
1: 헬스장.
0: 여기 헬스장. 네. 오늘 헬스장 어떻게 된 거야? 나 진짜 손석구님 닮은 헬스장 이 선생님 계신지 궁금해요.
1: 그러니까.
0: 진짜. 우리 관심 안 가실 테니까 우리 너무 이름 자주 안 부를 테니까 제발 답변 좀 줘요. 오늘 함께할 코너 어떤 네. 코너인지 한번 소개해볼게요.
1: 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회사에서 겪은 일, 요즘 고민거리, 형제 뒷담화, 오픈 연애 스토리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의 Summer Island.

0: 윤지성의 썸머 아일랜드 듣고 왔습니다. 민중기님께서 다들 도망가셨네.
1: 그러게, 사연만 보내고
0: 어디로 도망간
1: 거야? 왔어. 네, 101님 우리 이제 HJ라고 부르기로 해요.
0: 그래, 너무 그래. 그 손석구님도 다르게 불러봐요.
1: 그러니까
0: 네, 뭐 손석구 SSG.
1: 어, SSG. 아, 그러니까. 근데 안영준이 너무 좋은데 이름 아주 착 감겨서.
0: 나는 진짜 나중에 네. 그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형준이 궁금할 것 같아요.
1: 아니 7785님 석구님은 강동구 추앙씨로 합시다.
0: 아 추앙씨 괜찮다. 추앙씨.
1: 추앙씨 괜찮다.
0: 강동구 추앙씨. 자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첫 번째 사연 장르부터 공개할게요. 로맨스 전쟁 드라마입니다. 어머. 시작해볼게요.
1: 네. 네, 8개월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2: 자기야 사랑해
1: 언제나 꽁냥거리는 커플이죠. 근데 싸울 위기에 놓인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름에 같이 여행 갈까? 휴가 맞춰서.
0: 아 맞다, 내가 아직 말을 안 했었나? 나 휴가 때 여행 가게 될 것 같아.
1: 어? 어디로? 누구랑?
0: 해외로 갈 것 같고 부모님이랑 같이 갈 것 같아. 그리고
1: 그리고? 그리고 뭐가 더 있어?
0: 아 그 부모님이랑 친한 가족이랑 같이 가는 건데 그 집 딸이랑 내가 전에 사귀었었어.
1: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전 여친이랑 여행을 간다는 거잖아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으로 싫은 티를 팍팍 냈더니 이래저래 변명? 뭐 해명? 뭐 암튼 말이 많더라고요.
0: 아 다 옛날 일이야. 대학교 때 잠깐 만났던 거고 진짜 잠깐 사귀었었어. 진짜 잠깐이야. 솔직히 사귀었다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야. 그냥 걔는 부모님 친구네 딸이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진짜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1: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0: 나는 이제 솔직히 걔 그냥 군대 동기 같아. 나한테 그냥 남자야 남자. 내 친구 정승환이랑 김민석 알지? 나한테 딱 그냥 그런 느낌이라니까. 걔 걱정 안 해도 돼.
1: 아니 여행을 가서 두 가족이 완전체로 내내 붙어있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죠? 뭐 둘만의 산책 타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갑자기 스파크 같은 게 튀어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너무 신경 쓰여.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싸우기는 싫어요. 근데 어떻게든 안 가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0: 전 여친이 함께인 가족여행에 간다는 남자친구 어떻게 뜯어말릴까요?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1: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아 나는 충격이다. 벌써 저는 이 전 여자친구 전에 사귀었었어 라고 그냥 제가 읽는 순간부터 네. 바로 문자창을 봤거든요. 그냥 왠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대폭발하는 게 느껴졌어요.
1: 느껴지죠.
0: 로맨스 전쟁 드라마 0581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저는 화가 많이 나죠. 아니 왜 가?
0: 어? 아니 나는 가족끼리 아니 헤어졌는데 가족여행을 같이 왜 가는 거예요?
1: 아, 그 뭐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친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하지만 본인이 이제 성인이고
0: 맞아.
1: 어, 안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안 갈 수 있을 텐데.
0: 아니 그 집 찾아도 왜 가는 건데?
1: 그러니까
0: 이거는 반댈세.
1: 나도 반댈세.
0: 이거는 그냥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혜사님께서

0: 네.
1: 아, 짜증나.
0: 1994님은 가라가. 에휴.
1: 김현정님은 왜 저래?
0: 김정숙님은 안 돼, 무조건.
1: 오수진님, 전 여친이랑 온 가족이랑.
0: 아니 김현정님, 자기들끼리 계속 연락하고 있을 듯.
1: 이거는 솔직히 맞다. 미니선님께서 듣자마자 느낌 듭니다. 결혼은 그 전 여친이랑 할 겁니다. 헤어지십시오.
0: 안 돼.
1: 근데 나도 사실 이 생각했어.
0: 아 근데 저는 이거를 아예 안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그냥 한 번은 보내줄 저라면 네. 한 번쯤은 보냈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네,
0: 그냥 보내고 거기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내 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0: 이걸 안 보낸다고 해서 될까요? 어차피 이렇게 가족끼리 가야 되는 정말 사이라면 네. 이거는 어떻게.

0: 뭐하러 이 가족여행 가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6352번님께서 전 여친도 전 여친이지만 여자친구가 휴가 맞춰서 여행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내기 전부터 가족여행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게 맞지 사실은.
1: 했었어야죠.
0: 맞죠.
1: 0427님, 송지은의 노래 시청합니다. 미친 거니?
0: 미친 거 맞죠?
1: 그치.
0: 0253번님께서 그래서 얘는 차 떼요? 차였대요? 차인 척이면 진짜 가면 안 되지.

0: 아 이러면 너무.
1: 아 근데 약간 이 상황이 그래요. 뭐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0: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1: 6308번님께서 뭘 말려? 헤어져야지.
0: 김재현님께서도 부모님들이 둘을 이어지게 하려고 전략적으로 같이 가는 여행일 수 있어요.
1: 아 근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닌 게
0: 맞아요.
1: 굳이 헤어진 그 남녀를 부모님들이 왜냐면 부모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가도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들을수록 의문이 생깁니다. 5633번님께서 여행 가면 부모님들이 이 둘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주실 듯.
0: 아 그냥 보내버려요. 저 같은 보낼 것 같아.
1: 정약인가 이거?
0: 모르겠어. 그럴 수 있죠 뭐. 네 8523님 부모님끼리 사돈할 여행입니다.
1: 아 문자를 읽는데 내가 점점 더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리아님께서 해외여행인데 지금 취소도 못해요. 그냥 연애를 취소하세요.
0: 김지현님 여자친구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1: 인정. 같이 가면 인정.
0: 같이 가면 인정이긴 한데
1: 여자친구
0: 너무 불편하겠다.
1: 너무 불편하겠다. 5820번님께서 따라가세요.
0: 아니야 그냥 보내버려. 김진임님께서도 얘기한 것부터가 글러먹었네. 글러먹었어.
1: 근데 약간 이 얘기한 순서가 진짜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0: 네.
1: 3330번님께서 하 HJ가 얘기할 때가 좋았어. HJ 얘기할 때가 좋았어. 열받네.
0: 맞네. 3920님 아주 현명한 지혜는 이걸 계기로 헤어지는 거예요.
1: 김영진님도 보내줘. 영원히 보내줘.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0: 그러게.
1: 단 하나도.

0: 정말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배려라는 거는 상대방이 물어보기 전에 말을 그치. 알려주는 게
1: 그러니까 본인도 찝찝하니까 말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0: 찝찝한 게 너무 이해되는 부분이긴 그쵸? 하지만 그쵸. 여흉경님께서 신혼여행인가?
1: 어 그러지 마요. 김영진님께서 보내줘. 영원히 보내줘.
0: 아니 이거 3568번님께서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한 거면 안전한 거일 수도 어때요? 제 생각은
1: 진짜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죠. 이거는 여행 얘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사실은 이거 원래 잡혀 있었고 그 친구랑 갈 거 다 알았는데 맞아. 여태 말을 안 한 거잖아요. 거잖아.
1: 전다은님 전 여친 모지졌다에 한 표.
0: 호호님께서 근데 의외로 다 나불거린 게 순수하게 다 말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어도 화나.
1: 화나지. 4104님 사연자님은 일단 안 가게 하고 싶은 게 고민이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가지 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일단 얘기는 해야죠.
0: 저라도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딱 선을 한번 긋기는 할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선택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가지 마라고 할 텐데 네. 아 뭐 그럴 수가 없어. 그럼 너야 뭐야 가족이야 나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0: 아 가족이야 나가 아니죠. 그쵸? 이거는 가족은 애초에 옵션이 없어요. 그 여자 전 여친이

0: 가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노래 틀어주면 어떡해.
1: 그리고 예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0: 1650님 이게 대박이에요.
2: 네, 저도 부모님끼리 친구들이셔서 부모님 친구 딸이랑 친구였는데 같이 자주 놀러 갔습니다. 두 가족이서 근데 지금은 그 여자의 두 자식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현실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 여러분 남녀가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죠. 네, 그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정이 싹트기 마련이에요.
1: 당연하지.
0: 백승감님께서 그냥 이 라디오 다시 듣기로 들려주세요.
1: 아 그냥 보내버려요. 보내버려.
0: 영원히.
1: 영원히.
0: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진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가면 진짜 끝이에요.
1: 맞아.
0: 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봐봐요. 그러면 결혼 만약에 다 괜찮았어.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나만 사랑해. 결혼했어요. 그 가족들 결혼하고 나면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1: 만나야 될 수도 있죠. 부모님끼리 친하니까.
0: 그럼 그 전 여친 만나고 싶으세요?
1: 아우 너무 싫죠.
0: 5083번인데
2: 네, 5083님 저 지금 겁나 바쁜데 안타까워서 보내요. 헤어져.
0: 이거는 어떻게 쉴드가 안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네. 명쾌하게 답이 내려졌어요.
1: 네.
0: 헤어지든지 가지 말든지.
1: 네. 맞아.
0: 다음 사연 가볼게요. 장르는 건강의학 다큐멘터리입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은 37세 청취자입니다. 저요? 요즘 이거 많이 느껴요.
1: 아, 나 늙고 있구나.
0: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아니, 20대 때는 솔직히 다이어트 쉬웠어요.
1: 뭐 한 이틀만 저녁 굶어볼까?
0: 그렇게만 해도 2kg씩 빠졌는데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한 달 내내 식단 조절을 해야 1kg가 빠질까 말까죠. 심지어 요즘은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머리 좀 감아볼까? 샴푸 샴푸 린스 린스 헹구기 헹구기 으악!
0: 머리를 헹구다 담이 와서 침을 맞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치과 치료를 받은 직후에도
1: 고기 먹으러 가야지
0: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등갈비를 뜯으러 갔었는데

0: 님께서 맞아요. 30대 후반부터면 느껴져요.
1: 네. 근데 40대 되면 몸이 또 달라져요 라고 하셨네요.
0: 키쿠 님께서 영원히 20살이었으면 좋겠어요.
1: 네. 아카시아 님께서는 전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자국 안 사라져서 능둥그나 느껴요. 슬퍼.
0: 진짜. 이선아 님께서 워터밤 갔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저 진짜 이 생각했는데.
1: 맞아.
0: 워터밤은 20대 때 가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제 20대의 마음으로 가긴 가죠. 30대도. 네.
0: 돌아올 때 몸이 20대가 아니야.
1: 그렇죠. 내일이 없죠. 3453님. 누가 내 얘기를 하였는가.
2: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0: 아 진짜. 오수진님께서 내 친구시네요. 너무나 공감.
1: 오. 3902님. 20대부터는 월요일 출근해서 목요일부터 지쳤는데 30대 되니까 화요일부터 지쳐요.
0: 아 이런 거면 그냥 매일 지친 거잖아요.
1: 그러게.
0: 아 잠깐 화요일은 너무 심했다. 솔직히 7853번님께서 워터밤을 갔다는 거 이거 아니구나. 네.

0: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럼요. 이렇게 막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머릿속으로는 나 짬뽕이랑 짜장면 이런 거 엄청 땡기거든요. 근데 먹고 나면 힘드니까 네. 중식 얘기를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확실히.
1: 네. 5162님 감기가 안 나아요. 나았다 싶으면 또 한 줄기예요.
0: 진짜 잠깐만. 5622번님께서 눈곱만 떼도 눈 아프다는 거 뭔지 알아? 알레르기 생긴 것처럼 따끔따끔해. 그리고 앞팀 뒤팀이 필요한 나 사람처럼 눈 양끝이 자꾸 붓는 느낌이 들어.
1: 아 근데 이게 저도 진짜 점점점 느끼는 게 저 알레르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0: 네.
1: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생겨요.
0: 뭐 알레르기 뭐 있으세요?
1: 저는 햇빛 알레르기가 없었거든요.
0: 에?
1: 네, 근데 이걸 해외를 나갔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는 거 알고 보니 그게 햇빛 알레르기래요.
0: 근데

0: 이혜림님께서 30대 후반부터 대사 질환 좀
1: 어우 슬퍼.
0: 대사 질환이라뇨. 대사 질환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햇빛 알러지랑 만성 두드러기 생겼다가 7년 약 먹었어요. 갑자기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1: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그 눈 알레르기도 생겼었어가지고 최근에 오. 눈이 심하게 많이 부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식습관이랑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 바꿨어요.
0: 맞아. 네. 이게 알레르기 면역력 관련해서는 대장이 문제인 경우가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결국 대장은 먹는 거 네.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김현정님께서 40초인데 청춘인 줄 알고 싸이 콘서트 가서 미친 짓 뛰다가 탈진 와서 응급처치도 받았어요.
1: 아 그래도 열정 있다.
0: 아 무리 근데 40초인데도 가서 뛰면 안 되는 거예요?
1: 아 좀 무리하게 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0: 근데 그런데 가면은 약간 계속 뛰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1: 하고 네 해야죠.
0: 그럴 때 아니면 언제 뛰어보겠어요.
1: 맞아. 네. 9302님 20대가 지나서 좋은 것도 있어요.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조급함이 사라지고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인생일 줄 알았는데 아니야 20대가 좋아 라고 하셨어요.
0: 저 진,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청소 분기점적으로는 정릉터널 안에 고장난 차가 있었습니다. 연희 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정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대로 거둔다. 이 말 어릴 때는 그냥 속담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은근 무섭더라고요. 까먹을만 하면 슬쩍, 잊고 지낼만 하면 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한 바퀴 쫙 돌아서 꼭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 뿌리셨어요? 뭐 받을 차례세요?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있는 사람 자세히 보아주세요. 모두가 어여쁜 세상입니다. 오늘도 가비님과 쿨타임 행복할래요? 라고 한 편의 시를 또 미용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다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참 예쁜 부분이 많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임미용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회사에 계신 분들은 옆자리에 있는 뭐 다른 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또 모두가 또 장점이 있고 그만큼 또 단점이 있는 것이니까요. 9700님이요. 생일인데 모태솔로라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지만 행복해요. 라고. 아, 오늘 생일이시구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9700님. Happy birthday to you. 7월 29일 날 태어나셨군요. 이 좋은 날. 덥지만 그래도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은 날. 이렇게 또 태어나셨군요. 축하 축하드려요. 모태솔로라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지만 행복하다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시간이 많지 않나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 또 솔로들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서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거기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그냥 쉬는 날 정말

고요. 이 미아님이요, 나이 60대니 나이 60대 되니 뿌린 대로 안 돌아와요. 결혼식, 돌잔치 다 뿌려도 내 큰일에는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면서 그쵸, 맞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그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아님. 또 제가 60대 되는 언니

또 줄 수 있어서 너 정말 감사하다. 내가 줄 수 있는 환경이 됐기에 감사하다. 베풀 수 있는 환경이라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오은영 선생님 같다고 저한테. 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이걸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돌아오는 거. 되게 엄청 좋아하는 주제예요. 저는 한 만큼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분명히 잘 못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 돌아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떨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좋은 일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카르마. 모든 건 다 돌아온다. 내가 한 것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이 일하님이요.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라고. 처음 받아봐요. 이런 문자 지금. 아가 지금 글쎄 한 40개는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은 없고요. 네, 가비리카노 있는데 그거 하나 드릴게요. 네, 아이스크림 없죠? 있어요?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있다고 해서요.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이라님. 옜다. 여기 있다.

앞쪽에 왼수밖에 없네요. 예쁘게 봐줄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럴 때는 억지로 예뻐하지 말고 그냥 그래 이 왼수야 라고 그냥 알겠어요. 네,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정도로 가죠. 우리 예쁘게 봐주긴 어렵잖아요. 왼수가 있으면. 그쵸? 김범수님이요. 가비식 모태솔로론 희한하게 설득되네. 일리 있다. 김지연님이요. 맞아요.

20대 때는 친구가 너무 좋았다가 30대 되니 인간관계 정리하고 거진 혼자 노는데 외롭지 않아요? 혼자 너무 잘 놉니다. 혼자도 바빠요. 라고. 백홍님도요. 아직도 모쏠인 제가 가빈님의 말씀 완전 공감 공감. 물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잠깐. 그것도 잠깐이고 외로워도 남친을 만나서 해소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한번 만나고 싶은 것도 좀 경험을 하려고. 라고 나유진님도요. 경험해보고 싶다. 정확해요. 무슨 느낌일까? 궁금한 느낌? 왜 아냐고는 묻지 말아주세요. 라고 모태솔로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지금 모태솔로론 제가 말한 거 맞죠? 모태솔로들은 오히려 더 안 외로워요. 진짜. 왜냐면 혼자 노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친구들도 너무 많아. 친구들이 사귈 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여우 같은 기집애 남자친구 생기면 싹 연락 안 하지. 근데 다시 돌아와. 넌 어쨌든 간에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이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모태솔로들이 하나도 외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가 없어야지 그게 외로운지 알지. 없으면은 몰라요. 오히려 그게 좋다니까. 저희 피디님이요.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에서 모태솔로 특집 한번 할까요? 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 모태솔로 특집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모태솔로 그 연애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모태솔로 특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태솔로 그 어떤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저도 20살 넘어서 이제 첫 연애를 했기 때문에 살짝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모태솔로 특집 한번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9351님이요. 양산입니다. 억수로 너무너무 됐다 더버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양산에서도 지금 너무 덥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 바깥에서 뜨거운 여름에 일하고 계신 분들 제가 좀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아,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볼게요. 문자 한 판의 대결. 오늘의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쇼 있죠. 빈칸 채우기 문자쇼인데요. 오늘은 빈칸 채우기보다도 이랬던 순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나도 나이 먹었구나 싶었던 순간. 여러분 있으세요? 뭐 사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와 나 벌써 고학년, 와 나 벌써 10살, 아 나 벌써 2살이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진짜로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와 내가 대학생? 나 이제 뭐 술 마실 수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떨 때 아 나도 나이 들었구나 싶으세요? 무릎 아픈 거, 온몸이 쑤시는 거 이런 거 뻔한 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약간 과장 추가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제 마음 가장 많이 움직이신 한 분께는 피자 한 판 네 드리고요. 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시원한 가비리카노 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문자번호 8910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 슬립, 서울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KB 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 기프트,

0: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러분, 가비의 스브 라디오에서 100일 맞이 공개 방송 준비했어요. 8월 17일 월요일 100일 파티에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훠궈를 먹으러 갔는데요. 저는 고기만 넣어서 먹는 파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 소고기 우삼겹을 잔뜩 넣어서 먹고 있는데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훠궈집에서 김치를 마구마구 퍼먹었답니다. 요즘 뷔페나 일반 음식점 가서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느끼해서. 저 나이 먹은 걸까요? 라고 0819님.

이거 진짜 공감해요. 와, 경희님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이민영님이요. 저는 서류 볼 때 글자 크기 12 너무 작아 보여요. 최소 11은 되어야지 제대로 보입니다. 요즘에 노안이 빨리 온대요. 핸드폰 때문에. 그치. 노안이 빨리 오지. 눈이 너무 안 좋아지지. 지금 핸드폰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붙들고 앉아 있어요. 아, 난 글자 크기 10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작가님 저희 대본 글자 크기는 몇이에요? 혹시 이거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공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12라고 합니다. 이거에서 조금 더 작아지는 거죠? 힘드네요. 조금 화낼 것 같아요. 10으로 하시면. 누가 10으로 하나 서류 볼 때 글자 크기를? 누가 10으로 해요? 그쵸? 12는 돼야지. 김용수님이요. 어제 있었던 일, 배꼽티 입은 여자를 보고 아이고 배시려워서 어쩌나 젊음이 좋겠다고 눈을 뗄 수가 없었네요. 아, 배꼽티 입은 여자친구, 여자를 보고 여자 사람을 보고 아유 저거 배시려운데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아직 전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배꼽티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0: 시간 7832시간 58분
1: 야,
0: 42초 와. 41초 와. 40초 39초
1: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나 놀리는 재미로 여기 오지?
0: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비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파라소셜 관계잖아요
1: 파라소셜? 그게 뭐야?
0: 사회적 관계에 준하는 가상의 친밀감을 파라소셜이라 해요 실제로 알지 못해도 연예인을 가까운 사람처럼 느끼는 심리적 유대감 AI를

코르티스의 영 크리에이터 크루 듣고 왔어요. 줄여서 영크크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 좀 하세요? 영크크?

요즘에 저는 막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딸 같아, 어머 너무 딸, 너 같은 딸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김영호님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베개 자국이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아서 난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외출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마스크 쓰고 나간 적도 있다. 아, 베개 자국이 꽤 오랫동안 계셨구나. 이걸 이제 이거 이제 좀 힘들죠. 이게 너무 남아 있으면은 나 개운한데, 나 지금 정신 깼는데 덜 깬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어딘가가 뭔가 이거 좀 슬프다. 나도 그럴 때가 오겠죠. 아직까지 베개 자국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김세희님이요. 최근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20대 초반만 해도 손만 잡아도 심장이 떨리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다 보니 그냥 빨리빨리 하게 됩니다. 설렘보다 하나씩 해치우는 느낌. 이럴 때 참 나이 먹었나 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세희님. 저 완전 공감하잖아요. 이거 왜 공감하냐면요. 20대 때는요. 막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 못했거든요. 막, 아,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근데 우리 친구 사이도 안 되면 어떡해. 생각했거든요. 뭐 친구 사이?

0: 그게 무슨 기분이야?
1: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진짜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와 체하는 거 어떤 느낌이야 막 이랬거든요. 아, 나 진짜 그랬는데 서른 살 좀 넘어가니까 이제 좀 체하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지 알아요. 이제 여기가 칵 막힌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가슴이 칵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 막 그냥 숨도 쉬기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느껴지는 순간 조금 슬퍼왔습니다. 네, 진짜 체하는 거 몰랐었는데 이제는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영크크든 늘크크든 모두 모두 소중한 나의 귀빈이들, 네, 지금 잘 듣고 계신지요? 저희는 이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0: 1년 연속 수상이니까.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0: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시스타의 I swear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태국에 가면 전 뭘 마실까요? 했더니요. 롤코롤구님이요. 술 한 잔이요. 라고 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망고랑 수박 중에 고르라고 했잖아요. 뭘 술 한 잔이에요. 그건 당연히 마시겠죠. 근데 바다 앞에서 말이에요. 바다 앞에서 제가 뭘 마시냐고요. 7447님이요. 앞에 못 들었어요. 아메리카노라고. 뭘 아무거나 말해요. 왜? 망고랑 수박 중이에요. 아 그런데 오늘은 제가 밥 먹느라고 중간에 광고에 살짝 밥 먹느라고 그림을 못 그렸어요. 오늘 좀 성의가 부족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태국에 가면 꼭 마셔야 하는 생과일 주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향은요. 태국에 가면요 여러분 태국이잖아요. 태국. 서울 아니고 태국이잖아요. 그쵸? 저는 I love mango. I love mango. Go.

0: 권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권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월요일 is Monday, 화요일 is Tuesday, 수요일 is Wednesday, OMG now it's Queen's Day. Queen's Day에 어울리는 퀸들의 예능 프로그램 하나 소개 올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되는 첫 방송되는 짐살라 비움의 원지 그리고 이시안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요, 저랑 이제 짐살라 비움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같이 한 2주 정도 같이 여행을 하신 분들이고요. 사실은 저희 하리무까지 있어야 되는데 리무가 지금 스케줄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분 저희 라디오 처음 나와주셨는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3: 아,

0: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제 근데 내 짐을 뺀 거야.
1: 빼고
0: 기분이 안 좋아.
2: 맞아.
1: 그리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 내 건
0: 그러니까.
1: 없고.
0: 내 건 없고 이웃 쓸데없는 걸 왜 넣었어?
1: 막 이상한 뭐 몸만한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
0: 맞아 맞아.
1: 누구 거더라?
0: 웨딩 드레스가 들어가 있고.
1: 맞아 맞아.
3: 약간 다 그런 아이템들이 다 제 것이었던 것 같네요.
1: 외찰하러 가시는 줄 알았잖아요.
0: 외찰이라뇨? 나도 결혼한 줄 알았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네 명에서 캐리어 하나로 여행을 간 거고 이제 예고편에서 나왔는데 누가 막 속옷을 빼버리기도 하고. 예, 뭐 약간 놀랐었어요. 제일 어이없었던 아이템 있어요? 캐리어에 이걸 왜 넣어 했던 거 혹시 있으세요? 시안 씨나 원지 씨는?
1: 아,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네 몸만한 바디 브러쉬. 와, 난 저거를 에이 깜짝 놀랐잖아요. 24인치에 들어가는 것도 놀랬어.
0: 시안 씨 혹시
3: 저는 뭐?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1: 괜찮죠?
3: 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장문정 님이요. 죄송해요. 펭수 온 줄 알았다고.
1: 펭수. 아, 팽아.
3: 저도 원지 언니 처음 만났을 때 말투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0: 맞아.
3: 온더라고요, 말투가.
0: 맞아.
3: 나는 가비 언니도 올 맞고.
0: 맞아.
3: 언니도
0: 서로 올 맞고. 맞아요.
1: 나 굿. 사실 펭수야.
0: 근데 나 펭수 같다 생각 한 번도 못 했는데 비슷하다 펭수랑.
1: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얼굴도. 감사합니다.
0: 9157님이요. 짐살라비움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본방 꼭 보려고요. 1회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1회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있죠 있죠. 네. 뭐랄까 일단은 그 세계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저희 세계관.
3: 서사가 시작돼서. 서사가 좀 시작돼서 네, 첫 회부터 보셔야지만 그죠. 뒤로 갈수록 이 그쵸 감동이 좀 같이 오죠.
1: 네네. 맞아요. 그 첫 화의 캐릭터도 네 명의 어떤 성격과 짐 싸기 스킬도 볼 수 있고 그게 네 약간 마지막까지 약간 이게 약간 복선처럼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0: 아마 첫 화가 가장 평화로우실 거예요. 보시기에도.
1: 아, 그건 맞아요. 네네.
0: 이지 리스닝. 네. 슈퍼라디오 녹음 스튜디오도 살짝 나오죠?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짐 쌀 때 이쪽으로 오셔서 짐을 쌌어요. 아, 두 번째 짐 쌀 때.
1: 저는 공항에서 쌌어요.
0: 공항에서 쌌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쌌거든요. 녹음 스튜디오에서.
1: 진짜요?
0: 네. 집에서 한 번, 여기서 한번 싸고. 네. 그래서 라디오 홍보까지 했어요.
3: 야무지게.
1: 아, 저도 입국하는데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바로 짐 정리를 들어갔어요.
0: 아, 진짜? 네, 네. 거기서 싸셨구나.
1: 네.
3: 아, 다른.

0: 그쵸.
1: 아, 저는 나름 유명, 내향인 중에서 조금 나름 유명해요. 그쵸? 제 생각인데.
2: 꽤 유명한 아이신데, 대문자 이, 다 지금 이였거든요. 네. 저도, 시안이도, 리무도, 아. 어떤 사람이 가장 버거웠나요? 그 텐션이.
1: 아. 버거운 거는 모두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버겁다기보다는 네. 이제 네. 좀 당황이죠. 당황.
2: 제일 당황스러웠던.
1: 당황이었죠. 우리 하리무 동생.
2: 아, 맞아요. 맞아요. 아,
1: 나는 좀 신인류를 보았다.
2: 계속 이러니까.
3: 다른 인류. 다른
1: 아,
3: 인류.
1: 정말 새로운 세계의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좀 당황을 맞아. 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저 비디오 보는 것처럼.
2: 맞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네네. 그럼 정글, 산, 섬, 화산 이 네 개의 지형을 저희가 여행을 하고 왔는데 어디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한번 각자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1: 어디요?
3: 저는 정글이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정글.
3: 아무래도, 네. 저는 정글이었던 것 같은데.
2: 정글.
3: 여기는 진짜 나중에 저기 뭐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검문을 거쳐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2: 예비 남편과
3: 신부랑 이제 산을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저. 정글을 가서 한번 맞아.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1: 얼마나 무난한지.
3: 얼마나 이제 극한의 상황으로 치다에서
1: 화가
3: 때?
1: 많이 안 나시는지.
3: 네, 어떤지.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문제일 것 같긴 한데.
1: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그렇게까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 뭐 거의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네. 처음 가봤어요. 저는 그런 정글은.
2: 그런 정글 처음이죠.
1: 그런 정확히 말하면 숙소라고 하나.
2: 그런 숙소 처음이죠. 네. 맞아.
1: 그래서
2: 맞아.
1: 아, 예비 남편과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다.
2: 그래.
1: 네, 그래서 이거는 엉망진창이었다.
3: 바닥까지 바닥의 상황을 다 같이 겪는 거죠.
1: 네네.
2: 숨겨진 인성이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숨겨진 인성 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3: 저도 나왔습니다.
1: 아, 안 나올 수가 없죠.
2: 안 나올 수 없어요. 오오님이요. 첫 화에 귀신 얘기 나온다던데 첫 화는 패스하고 2화부터 볼게요. 아니 첫 화에 귀신 안 나와요.
1: 아마 2, 3회쯤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좀 보면 골 때려요.
2: 네. 하나도 안 무서워.
3: 네. 무서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보면 진짜 힘받는.
1: 배 잡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2: 맞아요. 네. 진짜 웃겼는데.
1: 골 때리는 귀신이다. 네. 네네.
2: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시즌2를 찍는다 그러면 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3: 이거는 이제 그 여행 촬영 도중에 이제 가비 언니가 저한테 네. 시아나 갑자기 시아나
2: 할 거지?
3: 시즌2 나오면 할 거지? 아, 제가 약간 3초 정도 머물었어요. 너무 힘든 시기 때
2: 너무 힘들었어.
3: 후반부쯤에 이제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1: 또 제일 힘들 때 물어봤구나.
3: 시아나 할 거지? 시아나 할 거지?
1: 아, 그게 내가 볼 때는 자기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
3: 아, 스스로에게.
1: 가비야 너 할 거지? 그러지 않았을까.
3: 정말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을 못

0: 가지고 시즌 2 했으면 좋겠는데 제작진들한테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 공개적으로 한번
2: 저는 너? 있습니다.
1: 하나씩 말해주세요.
2: 네. 더운 나라는 갔으면 자고. 좋겠다.
0: 되게 추운데 가겠다. 뭐 남극 가겠다.
1: 남극 좋아. 남극의 눈물 한번. 난 남극이 차라리 좋아.
0: 진짜. 그쵸?
1: 너무 더웠습니다.
0: 아, 더운데 가지 말자고 얘기하실 거예요 두 분은?
1: 아 저는 여름 I hate summer이기 때문에 I love winter.
0: 저는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배달 한 번씩 해보는 건 어떠냐고.
1: 그것도 괜찮다. 아 김치찌개 한 번씩
0: 직접 먹자고 얘기하고
1: 그것도
0: 싶습니다.
1: 괜찮죠. 너무 좋아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제가 받아들이고 싶네요.
0: 진짜.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듣고 올게요.

0: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1: 우리 립 타투.
2: 아, 립 타투. 아,
3: 타투.
0: 그거 립 정말 타투. 유용했는데 저희가 더운 나라도 있기도 하고 맞아. 또 촬영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이 립 둘 다 우리 어느 가변이도 저도

0: 매일 봤어요. 진짜 호텔방도 같이 쓰고 아, 숙소가 맞아. 같이 썼기 때문에 매일매일 봤기 때문에 칩거할 시간이 없었더니 없었어. 언니가 그냥 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1: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2: 네. 그래도 언니 혼자 여행할 때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았어요?
1: 아 재밌긴 했어. 계속 도파민 빵빵 터지고 아 엄청 재밌긴 했어.
0: 맞아 맞아 재밌었어. 시안 씨는 한국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 뭐예요?
2: 저는요 저는 병원부터 갔답니다.
0: 너무 힘들었어.
2: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싹 풀리면서
1: 아, 같이 풀리는 게 있죠.
2: 네, 같이 맞아. 이제 어딘가 이제
0: 위장도 계속 같이
2: 위장이 계속 이제 싹 풀리면서 이제 화장
0: 맞아.
2: 아이고 네. 아, 예, 예. 병원을 계속 다녔죠. 네.
0: 저희 작가님이 카메라 꺼졌을 때 뭐 했냐고 저희.
1: 아, 일단 카메라가 잘 꺼지진 않더라고요.
0: 안 꺼져.
1: 기본적으로 꺼지지가 않았고.
0: 안 꺼져.
1: 꺼지면은 거의 이제 저희도 같이 꺼졌던 것 같아요.
2: 그게 맞는 것 같아요.
0: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잤어요. 잘 시간도 모자랐어.
1: 아, 맞아.
0: 너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아, 요거 좀 기억에 많이 남겠다. 네네. 언니도 너무 막 싫었을 것 같고.
1: 아, 평생 추억.
0: 네. 이도엽님, 요것도 시안 씨가 읽어주세요.
2: 최악. 저는 첫 여행으로 대만을 갔는데요. 옷이 들어있던 캐리어가 다른 나라로 가서 3일 동안 속옷도 못 갈아입고 겉옷도 3일 동안 같은 옷만 입었던 망한 여행설이 기억이 나요. 평생 못 잊을 여행이네요.
1: 아, 다른 건 괜찮은데 속옷이 좀 치명적이네요.
2: 그러니까. 아니, 3일 동안이면 그럼 얼마나 갔다 오신 거지? 거의 반을 그러면 반 이상을 뭔가 못 갈아입고.
1: 가끔 이렇게 캐리어가 다른 나라를 가거나 안 올 때가 있어요.
2: 있어요? 언니 네. 경험이 있어요?
1: 한 번 있어요. 저도.
0: 저도 한 번 있어요.
1: 포르투갈에서. 네네.
0: 언니 그러세요?
1: 네. 근데 그 숙소 주소로 보내주더라고요. 다음날인가 이틀 뒤에.
2: 네. 저 유럽 쪽에서는 그런 일이 되게 조금 다반사라고 하더라고요.
0: 저는 집에 왔는데 서울에서 내 짐이 안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다행이었지. 서울에는 내 짐이 다 있으니까 여행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1: 그게 엄청.

0: 잘 봐요?
1: 잘 보는 보지 오. 않나. 아, 실수 없이.
0: 저는 이상하게 분명히 나도 두 번 세 번 했거든요. 오. 그래서 보냈어. 근데 이거 여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진짜 철렁해.
2: 그때 보이죠.
0: 그때 보고 나 솔직히 장난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한테
1: 진짜
0: 세상이 나한테 진짜 장난치는 것 같아요.
2: 저는 약간 난동증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0: 아, 난동증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약간 이제 덜렁 너무 덜렁 돼가지고
2: 덜렁덜렁
0: 이거 맞지? 맞지? 맞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띨렁 보내면 이거 여기 틀려있고 여기 틀려있어 하고
3: 그럴 때는 약간 캡처해서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더블 체크. 저는 항상 이제 그 친구들이랑 딱 더블 체크를 아~ 하고 가는 편인 것 같아요.
2: 거기서 더블 체크가 되는구나.
0: 그럼요, 그럼요. 그거 괜찮다.
3: 네,
0: 괜찮아요. 더블 체크하는 거. 500원님 사연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원지 씨가 읽으세요.
2: 2004년 3월이에요. 인생 첫차 구입 기념으로 친구들과 서울로 여행을 가던 중이에요. 어마어마한 폭설로 경부고속도로에 고립이 된 적 있어요.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립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를 버리고 숙박업소로 간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저희도 숙소를 잃어보니 알아보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서 학생인 저희들은 차에서 버텼는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007 작전처럼 헬리콥터에서 빵! 생수를 투하해줘서 와. 친구들과 먹으면서 버텼고요. 부산 서울 25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정말 잊을 수 없는 최악의 망한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아. 웃으며 가끔 이야기를 한답니다.
0: 너무 25시간?
2: 와 근데 헬리콥터에서 빵 생수를 투하를 해줬구나. 이게 저 너무 신기한데요?
0: 진짜 신기하다. 네.
3: 이거 영화에서 보던 그런 느낌 아닌가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2: 네. 아, 2004년이면 엄청 옛날이죠. 22년 전.
0: 네, 아, 그러네.
2: 그때는 이런

0: 사랑입니다.
1: 저 코끼리를 못 사오게 했대요.
2: 아, 그래 사오셨어.
1: 귀엽네. 아니,
2: 어, 너무 귀여운데요?
0: 기념품.
1: 어, 나 화나. 아, 나 싫어.
2: 아, 이거는 저희가 같이 화내드릴게요.
1: 이건 진짜 별로야. 네,
2: 화낼만 하셨다.
1: 네. 남편 휴가 일정에 양가 인사 넣는다고 여행도 짧게 3박 5일 갔는데 근데 뭐 짧은데 남편 자꾸 수영장 가자고 하고 나는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사우나도 혼자 있는데 코끼리 피규어 하나 사고 싶은데 집 지저분 집 지저분 얼마나 지저분해지는데요. 죄송한데 너네 집이세요? 내 집이기도 하거든요.
2: 네네. 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진짜 부글부글. 나 이거 너무 공감된다. 네, 그냥 왜 완전. 공감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감이 돼.

0: 언어 안 통하는데 패키지 여행 중에 사진 찍다가 그룹과 멀어져서 해외 난민 될 뻔했어요. 그냥 정처 없이 걷다 보니 가이드분이 찾아주셨어요. 핸드폰 로밍도 안 해놨던 큰 실수를 했네요.
1: 아, 답답하지, 답답하지. 로밍도 안 해놓으시면.
2: 이거 그룹과 멀어지면은 진짜 난민 되는데.
1: 그래도, 찾아주셨네요. 그치? 저희 가이드분 선생님께서.
2: 다행이네요. 네네. 이때 좀 무서웠겠다. 그쵸? 네.
0: 진짜.
2: 나 고아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0: 진짜, 진짜 로밍도 안 해놓고.
1: 지나가는 한국분 찾아야죠.
0: 그니까.
2: 맞아요. 그러면 우리 원진님이 이하나님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필리핀에서 한국 들어올 때 옆자리에 엄청 코고는 분이 타서 오는 내내 오른쪽 귀에 기가 이게 기차가 지나가는 줄 아셨다. 와. 야, 근데 잠깐만. 비행기에서 코고는 소리가 그걸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2: 그쵸,
1: 비행기 그쵸. 내부 소리가 있기 때문에.
2: 그쵸, 그쵸.
1: 아, 이 정도면
0: 엄청나셨나 보다.
1: 엄청나셨나 봅니다.
2: 요거 이 코고는 소리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아이 우는 소리 가끔씩 엄청 크게 날 때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2: 한 번 비행기 타는데 9시간 비행이었어요. 내내 우는 아이를 만난 적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한 두세 시간 그럴 수 있는데 내내 우는 아이를 만난 적 있습니다.
1: 정말 모두가 힘드셨겠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것 같고 애기도
2: 너무 힘들지.
1: 것 같고.

0: 좀 어떠셨어요 두 분?
1: 아, 라디오 오니까 너무 재밌고요 오랜만에. 그쵸? 또 가비 네. 가비 라디오잖아요. 네. 되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네. 뵙겠습니다.
0: 네. 시안 씨는 어떠셨어요?
2: 아, 오랜만에 라디오 하니까 또 네. 이렇게 언니들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풀고 사담도 나누니까 너무 좋고 네. 저희 8월 1일 어쨌든 어쨌든
1: 무한 홍보
2: 어쨌든 어쨌든 8월 네. 1일 심살라비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좋습니다. 합선 3027님이요 합선되면 죽어요라고 죽어요.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합숙 맞선 예, 맞죠? 예. 네 죄송합니다.
3: 합선 맞숙 합선 아, 맞숙
0: 그럼 저희 두 분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4: 가비의 슈퍼 라디오,
5: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0: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전국이 뜨겁습니다. 지금은 서울
0: 네.
1: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 시원한 오후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미라가 왔습니다.
0: 작년에도 더웠죠?
1: 작년도 더웠죠.
0: 작년에도 많이 더웠죠.
1: 네. 올해도 많이 덥네요, 여러분들. 네. 자, 미라가 왔으니까 소리 한번 시원하게 지릅시다. 이야, 파도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다. 야호!
0: 목소리를 좀 안 내고 싶네.
1: 왜요?
0: 아, 이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 지금 우리 미라클들 독일족과 휴가족들이 있습니다. 독일족, 독하게 일하고 있는 종족 한축, 또 열심히 일한 자들한테 휴가족, 충전의 시간을 하는 휴가족들, 이렇게 두 족들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휴가족과 독일족, 이 두 종족의 미라클에게 드릴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창고 열어보겠습니다. 저기 창고지기님, 선물 창고 좀 열어주시렵니까?
2: 열렸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계입니까? 열렸습니까?
2: 열렸습니다.
0: 기계시군요.
1: 자, 지금부터 독일족들은요,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블루투스 스피커 선물 갑니다.
0: 급하게 얼굴을 못 가리더라도 우리가 가려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내보시죠. 네.
1: 자, 그리고 휴가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산에서 바다에서 계곡에서 얼마나 잘 놀고 있는지 잘 먹고 잘 노는 사진 보내주십시오. 휴가족 다섯 분을 뽑아서 샴푸바를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자, 휴가족도 독일족도 4시에는 미라족으로 대동단결.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1: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수요일 라이브로 상대합니다. 수라상 맛있게 차려왔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김점숙님께서 가자, 정수창이. 어딜 갈까요? 네, 산으로 가야겠죠? 예, 1116님은요, 오묘한 진짜 덥네요. 저를 포함하여 밖에서 일하는 미라클들 화이팅! 살아남읍시다! 밖에서 일하세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지금 더운데. 진짜 물도 자주 드시고 시원한 곳에서 좀 쉬었다가 하시면서 네. 계속 좀 그렇게 좀 챙기셔야 됩니다.
1: 오늘은 예. 다들 뭐 매출과 그런 예. 거 상관없이 슬슬 일하세요.
0: 네, 진짜로 예, 예. 그러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1: 그 대표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슬슬 일을 해야 어? 슬슬 일을 해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다행이나 또 다음 주에 그래. 열심히 하는 거지. 네. 지금 한번 다치면 진짜 힘듭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엄여진님은 오늘도 수락관 입장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잘 차려놨습니다. 네. 장모혜님, 전국이 뜨거운가요? 저는 청주만 뜨거운 줄 알았어요. 아유, 지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부산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거기도 뭐 지금 뭐 40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에 나오고 하는데 아, 뭐 대단합니다 진짜.
1: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한여름에는 이 폭염, 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방법들이나 그런 좀 뭐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좀 있어야겠어요. 네. 이게 딱 들어보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동네 구조에 따라 또 온도가 다르다 그러고
0: 그래요.
1: 아파트보다는 그 빌라촌이나 그런 곳들이 훨씬 더 지열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 하니 그런 거 좀 우리가 또 특별하게 그런 걸 오히려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겠죠.
0: 네, 네. 그래요.
1: 복지고 뭐고 다 좋지만 여름에는 그 누가 또 반일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어저께인가 기사 났는데 그때만 좀 또 강릉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바깥에서 일하실

0: 때는 진짜 계속해서 좀 잘 챙기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박보라님, 박보라님은요, 저는 수원 사는 34살 박보라입니다.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불러드렸죠? 박보라님, 보라 보고 계십니까? KBS 콩 앱을 켜셔서 보라를 항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라님도 있습니다. 아 맞다, 미라 팔로우 했어요. 바꿔보니까 5739명이던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6000명도 곧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윤산 챌린지 이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SNS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6358님 독일족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스터 라디오 완료 해주셨습니다. 정육점에서 또 열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사진 있어요?
1: 사진이 와야지.
2: 어, 저 뭐야?
0: 오, 정육점이네. 고기들이네.

0: 만 깨끗하면 뭐 끝내줍니다. 그렇죠. 받아본 예.
1: 자 우리 이사님께는 샴푸바를 선물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셨잖아요. 이 사진보다 더 잘 놀고 잘 먹고 있는 휴가족들 사진 보내시고 샴푸바를 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 자,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렇게 밖에 계신 분들이 미라클이신 것 같은데 해외에서 오셨다고 6599님이십니까? 맞습니까?
1: 아니에요,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아니시고요.
0: 그렇군요.
1: 예.
0: 어제 저 다니다가 하는 다니다가 여기 멈추신 거죠?
2: 네.
0: 아유
2: 네.
0: 너무 더워 보여요. 예, 시원한 데로 가세요.
1: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89.1 KBS 쿨 FM이에요. 미스터 네. 라디오 꼭 예, 들어주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6599님
1: 네.
0: 방금 일본 도쿄에서 한국을 도착했어요.
1: 예.
0: 비교도 안 되게 한국이 덥네요라고.
1: 그래요? 일본이 엄청 덥다고 난리던데.
0: 도쿄는 좀 안 더운가?
1: 그런가 보네.
0: 도쿄가 도시라도 더울 텐데.
1: 예. 그렇구나. 아무튼 뭐 일본이나 뭐 도쿄나 아니 도쿄래 한국이나 지금 뭐 여름이니까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618님이 긍디 견디 수라상 오미완 정육점 이야기 나오니 저녁 메뉴 해결되었네요. 고기 사서 구워 먹어야겠어요. 맛있겠다. 아까 그 고기 덩어리 보니까
0: 너무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1: 네, 고기 좀 맛있게 먹어요.
0: 그래요. 애들 뭐 시원하게 해주는 겸사겸사해서 우리 어른들도 예. 계곡물에 몸 담그는 거죠 뭐. 관악산 가다 보면 이제 예. 물이 좀 불어가지고 확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거기 좀 많이 그 수영 금지 구역이
1: 네,
0: 많아요.
1: 네. 네.
0: 근데 거기만 봐도 너무 시원합니다.
1: 네. 그래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사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컵빙수 받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 컵빙수를 받으십니까? 바로 이분도 이름 자체가 시원하시네. 박태천님.
0: 박태천아
1: 사랑해 사랑해.
0: 박태천 씨예요? 아니면 박내천 씨? 박태천 씨요.
1: 예. 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태천 씨 저희가 컵빙수 보내드리고요. 독일족들 휴가족들 사연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미래 함께하는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사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미스터라디오 콩 앱으로 들어오셔서 화면에 뜨는 카메라 표시를 클릭을 하셔야 보이는 라디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안 보이지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꼭 카메라 표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 음식물 분쇄 처리기가 참 있으면 좋겠다 싶은 이때 음분초 도전도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오늘 2705번째 문자가 자동으로 후보가 됩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좋습니다. 우리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이제 만나보고 올게요. 메디힐 토너패드
0: KB국민은행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
1: 종근당건강
0: 경기주택도시공사
1: 에어비앤비 제공입니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장 쓱

0: D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

0: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미스터 라디오

0: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76님께서 형들 네. 아침 6시부터 계속 튀김하고 있어요. 중고등 자녀 키우는 아빠는 더워도 안 더운 철입니다. 철인입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1: 아, 장사하고 있군요. 난 또 애들한테 먹을 거 챙겨줬다고. 아이고.
0: 열심히 튀기고 계시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맛있겠다. 근데 튀김, 저 뒤 옆에 김말이잖아, 저거.
1: 고생 많으십니다.
0: 하, 예.
1: 그래요, 너무... 중고등. 에휴, 예. 그렇게.
0: 애들 키우려면 또 열심히 하는 거지 뭐.
1: 그냥 막연히 키우시는 거겠지만.
0: 네.
1: 나와봐야 알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 건지를.
0: 네.
1: 이쁘다, 너무 좋다, 그것만으로는 좀 힘들고.
0: 예.
1: 저 앞에도 아빠와 예. 함께 아이가. 예. 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0: 네. 자, 아무튼 우리 아, 1876님. 네. 진짜 아빠입니다. 예. 철인입니다. 우리 아빠들 철인입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요. 저희가 블루투스 스피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이게 참 희한해. 네. 파파 돈 크라이라는 노래를 딱 들으면.
0: 네.
1: 아버지들은 울컥하고.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딱 들으면

0: 네, 형.
1: 예, 너무 태진아 선배님 저는 그런 것 같아서. 네, 이 노래 들으면
0: 예.
1: 아, 근데 너무 아, 안 돼, 들지 마. 아, 예. 너무 울컥해.
0: 누구 노래죠?
1: 무슨 오디션에 나왔던 무슨 밴드예요.
0: 밴드요. 예. 밴드.
1: 밴드. 예.
0: 그 뭐 어떤 사각형 밴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1: 너는 오늘 내 얘기를 똑바로 들을 생각이 없구나. 근데 노래가
0: 아니, 아니 아빠들 다 운다 그래가지고 다 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1: 며칠 전에
0: 다들 웃었네.
1: 예. 예. 아 이 무슨 팀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0: 예. 예. 그렇군요.
1: Papa don't cry.
0: 예. 자 우리 아무튼
1: 8833님 8834님.
0: 예. 네. 자 우리 8834님이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40도가 넘는 열처리장 안에서 땀 범벅이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티가 땀에 젖어서 다 비칩니다. 라고. 아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1: 883님.
0: 예.
1: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0: 아.
1: 883 cry. 저 포기했다.
0: 아니 누구를
1: 눈물 주기 포기했어.
0: 누구를 울리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울어요.
1: 883 cry. 아니 노래 오늘 틀어야겠는데.
0: 웃겨서
1: 울컥 네. 한번 해야겠는데.
0: 웃겨서 그런다 웃겨서.
1: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아빠들 울컥한다 진짜.
0: 그래 한번 들려드려. 어. 아 진짜 야 우리 아 우리 8834님 진짜 저 이거 뭐죠 마스크. 와 이거 봐요.
1: 저 공업용 마스크자.
0: 얼마나 덥겠어.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1: 차 도장 같은데. 네.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0: 아 여기도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안 드릴 수가 없네. 드려야겠습니다.
1: 뭐 그렇게 내
0: 드리겠습니다.
1: 이거 예. 못 견디겠는데 못 빼기겠는데 예. 수량이.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00212 오늘 다낭 미케비치의
1: 휴가
0: 일출입니다.
1: 네, 멋진데도 좀 보자.
0: 와 보정 없이 온 세상이 보랏빛이 정말 황홀했습니다. 점심 먹고 숙소에서 남편과 같이 듣고 있어요라고 해줬어요. 일출이군요. 와 다낭 미케비치 언제 갔었더라.
1: 가봤어요?
0: 아, 가봤죠.
1: 와,

0: 그래요.
1: 아이의 성별을 또 이렇게 탁 해가지고.
0: 아이고 잘했어요.
1: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0: 제가 또 샴푸바 선물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자. 네. 그리고 우리 871호님 밥솥 분해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덥습니다. 안전모까지 써야 돼서요. 정수 오빠랑 창희 오빠 집에서 나오는 밥솥도 제가 분해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저희 회사로 다 오거든요.라고 해줬습니다.
0: 제가 이제 폐가전 무상수거 예. 모델로서 예. 저희 중소형 가전을 하는 곳입니다. 네. 중소형 가전이 요즘 비전이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손은 좀 많이 가지만 예. 열심히 분해해서 그 고철들로 재활용해서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네.
1: 저도 예. 최근에 이제 결혼하면서 네네. 밥솥을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밥솥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0: 네.
1: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 그 밥솥도

0: 이제 경기장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하고 또 그렇죠. 이제 돈도 많이 드니까 한 나라에서 다 하기가 이제는 그럴 수도 있죠. 예. 옛날처럼 또 그렇게 막 크게 흥행이 안 될 수도
1: 네.
0: 있어요.
1: 박민정 씨가
0: 예. 뭐라고
1: 했는지
0: 했어요?
1: 한번 읽어봐요.
0: 저렇게 고함치는 긍디는 가끔 너무 남자답고 멋지게 보일 때가 있네요.
1: 여보 들었지?
0: 그걸 여보 들었지를 왜 해요?
1: 최재현 씨가 긍디 목소리에서 울림이 느껴지네요. 알겠습니까? 예.
0: 김은실님 남편 생각나서 울컥하네.
1: 그래 나가서 일하는 거 생각하면 괜히 미안하고.
0: 아니 그건 당연하지. 근데 형의 노래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1: 아 이제 그만할게요.
0: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앵콜. 이렇게 울기까지 좀 길게 불러주세요.
1: 아 가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0: 가사 좀 띄워주세요 제발.
1: Papa don't cry. 아빠 울지 않아. 그래 쓰러져도 난 일어날 테니까.
0: 와. 예. 좋습니다. 우리 안현 씨님께서
1: 유현 씨 보세요.
0: 예. 긍디 노래 일하다가 눈물 터질 듯 하면서 크크크를 다섯 개를 보냈어요.
1: 아, 그것만 봤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96일 96회 가족회의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 한 건은 휴가지 정하기. 엄마 아빠가 그냥 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정수 정순이도 다 컸고 너희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사실은 아빠는 산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또 바다를 좋아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너희들이 더 크면 얘기해 주기로 할게.
1: 아, 말 많은 남편 또 시작입니다. 남편은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이면 동호회 활동으로 등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가는 제가 좋아하는 바다 한번 가면 좋겠는데 꼭 저렇게 가족회의까지 해서 정해야 하나요?
0: 자, 서로 말 끊지 말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비난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정해보도록 할게. 회의 시작한다.
1: 그래, 우리 정수는 아빠가 좋아하는 산이랑 엄마가 좋아하는 바다 중에 어디가 좋아?
0: 아, 정수는 산으로 간다에 한 표. 저는 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공기를 좋아합니다.
1: 저렇게 막내 아들이 꼭 아빠를 닮아서 남편 편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첫째 딸은 절 닮아서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결과는 2-2.
0: 좋아요. 자, 그럼 2025년 여름 휴가지 회의 결과 발표합니다. 산으로 가자가 아빠랑 막내 정수, 바다로 가자가 엄마랑 큰딸 정순이, 이렇게 반반이 됐어. 그렇다면 올해는 산으로 올해는 산으로, 내년엔 바다로, 이렇게 하자. 어때? 공정하지? 끝!
1: 참나. 아니, 그래서 작년에 산에 갔거든요. 그럼 올해는 바다로 휴가를 가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수영복도 마련하고 수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며칠 전에 회의를 또 소집하더라고요.
0: 자, 여기서 우리 긴급 가족회의 할 거야. 다들 모여봐. 5분 안에 거실로 빨리 나와.
1: 왜 또 저러나 싶어서 모이긴 했는데 지겹습니다. 벌써 귀가 아파요.
0: 다들 바쁜데 올해도

0: 뭐? 혼날래?
1: 5만원 받았어.
0: 10만원 아니고? 5만원 받았어?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순순히 말해.
1: 아, 엄마 나도 받아가고 싶어요. 전에도 아버지가 조용히 10만원을 주면서 산으로 가셨는데 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자꾸 나한테 뭐라 해? 그냥 엄마가 아버지한테 뭐라 하면 안 돼?
2: 아 진짜 이것들 진짜 이놈의 남편 아들 딸 니들 야! 남편 너는 그렇게 산이 좋냐? 애들까지 저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꼭 그렇게 산으로 가야 했냐? 애들한테 진짜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좋은 거 가르쳐. 어? 그렇게 나 속이고 밥이 잘 넘어가더냐? 어? 너 내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더 전략이라고 아주 뻔뻔하더라. 아주 아주 얄미워. 이 세상이 다 네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좋아? 어? 한 번쯤은 좀 날 위한 휴가도 좀 가져라. 내가 너 버리고 혼자만 가기 전에. 어? 알았냐? 그리고 너 오늘부터 네가 좋아하는 양념게장 없을 줄 알아. 명란젓갈도 주문 안 할 거야.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아 저런 놈이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이라니. 님 사연에 이어서 우리는 바로 바다의 매드 듣고 왔습니다. 주유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588

0: 그래요.
1: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여러 나라에서 또 흥행이 다 되니까 이제 또 네. 더 좋을 수 있죠. 예, 그래요. 뭐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피파에서 예.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휴가족의 사연을 좀 볼게요.
2: 네.
1: 1699님 저는 어제 칼퇴하고 6살 딸이랑 야구 직관을 다녀왔어요.
2: 아, 6살 딸 잘 예. 버틸 수 있나?
1: 계속 지고 있지만 오늘도 딸이랑 또 가봅니다. 이기자라고 해서.
2: 아이고. 아, 딸이 그래도 좋아해요?
1: 좋아하겠죠. 오. 저렇게 하드들 사주는데 뭐 안 좋아하겠어. 머리에다가 또 띠도 그냥 예쁘게 하고.
2: 엄마랑 갔나? 아빠랑 갔나?
1: 아, 귀엽습니다. 아이고, 예. 예. 자, 우리 1699님께는 샴푸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야구장 가서 저렇게 뻥 뚫는 데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 좀 그걸 같이 응원하면서 막 그러면 네. 더위도 가지.
2: 우리 또 샴푸바의 여인 6살 어린이 멋지게 구경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일하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서 열심히 일하는 독일족 미라클을 위해서 선물 창고를 조금만
1: 예.
2: 더해주면 좋겠는데.
1: 어 창고 얘기님
2: 사람 아닌 거 알고 있는데요. 기계시죠? 예. 선물 창고 열어주십니까?
3: 열렸습니다.
2: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3: 열렸습니다.
2: 뭐 계속 같은 거 물어가서 뚜껑이 열렸습니까?
3: 열렸습니다.
2: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1: 자. 블루투스 스피커가 세 대가 더 나왔습니다.
2: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그럼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들 응원할 수 있게 예. 몇 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0267님 여기는 비행기 조립 회사예요.
2: 아, 그래요?
1: 너무 더워서 인사말도 있고 무작정 사진만 보냈네요. 모든 분들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하면서 다시
2: 보고 와야겠다. 어떤 비행기지나 보고 올게.
1: 비행기 조립 회사요?
2: 같은 건지.
1: 진짜 비행기겠지? 와. 비행기를 조립한다고? 와.
2: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요즘 뭐 주식이 뭐 한쪽에 쏠려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저런 중소업체 오. 소부장들이 오. 받침이 돼야지 많이 대기업이 있는 거예요.
1: 오. 와 소부장.
2: 네.
1: 뭐 많이 알고 계시네요.
2: 한번 해주셔 유행아.
1: 소부장. 리응령이는
2: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아 이거 대단합니다.
1: 아 근데 이 소부장 소리 지르는 것도 목이 아프네.
2: 그래. 0267님께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1: 네. 네.
2: 아유, 즐겁게 하세요.
1: 그러니까
2: 열심히 하고
1: 또 비행기 조립하는 회사는 또 처음 봤어요.
2: 네.
1: 너무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2: 거북이 네. 비행기 한번 틀어줘야 되나요?
1: 바람 하늘로 훨훨 날아가겠죠. 세훈이가 잘해요. 문세훈이가.
2: 네.
1: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9565님. 만삭 35주차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열심히 운동 나오시는 회원님 덕분에 힘내서 열일하고 있어요. 와.
2: 와, 이제는 9개월.
1: 야, 임산부
2: 35주차인데 필라테스 강사를 아직 하시고 계시군요. 와.
1: 이 더운데
2: 에이, 또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 우리 회원들 몸매 잘 관리해 주시고 유지해 주십시오.
1: 예, 우리.
2: 아, 우리 또 아내가 생각나네요.
1: 그러네요, 또. 아, 또 정수영 또 아내 생각하니까 또. I never cry.
2: 아, 좀 찡해, 하지만.
1: 진선 울지 않아.
2: 네가 왜 내 와이프 이름을 실명을

0: 남창희 씨. 예. 애드립 말고 노래 부탁드립니다. 3부의 첫 곡은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1: 야자 나무 그늘 밑에서 뽀뽀하고 싶소.
0: 해파룡지 하나 하나.
1: 자,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옵니다.
0: Come on.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 안성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1대 2km 정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성남 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영동선 강릉 쪽 문막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진출로 1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반대 인천 방향 둔내터널 안쪽으로도 사고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은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이 노래에 여러분들 재미있는 오답 뭘 보내주셨는지.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오랜만에 윤정수의 오선지를 찾아온 걸그룹이 있길래 소개합니다.
1: 매보자 민영, 왕눈자 은지, 단발좌 윤아, 롤리롤리롤리 부부거리 이중 열돔의 폭염을 뚫고 썸머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0: 반갑습니다. 예. 네. 차분하게 시작을 하는
1: 그렇죠
0: 거기 때문에
2: 예상 못했어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아주
0: 네.
1: 교양 있게 합니다.
0: 네. 예. 세상의 모든 크래식
1: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미스라에 처음 오신 우리 세 분이신데 한 분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가족 여러분 부부걸의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민영 씨.
3: 네. 네 안녕하세요 부부걸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유나 씨.
4: 안녕하세요 부부걸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밖에 마이크를 살짝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분들 온다고 팬들이 엄청나게 같이 왔습니다. 소리 질러! 아이 더 크게 좀 소리 질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방송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질러!
1: 좋습니다.
0: 예. 동물들 모여들겠는데.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미라의 아이돌 출연이 없어요, 잘.
0: 네,
1: 예, 잘 없는데 네,
0: 없다고 봐야 돼.
2: 예. 진짜요?
1: 흔치가 않습니다.
0: 그 8시에 이제 볼륨이나 예. 예, 그쪽으로 보냅니다 예. 우리가.
1: 아, 저희도 불편하고
0: 불편합니다.
1: 예, 네. 나오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예,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0: 네네.
1: 아, 또 이렇게 흔치 않은 또 기회를 또
0: 그렇습니다.
1: 예, 주셨어요 저희한테. 완전체 컴백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0: 궁금합니다.
1: 예.
0: 네.
2: 오, 네 저희가 작년에 겨울에 예. 네. 또 러브트라는 거 활동하고 그 네. 이후에 뭐 저희 리메이크 앨범도 하나 내고요. 또 군부대 공연도 열심히 계속 다니고.
1: 역시, 군부대는 역시 네. 부부거리죠.
0: 네. 공무원이죠 공무원.
2: 네. 공연 열심히 예. 하면서 또 앨범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1: 예, 예.
0: 잘하셨습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민영 씨는 우리 미스터 라디오 19. 미스터 아니 마이티 마우스랑 또 인연이 있죠?
2: 아, 네 예. 맞아요.
1: 그 랄랄라.
2: 네 맞아요. 예. 제가 그 마이티 마우스 오빠들 랄랄라의 피처링을 맡아서 최근에 오빠들이랑 같이 활동도 했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예.
1: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2: 와,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미라 인별그램에 부부걸 출연 소식을 올렸더니 쇼리 씨가 또 파이팅, 아. 박수, 뭐 하트, 아, 뭐 이런 거
2: 댓글
1: 예, 네. 뭐 다 남겼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잘, 친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2: 어, 네,

0: 예. 우리 부부걸이 네. 지난 16일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와, 예. 축하! 축하, 축하. 예.
0: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들었는데요. 제목에서부터 여름 냄새가 진하게 나는 네. 바디 웨이브. 예,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네, 저희 바디 웨이브는요. 네. 그 트로피컬 신세 사운드로 이제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네, 네, 그 강렬한 그 문바톤 리듬으로도 예. 네, 코리아진 이제 왜요? 적혀 있는 대로 말해갖고 그러시는 네, 건가요? 네,
1: 그게 아니라. 그 죄송한데 본인 노래를 좀.
2: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눈을 맞췄는데
1: 트로피컬 신스 사운드와 강렬한 문바톤은 뭔지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예. 할 건 해야 돼요. 그래. 할 건 해야 돼요. 이게
1: 좋아.
2: 이게 왜냐면 좋아. 되게 중요한 거라서
1: 신스 네. 사운드와 문바톤 리듬을 했는데 예.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녹음을 이끌어갔어요.
2: 네, 바디 웨이브라는 곡은 네네. 이제 그렇게 꾸려져 있고요. 네. 네. 저희 이제 바디 웨이브잖아요.
1: 예. 바디 웨이브.
2: 몸을 그냥 안무 자체가 그냥 계속 바디 웨이브를 해요.
1: 좀 유연해야 될 텐데.
2: 네, 예, 예. 유연하게.
1: 세분 너무 유연하시니까.
2: 네, 웨이브를

0: 축제에 네, 어울리는.
1: 네, 맞아요. 네.
2: 그렇습니다.
0: 사실 좋아요.
1: 잘했어.
2: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은 아까 왜 웃었냐면 네. 왜냐면 신스 사운드란 말도 우리가 일단 몰라요. 그리고
3: 문방통도
2: 어떤 통인지 우리가 몰라요.
0: 새로운 악기 예. 신사운드.
2: 그래서 그런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우승. 저희가 좀 아, 하찮았습니다.
1: 저희가 이제 써놨어.
0: 우리가 예. 이해가 돼야 네. 들으시는 분들도 네. 이해가 될 것 같고.
2: 예. 근데 뭐 예. 저희가 직접 들어보면 어떤 네. 느낌인지 그렇죠. 알 수 있겠죠.
1: 신나는 사운드 뭐 두둥탕탕탕.
2: 신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신난다.
0: 예. 그럼 알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저 밖에 계신 팬들도 뭐 같이 노래 부를 때 같이 응원을 하고 그런 것도 막 있습니까?
1: 있어요. 저희가 응원법이.
2: 이번 노래
0: 지금 잠깐 해봤는데 네. 그거 다시 나가려고 불안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시켜봐요.
1: 네.
0: 잘 안 되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잖아요. 자 밖에 계신 분들 혹시 응원하거나 노래 같이 부르는 구호법이 있는지 해주시겠어요? 자 마이크 엽니다. 하나 둘 시작.
1: 머리 웨이브 허리 웨이브 엉덩이 웨이브
2: 네. 아, 또 이렇게 벌써 또 응원법이 예. 또 예. 좋습니다.
0: 아니, 저기가 밖에 더워요.
1: 아, 더워요.
0: 저기 정말 덥단 말이에요. 정말 더워요.
1: 미안해요. 예.
0: 힘들어 보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래 지금 정말 부부걸다운 노래다. 들을수록 좋아요. 중독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엄청 많아요.
1: 네.
2: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잠시 후에 들어볼 텐데 라이브로 또 들려주시나요?
1: 네, 네.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0: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2: 예. 그렇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여름송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근데 여름송이 얼마 만이신 거죠?
4: 저희가

0: 보니까 역시 여름은 우리의 계절이다. 이렇게 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뭐 부부걸 하면 또 예. 그럼 노래들이 예. 본인들 노래 뛰어넘느라고 힘들지 뭐 명곡들을 예. 롤린이나
2: 예? 아 롤린
1: 예. 그다음 운전만 해 예. 그건 예. 아직도 저희 라디오에서 신청곡이 계속 많이 나오고요.
2: 아 진짜요?
1: 예. 이게 히트곡이 그럼요. 있는 건 좋지만 그 이상 걸 만들어내는 것도 영 쉽지 않아가지고
2: 네, 저는 더위를 진짜 너무 많이 타는데 예. 여름이라서 좀 옷이 좀 가벼워져서 네, 의상이 가벼워져서 예. 좋아요.
1: 네 그렇군요.
2: 행복해.
1: 네. 예. 알겠습니다.
2: 여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1: 아, 네. 아, 역시
2: 좋습니다. 순간은 여름이야.
0: 자, 아, 잘 맞는.
1: 아니, 뭐 나도 좀 이렇게 벗어줘야 되나?
0: 아, 또 윤상하시려고요?
2: 안에 메리아스가.
1: 아니, 좀 저분들 저렇게 입은 거 보니까. 예. 아, 미안합니다.
0: 예.
1: 아, 미안합니다.
0: 요즘에
1: 고개를 저어서.

0: 디웨이브.
1: 예, 와, 여러분들은
0: 엄청 신나는 노래일 것 같은
1: 네. 느낌이거든요. 네. 아, 문바톤이잖아요, 형. 장난 아니라고 신스 사운드에. 자, 여러분들 노래 듣는 동안 부부거래에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부부걸 준비되시면 바디 웨이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노래 예. 예, 궁금합니다. 예. 네.
1: 준비되셨나요?
2: 네.
1: 네. 네,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디 웨이브.

0: 문자 남겨주셨고요. 아 좋습니다. 다들 뭐 지금 신난다. 오늘 들어보니까 문바톤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1: 네. 네.
0: 아시겠죠? 정성도.
2: 완전 강렬한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울하게 부르는 겁니까?
0: 네. 이게 문바톤이네요. 예.
2: 너 모르지?
1: 네 모르네요.
2: 유나 씨 잘 몰라.
1: 느껴지는 그대로가 문바톤입니다.
0: 예.
2: 알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예. 아, 뭐 민영 씨 고음 미쳤다고 민용빈님께서
2: 그러는데. 네, 예.
0: 아 뭐
2: 민영 씨가 아까
0: 아 쭉쭉 뽑아내시더라고요. 네. 예. 아, 예. 역시 내보자.
1: 아 그거 아, 여기 그거... 분위기가 좋아서 예. 예. 그게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아, 예. 좀 쉽게 나오.
2: 그거는 너무 나.
3: 하리수
1: 네.
3: 씨가 생각이 떠나네요.
2: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우리 부부걸과 함께 또 미스터 라디오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의 부부걸 멤버들이 모여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게 2016년이고
2: 네.
0: 이 세 멤버로 재데뷔를 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1: 네.
0: 유행이 좀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는 시대에 이렇게 꾸준히 신곡을 내고 완전체로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또 우리 팬분들이 더 응원을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2: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예, 맞아요.
1: 네.
2: 우리 유행을 예. 따라가는 게 좀 쉽지 않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할 만한 것 같아요? 어때요?
1: 저희가 사실 예. 요즘에는 릴스 챌린지도 많잖아요.
2: 네.
1: 항상 저희는 뒤늦게 올려요.
2: 네.
1: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은데
2: 좀 느려.
1: 느려요.
4: 예. 느려요.
1: 한 번. 네. 거의 항상 끝물이에요. 예.
4: 약간 뒷북 느낌.
1: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예. 어떻게 그렇게라도 하는 게
4: 마무리를 네. 해주는 거지.
1: 맞아요. 네. 그렇게라도 하는 게.
2: 우리가 사실은 좀 부부가를 이제 활동한 지도 좀 됐고
1: 네.
2: 이제 또 잔잔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방송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런 방송도 필요해요.
2: 너무
1: 좋아요.
2: 이렇게 챌린지를 네. 매일 그렇게.
1: 맞아요.
4: 맞아요.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2: 맞아요.
0: 우리 노래 많이 들어요.
2: 예.
1: 아,
0: 저희도 구매력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렇습니다.
2: 50대 지갑을 열어라.
0: 40대 지갑을 여세요.
2: 저 밖에도 보니까
0: 예.
2: 아주 어리진 않아요.
0: 예.
2: 저쪽 지갑을 열어야 돼요.
0: 그래요. 좋습니다.
1: 너무 웃겨.
2: 해내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2: 우리 민석 씨께서
0: 예.
2: 지난주 생에 첫 팬 사인회를 다녀왔는데
0: 오.
2: 맞죠?
0: 네.
2: 멤버들이 반겨주고 알아봐주셔서 긴장도 풀리고 행복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1: 기억나요.
4: 기억나요.
2: 여러분 앞으로 부부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0: 부분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이게 인기라는 게 예. 그렇게 쉽게 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1: 그럼요. 예.
0: 뒤에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네. 그렇게 있는데 예. 아, 잘했습니다.
1: 그런데 이 노래도 또 그 뒤로 또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2: 네,
1: 그렇죠?
2: 맞아요. 예. 네.
0: 남창 씨도 뭐 예. 조남지대 앨범 예. 한 번만 더 내자고 많이 빌었죠?
1: 아니요. 저희는 돈을 안 써가지고요.
0: 아, 예, 예.
1: 내려면 지금도 낼 수 있어요.
0: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고 다 이렇게
1: 예, 다 그냥 각자
0: 빌어가지고
1: 간에 수공업으로 하는 거래가지고 예 그냥 낼 수도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0: 아, 이 노래는 이렇게 네. 우리가 수다를 떠면서도 예. 아, 뒤에 깔리는 게 너무 좋은
1: 시트팝 너무 좋죠.
0: 네, 예. 좋으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또 부부걸의 베스트 썸머송 함께 들어볼게요. 네, 부부걸의 베스트 썸머송 마지막 곡은 치맛바람입니다. 롤린 운전만의 이유로 정주행한 곡.

0: 메리아스 우리... 메리아스 이브 차림에
1: 윤산
0: 너무 네 거의
2: 자 챌린지 한번 보여줘야 되나? 아 또 바로 저쪽
0: 아니 준비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네. 민소매
3: 아 그래요?
4: 아,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근데 사실 요즘 저희가 또 미스트라디오 인별그램 팔로우 늘리기 프로젝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챌린지를 올리면 팔로우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5: 어, 되는 것 같아요.
0: 되는 것 같아요.
4: 되는 것 같아요. 네,
5: 타고 들어오는 게 많아서.
4: 네. 어,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쯤에서.
5: 얻어걸려야 돼요.
2: 얻어걸려야 돼요.
4: 이쯤에서 부부걸 멤버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5: 오, 네.
4: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에 보시면.
0: 거절할 수 없는.
4: 윤산 챌린지라는 오. 영상이 있습니다.
0: 네. 네. 복, 윤산. 예. 윤산 챌린지.
4: 복부대공 윤정수 씨의 에이티즈 배드 오. 챌린지 영상인데요.
5: 어, 유명한데.
4: 아 저기 오.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죠. 보이는 라디오.
5: 어, 저기.
4: 네. 자 지금. 저...
5: 어떻게?
2: 예. 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0: 지금 숨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4: 예.
0: 심폐소생술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죠?
4: 예.
2: 아 저기 노래가 나와야 괜찮아. 야.
4: 네.
2: 야 근데 노래 없이. 야 손님이 있으니까 미치겠다. 야, 우리끼리 있을 때 그냥 참고 봤는데
4: 예. 아무튼
0: 팔뚝이 어마어마하신데
4: 네. 아. 저희 두 DJ가 바디웨이브 챌린지를 함께 찍고 부부걸 신곡에 대한 전폭적인 홍보를 약속드린다면 세 분 중 한 분이 우리 윤정수 씨의 복부대공 윤산 챌린지를 개인 인별그램 계정에 오. 리그램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0: 우리 저 영상을요?
4: 예.
5: 저 영상을요?
0: 저 영상을요?
5: 저희 개별이
4: 예.
0: 방금 제가 본 저 영상을요? 네.
2: 개별이? 아,
4: 스토리로 하겠습니다. 스토리로 네. 개별까지
0: 스토리
2: 다시한번 잡아
0: 스토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4: 이 제안 좋아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0: 아,
4: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저희가 정말
0: 네.
4: 최고로 부부걸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4: 예,
0: 좋아요.
4: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홍보하겠습니다.
0: 좋아요. 그 셋 예. 중에 나만 안 걸리면 되잖아.
4: 어, 그치,
2: 맞아, 그렇죠.
0: 나만 안 걸리면
4: 돼요.
0: 돼요.
4: 나만 안 걸리면 돼요.
0: 나만 안 걸리면 돼요.
2: 그런 얘기 한 사람이 걸린다.
4: 예. 나만 안 걸리면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요.
2: 네. 예, 알겠습니다.
4: 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윤산 챌린지 리그램 당첨자를 추첨하기 위한 뽑기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윤산 챌린지라고 적힌 쪽지를 뽑으신 분은 우리 윤정수 씨의 복부대공 윤산 챌린지를 개인 인별그램 계정에 스토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 무서워요.
2: 자, 보지 말고 좀 뽑아주세요.
4: 자, 자 열 좀 마시고요. 자, 아직 열 좀 마시고.
2: 뭐, 아멘 종교로 가지 말아요.
4: 예.
2: 둘 중에 하나. 아, 이 뽑을 기회도 없지. 요거로.
5: 나는 네. 주어진 거에.
4: 자,
2: 좋습니다.
4: 그렇습니다. 그러면
5: 누구 한, 스토리에 박자될 것인가?
4: 한 분씩. 자, 열어주시고요.
2: 자,
4: 하나.
0: 같이 열어요?
4: 네, 예, 하나, 하나, 같이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2: 유나씨의
4: 개인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 아싸.
2: 계정 폭파다 너.
5: 감사합니다.
4: 예. 그래도.
5: 아, 나 이런 거 잘 안 걸리는데.
4: 네.
5: 오늘 걸렸네.
2: 오늘 폭콘 사세요.
5: 아, 네. 감사해요.
4: 폭콘을 왜 사요?
5: 감사해요.
4: 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나 씨가 꼭 올려주시고요.
5: 네.
4: 저희 미스터 라디오가 정말 섭섭치 않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좋습니다.
2: 그리고 이제 뭐 신곡들 이렇게 뽑을 때마다 네. 와서 좀 쫙쫙 한 번씩 노래를 불러주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5: 불러만 주세요.
4: 네, 네. 네. 네.
2: 그리고 우리 부릅니다.
4: 부부걸 팬분들, 네. 뿌이님들,
2: 네.
4: 우리 미스터 라디오 인별그램에 많은 팔로잉과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2: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잔뜩 다
4: 예.
2: 들어와도
4: 거긴 다 하세요. 네, 알았죠?
2: 예.
0: 거기 팔로우, 팔로우.
2: 다 우리 남자들끼리 예. 약속 좀 지킵시다.
4: 라디오 듣고 튀지 마. 하시고 뒤 네. 예, 없습니다. 무조건 다 팔로잉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장례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노래 네. 한 곡 듣고 와서 부부걸의 바디 웨이브 챌린지를 같이 좀 배워보도록
2: 네.
4: 하겠습니다.
2: 네.
4: 부부걸의 노래 운전만 해 우리 함께 듣고 올게요.

0: 좋습니다. 우리 세 분 다 미라 분위기를 한층 업 시켜주시네요. 성격들도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안현신님께서 연신 문자를 주시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자, 우리 바디 웨이브의 포인트 안무를 이제 좀 간단히 좀 배워보려고 네. 해요. 예, 좀 음악 좀 깔아주시면 그 예, 좀 예 네. 예, 챌린지 부분을 살짝만 좀 알려주시죠.
2: 네.
0: 예, 누가
2: 알려주실까요? 네, 네, 네. 네. 네. 알려주실까요?
0: 예, 살짝 서서. 네,
1: 네, 네.
0: 예.
1: 뭐 앉아서 하셔야 돼. 서서 아, 네. 해야 되는 건가?
2: 네. 아니요,
1: 뭐.
2: 저희가 예. 춤에 머리, 허리, 엉덩이, 그렇죠. 다리 이렇게 예. 네 군데 포인트가 나오는데 머리 하면서 머리. 웨이브 오. 하면 돼요.
1: 머리요?
2: 네, 그리고 허리 할 때 허리.
1: 아,
2: 허리 네 올라 올라 하고

0: 네, 예. 이제 막 신곡이 나왔으니까.
1: 그렇죠,
2: 맞아요. 네,
0: 해야죠. 예. 예.
1: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일하는 데 가서 또 좀 쉬면서 오, 일까지 네. 하면 짤 좋은데
0: 맞아요.
1: 네, 요즘 기업체들이 어려워져서 그런 행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2: 네. 자, 박은하님께서 만약 부부걸 다음 신곡을 받게 된다면 요청하고 싶은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1: 아, 박은하 씨도 그런 분들 아시나 네. 보죠. 작곡가.
0: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용감한 명제 사장님. 네,
3: 맞아요. 네.
0: 제가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1: 아, 예.
0: 어, 사장님이랑 한번
3: 다시 한번
0: 만나는 것도 아, 네, 재밌을 것 같은. 데요?
2: 맞아
0: 네.
2: 맞아
1: 목소리가 걸걸하시죠 그분이
4: 안녕하세요
0: 많이 걸걸하죠
4: 미안합니다
1: 야 오랜만이다
0: 비슷해요
3: 어, 비슷해요
0: 아, 비슷해요
3: 어, 어, 비슷해요
1: 저 그분 딱 한 번 봤는데
0: 너무 비슷해요
1: 어, 그렇군요
2: 예.
1: 어.
2: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자 그리고 우리 1424님이 오랜만에 음방 활동하시니 어떠세요? 부부걸 음방에 자주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1: 네. 음방에서 뭐 자주 하는 건 본인들도 하고 싶을 거예요.
0: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네요.
1: 그럼요.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경쟁 가수들도 많고
2: 예.
1: 그걸 또 하는 게 영 쉽진 않습니다.
2: 그럼요. 음방은 그렇죠.
1: 근데 좀 많이 해야죠.
0: 예.
1: 예능보다도.
2: 네. 요즘 활동 이렇게 많이 또 하고 계시잖아요. 예. 좀 어때요? 예.
5: 저희 이번 예. 주에 저번 주에 이제 음방 네. 이제 다 돌았는데요. 네.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와. 새로운 스타일링과 그리고 저희는 무대를 같이 봐야지 어, 더 네네. 좋은 노래긴
1: 그래, 그래.
5: 하거든요.
1: 지금도 네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5: 네, 네. 그래요.
1: 어떻게 좀 한 해 한 해 네. 약간 힘들지 않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0: 제가 안 힘들려고 예. 영양제랑 제가 산삼이랑 이런 거 챙겨가지고
2: 산삼을 먹었어요.
1: 네.

0: 네. 네. 와이프가 아, 와이프가 카페를 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혼자 있어요, 집에.
2: 아, 진짜요? 예. 오시지. 왜 그걸 오시지? 그러니까
3: 챌린지 같이 해 주시지.
0: 아, 그러네.
1: 이종원 씨가 오늘따라 보이는 라디오가 빛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너무 아름다우세요.
0: 너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요.
1: 근데 여러분들. 이미 또 이제 또 가실 시간 됐어요.
3: 네, 네.
0: 그렇습니다.
3: 빠르다.
1: 네. 시간이 빠릅니다.
3: 진짜 빠르다. 네.
0: 예. 누가 인사 좀.
1: 자,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하세요.
0: 아, 그럴까요?
3: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1: 네. 네.
3: 네, 노래도 라이브도 들려드리고 네. 이렇게 챌린지도 같이 찍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설레요.
1: 아, 네. 같이 찍어야 되는데 혼자 찍으면 안 될까요? 혼자 저 숨어서 찍고 보내드릴게요.
3: 저희 부부가 자주 불러주세요.
1: 나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윤아 씨.
4: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팔로잉을 늘리는 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좀 도와주시고요. 네. 은지 씨.
5: 네, 저희 부부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바디웨이브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미스터 라디오도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바디웨이브 부부걸 고맙습니다.
6: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7: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6: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퇴근길 교통량 본격적으로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남순환로 봉천터널 안쪽입니다. 앞 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2, 3차로에 걸쳐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서초터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이후 수산시장을 다시 시작으로 영동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강변북도 구리 방향 서강에서 천호대교까지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청담에서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영동선 인천 쪽으로 양지에서 용인까지 12km 어렵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넌 언제나 모노. 7월 29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맞아요. 콤파스로 동그라미 그려서 계획표를 짜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제가 중년이라뇨. 김예호 씨입니다. 뭐 오늘도 계획대로 된 건 없지만 또 하루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요. 그럼요. 계획대로 그러면 그 AI지 인간이겠습니까? 인간의 인간미는 그런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어? 괜찮았어. 어? 나쁘지 않았어. 이런 거 아닐까요? 8962 계획표는 계획표일 뿐 늦잠 자고 뛰어놀고 늘 신나는 일만 생각했던 그 시절이 있어서 어른이 된 지금 웃으며 힘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게요. 8962 이분 말처럼 우린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추억해보는 여름방학은 어떨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혜란 씨, 우리 사촌 오빠는 기상, 게임, 축구, 점심, 숙제, 저녁, 잠 이렇게 써놨다고 이모부가 그러셨는데 나름 진실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잘 아는 어린이였네요. 나는 이럴 것이다. 나는 방학을 하면 밥 먹고 일어나서 게임하고 축구하고 밥 먹고 그래도 숙제는 하네요. 숙제하고 저녁 먹고 잘 것이다. 야, 자기 자신을 잘 안. 야, 진짜 전혜란 씨였고요. 윤지영 씨, 여름방학이 있던 때가 좋았습니다. 방학 때만큼은 늦잠 많이 잤었는데 저는 지금 아버지랑 우유 배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 기상, 저는 아침 7시 기상이에요. 유독 하루가 깁니다. 정말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 여름에. 금이라떼 한 잔씩 김혜호 씨, 8962 전혜란 씨, 윤지영 씨 보내드립니다. 사랑이 좋은 날 수요일 저녁 구운 침이 싹 도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위에 입맛 없을 때 생각나는 상큼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 물론 3부에 맞추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보내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지, 저녁 메뉴는 고르셨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맞춤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1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외근 나간 김에 회사 직원들 커피와 초코 음료 사다 주려고 조수석 발 밑자리에 음료를 놔두었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음료를 꽤 많이 쏟아버렸지 뭐예요. 무더운 날씨 덕분에 쏟아진 음료들 깨끗이 청소하고 발매트 잘 말려놨는데 커피랑 초코향이 방향제처럼 은은히 나고 있는 걸 맡으니 직원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나네요. 아, 진짜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나름 안전한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두시겠어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잔의 커피와 초코 음료가 있어요. 제일 안전한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아, 다음번에 이럴 일이 있을 땐 급정거할 것까지 생각해서,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차에 있는 방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끼워놔야 돼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딱 그 자리, 너 절대 안 움직이지? 이런 자리. 말해 뭐해요. 그냥 다음번에 그러자고요. 아무튼 차량용 기능성 방석 8212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니, Less Than a Lover.

촌에 사시는 분들이 이맘때 너무 힘들다는, 당연하잖아요. 땡볕에 일하시니까 그런 사연을 많이 보내주는데, 제가 이 맛에 시골 살아요. 사진. 이런 분은 또 처음이라 멋지게 보입니다. 아, 고생도 많으실 텐데 팔찌리요 멋져요. 5553 쉬는 날이라 속초 여행 왔어요. 차가 엄청 막혀 힘들었는데도 도착해서

먹으면서 아유. 8628 아침에 옥수수를 삶아놓고 먹지도 못하고 출근했는데요. 하루 종일 말랑 쫀득 옥수수 생각만 나고 있어요. 과자도 참고 얼른 퇴근해서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옥수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 몇 시경이었어요? 집안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습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퇴근 시간은 정확히 몇 시쯤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 같을 때 쉬어버릴 수가 있어서 일단 가서 입에 넣기 전에 코로 냄새부터 맡아보는 거예요. 8628 내 건강을 위해서.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 빛 CNBLUE였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지금 엄마랑 놀러 갔다가 저녁으로 돼지국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사연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8474. 정말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야, 이 정말 단도직입적이고 간단 명료한 이런 사연이 눈에 들어옵니다. 8474. 엄마랑 어디 놀러 가셨어요? 놀러 가서 뭐 하셨나요? 뭐 놀러 갈 곳은 많잖아요. 뭐 워터파크에 갈 수도 있고 극장에 갈 수도 있고 쇼핑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 메뉴는 왜 돼지국밥일까요? 엄마랑 나 중에 누가 더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는 혹시 부산에 사는 두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네요. 아무튼 마지막 사연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차근차근 알려줘서 큰 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은주야, 너무 고마워. 세상에. 8km 떨어진 데 살아도 고마운데 80km면 정말 이쪽 끝에 저쪽 서울. 야. 은주 씨 정말 의리는, 야, 의리. 은주 씨 최고. 야. 제가 9276 편의점 상품권 보낼 건데요. 이거 은주 씨였으면 좋겠네. 아,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네 자랑했다?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래서 이거 넣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야, 이제 주차 잘하기로요. 9889 취업 준비생입니다. 친구랑 새벽마다 전화하면서 취업 이야기 나누곤 하는데 둘 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빛을 보겠죠? 서진우 파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889 이분의 이름은 서진우 씨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진우 씨. 친구랑 새벽마다 전화해서 취업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도 좋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하시잖아요. 취업 준비를 하시잖아요. 나를 채워가는 시간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어제 김재철 배우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간이 나중에 다 생각나고 도움이 되더라고. 취업 준비생인 우리 서진우 씨에게 역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온은 가장 높았고 경남 양산은 40.3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며 두 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어제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만남을 기대하는 게 아닌 거지?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졌다. 문자로는 활발하게 소통하다가도 막상 또 얼굴을 보면 말이 없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그녀. 밝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저 신기했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도 한동안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이야기했고 그녀는 듣기만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차츰 그녀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 비로소 이 사람이 편안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 자기랑 하는 연애가 내 인생 첫 번째 연애야.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다. 어느새 난 그녀를 만나는 날만 기다리게 됐다. 일상을 나누는 게 편안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영화처럼 극적인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인연은 모두에게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라도 이유 없이 자꾸 상대가 궁금해지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였다. 이제 누군가 나에게 인연이 정말 있을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 있다고. 내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찾아왔다고.

글을 쓰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게시판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비혼주의자 남녀의 만남과 결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654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박찬웅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하고도 20일 조금 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 선영이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를 빠짐없이 듣는 애청자입니다. 평소처럼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연애 일기가 흘러나온다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 없던 사람이었는데

0: 사랑 플러스 에즈원 잭스키스 커플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4: 대학교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1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했던 김혜수 배우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해 이정.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8: 술 마셨는데 대리

0: 한 잔 사드릴까요? 이럴 수 있어요. 요건 인간 이금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0314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맛있는 음식 퀴즈 금희의 맛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맞아요. 이게 소화가 잘 된다라고 딱 이렇게 뭐 오빠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소화가 되는 느낌, 이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처럼 그냥 시원하게 마시면 이야 그냥 예, 잘하셨네요. 속이 다 시원해지셨겠네요. 남경배 씨. 그나저나 아직 저녁도 못 먹은 사람도 있는데 밖에서 외식까지 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이것까지 드셨으니 부럽습니다. 변준석 씨. 새콤하게 톡 쏘는 이거. 통깨 쏟아 부은 그 맛. 얼음 띄워서. 맞습니다. 이게 통깨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한식 그 조리 자격증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실기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렇게 주부들이 모든 음식에 통깨를 뿌린대요. 근데 우린 그런, 저도 좀 그런, 아니 제가 요리하는 거 보고 제 조카가 그랬거든요. 이모, 그렇게 주부들이 통깨를 뿌려서 떨어진대. 안 뿌려야 될 때까지 뿌려가지고. 근데 왠지 우린, 그리고 여기에 넣는 통깨는 솔솔솔이 아니야. 말씀하신 그대로. 쏟아 부은 그런, 아, 그쵸, 그쵸. 드실 줄 아는 분, 변준석 씨였고요. 9476. 저녁에 여기 가지까지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먹었답니다. 저는 레몬도 조금 짜서 넣어준답니다. 고추냉이도요. 아우 맛있는 거 다 들어가네요. 예? 9476 이어서 한순영 씨. 친정에서 노각, 늙은 오이를. 아 저도 노각 정도는 압니다. 예. 노각을 엄청 얻어와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전 여기에 미역 콩나물까지 추가해요. 4915 이거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내일 낙지볶음에 먹으려고요. 아우 벌써 침이 꼴깍. 내일 저녁 메뉴까지 이미 정해놓고 같이 먹을 이것까지 준비하시는 당신은 파워 제이시군요. 4915 조혜선 씨. 오늘 저녁 메뉴가 제육볶음이었는데 반찬으로 이것도 함께 마시면 더위 날렸거든요. 마침 오늘 금이에 마시네요. 잘하셨습니다. 궁합 딱이네요. 제육볶음에 이거라면. 9793 정답 이거네요. 여름만 되면 제가 아내에게 한 번씩 해주는 거 말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냉면 육수 사용하면 간단하면서도 감칠맛 나게 만들 수 있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맞춰주세요. 네 글자 아시겠죠? 정답 맞히는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늘 정답만큼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015B 단발머리

공일오비 단발머리 오이냉국 5553 듣기만 했는데도 냉국 마신 것처럼 입에 침이 도네요. 식단표에 없었던 오이냉국 내일은 해먹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진짜 간단하기 때문에 내일 해서 드실 수 있죠. 장만 받으면 오이만 있으면 양반 진짜 뭐 들은 게 없잖아요 별로. 네, 내일 꼭 드세요. 5553 안정수 씨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주문 배달 전화가 너무 없네요. 시원한 오이냉국 한 사발 쭉 들이켜고 싶은 마음 가득입니다. 아, 바라건대 안정수 씨 지금 7시 22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오이냉국 한 사발 이렇게 쭉 들이키신 것처럼 주문 전화가 막 지금부터 막 정말 계속 와서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오늘 퇴근길 발걸음 가볍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응원 보냅니다. 1155 정답은 오이냉국. 오이냉국에 미역이랑 매실청 조금 넣는답니다. 병원에 입원해 듣고 있는데요. 퇴원하면 제일 먼저 해먹어야겠어요. 어쩌다가 입원하셨어요. 그래도 아주 중한 병은 아니신 것 같죠? 115 병원에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정도면 내가 뭐 스스로 내 몸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저희 장모님만 낼 수 있는 특효의 맛. 사위사랑은 장모님 맞아요. 청송에 계신 이정규 여사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네네. 그냥 아우 자랑하실 만하네요. 이렇게 그냥 씨암탉 거의 뭐 그 수준 아니 그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오이냉국에다가 그냥 야, 전복에 국수까지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잘해드리시고요 장모님.

씨, 오이냉국 닭갈비집 가면 다섯 번 이상 떠다 먹어요. 집에서 레시피 보니 설탕 들어가는 양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탕을 안 넣으면 그 맛이 안 나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오이냉국이었습니다. 정답 맞힌 분 가운데 저희가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선곡표 방송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일 아름다워.

찾아온 나만의 자유 시간. 매콤한 쫄볶이가 생각난다고 했더니 남편은 흔쾌히 분식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잠시 뒤 남편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쫄볶이에 주먹밥, 튀김까지 한가득 사들고 돌아왔다. 드디어 야식 타임. 한창 맛있게 먹기 시작하던 밤 10시 15분 탁

노시현 씨, 서울역이면 서울역, 부산역이면 부산역, 내가 내린 그 역에 유실물센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연락해보시고 빨리 가보세요. 제 생각엔 시현 씨 외에 다른 빵뽕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더워서. 날이 더워서 그런 거니까. 에? 노시현 씨에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진짜 이런 유실물, 분실물 이런 관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저는 100%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꼭 연락해 보시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연락 아마 금방 뭐 검색 몇 번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녁도 드셨으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자, 8823. 우리 딸

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 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

0: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7월 29일 수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근데 저는 과몰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저는 약간 막 이렇게 엄청 빠져들고 막 깊이 파는 성격이 아니라가지고 뭔가 되게 멋지기도 하고 약간 하나를 집중해서 끝까지 파내는 거를 저도 좀 하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테니스를 좀 파볼까 끝까지. 아, 잘 안 되네요. 근데 정효숙님, 저요 한동안 크림치즈 호떡에 빠져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거만 먹었잖아요 해주셨는데, 근데 음식은 제가 몇 달 동안 그거 먹으면 생각 안 나지 않아요? 한 1년은? 저는 옛날에 족발을 너무 좋아해서 족발을

0: 어떤 권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정대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큼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나!

빵순의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여러분의 사연만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찹쌀 왕꽈배기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0416님, 여수에 사는데요. 아이가 방학을 맞이한 겸 시댁 서울에 놀러왔습니다. 이제 3일째, 오늘 박물관이랑 풍물시장 다녀왔어요.

있는데요. 아, 여수에서 서울 놀러 오셨으면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겠어요. 그쵸? 박물관까지 가셨어요. 0416님, 내일 점심으로 꼭 북구미 예약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353님, 엄마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세요. 얼른 회복하려고 조금씩 걸으면서 노력 중이신데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눈물 꾹 참고 집에 온 다음에 혼자 펑펑 울었어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해주셨는데요. 진짜 부모님이 이제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질 때 진짜 마음이 안 좋잖아요. 5354님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 알고 계실 겁니다. 빨리 나으셔가지고 같이 산책하셨으면 좋겠네요. 9480님, 정디 혹시 공구마켓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동네 채팅방에 들어갔는데요. 물건이 엄청 다양하고 재밌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덕분에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듣고 왔고요.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8197님, 저 오늘 한강 유람선을 처음 탔어요. 서울을 배 타고 구경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갈매기를 가까이서 봤네요. 새우과자를 손에 들자마자 한 마리가 눈앞까지 날아와서 순식간에 과자를 낚아치는데 신기하고 짜릿했어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네요.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순간을 딱 찍으셨지? 계속 그냥 카메라 들고 기다리셨나 봐.

가지고 우장창창 돼가지고 하는 그곳. 와, 날도 더웠는데 그래도 좋은 곳 보고 오셨네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로시의 퍼스트 트레인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웬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해피거든요. 사연 들으니까 울컥합니다.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강아지들은 주인분들의 사랑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챙겨주는 만큼, 진짜 챙겨주는 만큼 옆에 붙어있고 챙겨주는 만큼 쫄라쫄라 따라다니고 꼬리 많이 흔들고 막 그런 게 있어서 9736님이 옆에서 잘 케어해주시는 거를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요즘 나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쩡픽 시작해볼게요. 박재범 아이유의 가나다라 준비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세요. 저와 마음이 통한 분께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박재범 아이유의 가나다라.

0: 도움이 될걸? 하림 훈라면.
1: 오늘 내 마음 날씨 구름 사라지고 무지개 뜨는 중. 아,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흐린 하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새파란 하늘부터 잔뜩 그린 회색 구름, 거센 비가 내리거나 하얀 눈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였나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9867님, 쩡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하루 휴가 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랑 딸에겐 말 안 했답니다. 별거 없고요. 책 한 권 들고 조용하고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힐링하고 왔어요. 저녁엔 가족들과 생일 파티 했고요. 가끔 혼자 있는 것도 저에겐 선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저녁엔 파티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정신없는 곳에 막 있으면은 좀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시간 가지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1816님, 업무 중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걸 꾹 참았더니 결국 탈이 났나 봐요. 온몸이 아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제일 무서운 게 화병이에요. 화가 난 게 이게 안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몸도 아프고 그냥 계속 씩씩거리게 되고, 그렇죠? 1816님 너무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이벤트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2: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인간관계, 진로상담, 기타 등등 장르 구분 없이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GR.1 이곳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적당한 볼륨으로 수다 떨고 싶으세요? 그럼 이 코너가 제격입니다. 쩡돌레팀 모여라! 장들레님, 진돌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진짜 너무 재밌는 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지금.
3: 아, 그러니까요.
1: 그쵸, 우리 셋 다 지금 많이 전에보다는 많이 활기차 있어요.
2: 네, 오늘 또 특히 먹을
1: 진정 좀 하네요, 진정 좀.
3: 아, 네네, 알겠습니다.
1: 6866님, 어제는 생일 파리, 오늘은 비빔밥 파리스. 제 생일이었어요.
2: 아, 생일 축하합니다.

0: 라고요.
1: 아, 그래요?
2: 엄청 크다 진짜.
0: 네, 엄청 무거워서 약간 저는 좀 편두통에 유발될 것만 같은 그 정도의 무게감? 쉽지 않다. 그래서 막 이게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것이 아름다움의 무게다. 짊어져야 한다. 아, 쉽지 않았구나.
2: 진짜. 쉽지 않다. 네. 들레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1: 너무 해보고 싶은데.
0: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2: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저 한번 가볼게요 진짜.
0: 꼭 사진.
1: 사진 찍을게요.
0: 네, 꼭 찍어보세요.
2: 네. 너무 재밌겠다. 아니 저 모습으로 구독자분을 만나셨다고요?
0: 아, 그러니까요.
2: 어떻게?
0: 저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구독자분이 진돌님 아니세요 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분도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0: 밥과 고추장 참기름은 제작진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공개를 해볼 건데 저 너무 기대돼요.
1: 저도요.
0: 어떡해. 이게 공개된다니 어떡해. 근데 맛있어야 될 텐데 그쵸?
2: 그러니까요.
3: 아, 저도 걱정이 되는데 제가 가져온 게 너무 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존재감이 너무 강력하고
0: 뭐길래요?
3: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저는 이게 치트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0: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3: 아, 너무 맛있다니까요.
0: 진짜요?
3: 네, 정말 맛있어요.
0: 아, 진짜 이런 거 또 장난치는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어.
3: 너무 세서 약간 뭐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0: 아, 진짜로요? 네. 그 저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0: 두구두구로 입으로 외쳐주시면 제 걸 좀 꺼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직접 만든 오이 모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들어 왔어요.
2: 어머머머머머머.
3: 저 오이 무침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다행이다.
3: 저 이거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로.
0: 진짜요?
3: 네, 진짜 좋아요, 이거는.
0: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 지은 정양파를 넣고요. 그리고 오이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시골 예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열심히 농사를 도와드리면서 받은 오이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이 20분 절여서 양념까지 직접 해서 가져왔습니다. 와.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진돌님은 네. 과연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3: 아,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정성으로 만들어 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주 멀리에서 공수에 와서 사온 바로
2: 짜잔! 이게 뭐예요?
3: 쭈꾸미 볶음입니다.
0: 어디서 파는 쭈꾸미예요?
3: 이게 제가 거진 한 10년 넘게 다닌 집이 있어요.
2: 네.

0: 다행이야.
1: 그래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만 넣으면은 너무 이게 다 맛을 가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 아니에요. 안 가려요.
0: 나는 어머. 진짜 밥 세 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밥 몇 공기 준비하셨어요?
0: 저희 사람 인원수대로 준비했으니까.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 들레님 거를 공개해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0: 이거 시래기
1: 곤드레 나물이에요. 곤드레
2: 만드레
1: 곤드레 나물?
3: 곤드레 나물.
1: 와, 상상도 못한 정체. 진짜.
3: 근데 비빔밥에 들어가기엔 정말 완벽하네요, 진짜.
0: 무조건 넣어야 돼요.
3: 그러니까.
1: 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곤드레 나물.
0: 그러니까요.
1: 다음은 이제 큰 작가님 거 한번 볼게요. 네.
0: 제이 작가님.
1: 스햄.
0: 아, 죄송해요, 씨.
1: 와, 스햄을 지금 고기 이거 우리 이거 고기 정도의 그 약간 어울리게 잘 볶아 오셨어.
0: 네.
1: 약간 엄마 반찬 같아.
0: 그니까요.
1: 햄 볶은 거를 가져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겹쳤는데. 네, 저희 매니저님도
0: 갖고
1: 준비를 해오셨어요.
3: 오, 궁금한데요?
1: 저희 매니저님 어디서 구매를 하신 것 같긴 한데 한번 열어볼게요.
0: 네.
1: 두고두고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열심히도 못 거던데. 아, 너무 놀라운데?
0: 어, 뭐예요?
1: 짜잔!
0: 뭐예요?
1: 고수. 고수.
3: 고수?
0: 좋은데요?
1: 그리고 또 있어요.
0: 어머.
1: 무생채입니다.
3: 오,
0: 무생채죠. 아,
1: 근데 저희 매니저님 고수는 장난으로 가져오신 거고 무생채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0: 아, 너무 좋은데요. 네.
3: 아, 저 근데 왜 무생채가 안 나오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무생채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3: 아, 그러니까요.
1: 와, 무생채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3: 저 고수 꺼내시는 순간 약간 좀 피가 마르는 듯한 느낌.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정말 안 말했잖아요, 서로.
1: 네.
3: 아, 그러니까
0: 안 겹칠 수가 있나요?
1: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겹치지? 근데 고수는 취향껏 싸드실 분들 싸쓰시면 될 것 같아요.
0: 저요, 제가 먹을게요.
1: 네, 좋네요.
3: 어, 좋습니다.
1: 우리 이제 이 재료들로 이따가 맛있게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NS에 뭐 사진을 좀 올려드릴게요. 뭐 어떻게 비빌지 한번 잘 비벼 볼게요. 그럼 저희가 사실 먹는 코너가 아니라
3: 아, 그렇죠. 깜빡했네요.
1: 네, 깜빡했죠.
3: 네, 그러니까요.
1: 저희가 비빔밥 코너가 아니에요. 아하. 어떤 코너죠, 진돌 씨?
3: 저희가 이제 비빔밥의 고추장 같은 코너죠.
1: 네.
3: 라디오

0: 저희는 지금까지도 비비밥 토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비지의 밥밥 듣고 왔어요. 저희가 쭈꾸미 볶음과 뭐라고요? 들으니 무슨 얘기 하려고?
1: 아니에요.
0: 아, 이거 친형님께서 요리 코너가 아니었군요 해주셨고, 9236님 이 비빔밥 한 그릇에 얼마 해주셨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2: 아, 돈 주고 살 수 없는 비빔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아,
2: 사람들의 모든 사랑과 정성과 관심과 맛있음을 위한 우리의 일념 하나로 모인.
1: 그렇죠.
2: 그렇죠.
0: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해요.
1: 이게 진짜 다인 파이닝이잖아요.
0: 다인 파이닝이요?
1: 네, 파이닝 다인.
0: 파인 다인.
1: 네, 파이닝 다인.
2: 다인 파이닝 좋네요.
0: 네, 저희는 다인 파이닝으로 하죠.
1: 네, 다인 네. 파이닝이잖아요.
0: 네, 저희는 다인 파이닝 이따가 함께 즐겨보도록 하고, 첫 번째 사연 진돌 작가님이 소개해 주세요.
2: 네.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코너 꼭 챙겨 듣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 회사 때려치고 소품샵 열고 싶습니다. 제가 귀여운 소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센스 있다는 소리도 자주 듣거든요. 제가 가게를 열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인터넷으로 팔아라. 할 거면 주말에만 열어라. 경력 끊기면 큰일 나니까 나중에 해라. 말리는데요. 소품샵 감성은 20대인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정말 후회할까요?
1: 첫 번째 의뢰, 20대 직장인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소품샵을 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사양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대련이 너무 귀여우셔.
1: 왜요? 왜요?
0: 빨간불 들어오고 딱 체크하고 첫 번째 의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 좀 의견 좀 내주세요.
2: 저는 일단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1: 왜요?
2: 아, 안 돼요, 안 돼요.
0: 그만두지 마세요.
2: 네, 안 돼요, 안 돼요.

0: 좀 차근차근 주말마다 네. 소품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샘플이라고 그러죠? 샘플을 하나하나 만들고 그 샘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마켓 같은 거를 밖에서 한번 열어보는 거죠.
1: 근데 맞아요. 요즘 그렇게도 네. 많이 하시는 게 그 기간마다 페어 같은 거를 해요.
0: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1: 네, 행사장에서 거예요. 이제 신청을 해서 페어 같은 걸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자기가 만든 나만의 소품들을 좀 해놓고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또 그렇게 좀 확장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
0: 네, 왜냐면 그러네요. 반응을 안 보고 시작하기에는 이제 그 소품 사업이라는 게 매니아가 좀 생겨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1: 네.
0: 정미정님께서 차라리 무인샵 같은 거 해보고 괜찮으면 퇴사하세요 해주셨네요. 요즘 무인샵도 많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1979님
2: 현재 의류 매장 운영 중인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힘들어요. 회사로 들어가고 싶어요. 회사 밖은 위험해요.
0: 아 이게 장단점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말리시네요.
0: 요즘에 이제 레드오션이니까 네. 이제 좀 많다 보니까 하신 분들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0: 근데 정말 지금에야 이제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판매를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 정말 힘들 거 같기는 해요.
1: 그러네요. 네. 인터넷 하면서도 뭔가 라이브라든지 좀 노출될

0: 예쁜 거.
1: 네, 그게 아. 꽃다발이 저는 어지간하면은 잘 먹히긴 하더라고요.
0: 꽃다발을 꼭 줘라. 7082님도 보내주셨네요.
2: 아내분 인별그램을 관찰해 보세요. 참고로 결혼 9년 차인 저는 반짝이는 거 그리고 꽃다발 조합 좋아합니다.
1: 아, 아. 맞아요. 치트키죠, 치트키.
0: 치트키구나.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꽃다발 샀어? 날 보면서 사주고 싶었던 거 사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

0: 왜냐면 평상시에 내가 링크 보내주는 것만 사고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받는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1: 그래요. 이거 맞아요.
0: 이거예요. 예를 들어 네. 종이약 100일 동안 종이약만 접어도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쵸? 그거죠.
1: 그거예요. 그거예요.
2: 종이약이요? 진짜요? 네.
0: 진짜 그런 거지 않을까?
1: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애정.
0: 그렇지.
1: 보여줘.
0: 네.
2: 종이약.
0: 종이약 내가 100일 동안 접었어요, 여보. 아니야?
1: 누구나
0: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2: 꽃다발, 꽃다발.
0: 아, 아니 왜 꽃다발이 나올까?
2: 저는 꽃다발 하겠습니다.
0: 아 어렵다. 남덕원님은 요즘은 LDH로 해주셨는데 아... LDH가 아니야?
2: LD,
0: 아, LED,
2: LED.
0: LED초로.
2: 아, 새로 나온 초인 줄 알았어요.
0: 아, LED초로 LED초. 요즘에 하죠. 신서버님.
2: 매일 만 원씩 저금하고 너가 예뻐 보이는 날에만 만 원씩 저금했어. 선물해 주는 건 어때요?
0: 아, 매일 예뻐 보이니까. 아. 오, 로맨틱해.
2: 이런

0: 남편분이랑
1: 다음 주에 갑니다.
0: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세요.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두 분 즐거우셨나요?
2: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오늘은 오늘. 약간 텐션이
2: 날아갈 것 같아요. 저도.
0: 지금 고추장 거의 한 입 먹었어요. 네. 저희.
1: 너무
2: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0: 네, 저희는 그럼 끝나고 또 비빔밥 파티에서 뵙도록 하고요. 네. 두 분 보내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2: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코인 세탁소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미숫가루님. 여기다 전남 칠설 마구 풀라는 거죠. 전 남친들이 한키라를 듣지 말아야 할 텐데 인기라디오라 조금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고, 뭐 저희가 인기라디오인 것도 있지만 우리 미숫가루님도 약간 인기녀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전 남친들 썰, 전 남친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꽤나 좀 연애 좀 해보신 것 같고, 아무튼 뭐 저희를 인기라디오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라디오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미숫가루님이 많이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짝의 전 애인 썰 혹은 속 터지는 연애 썰, 독특한 남친 여친 썰에 이어서 귀호강 기타 연주까지 쏟아지는 코너입니다. 자이로 드랍 다트,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기타리스트죠. 우리 자기 자이로 씨와 함께합니다. 짝사랑 썸, 연애 이별에 관한 사연 미리 드랍해 주시고 전

0: 한해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채림님, 샴디 삶은 계란 먹으려다가 이제 너무 질려서 밥솥으로 맥반석 계란 만들기 시작했어요. 샴디도 삶은 계란 자주 먹는 것 같은데 매일 먹으면 안 질리나요? 라고 하셨고, 뭐 세리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처음 먹었습니다. 어제 제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하루 먹었더니 자주 먹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삶은 계란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런 뭐 스크램블 에그라든지 계란 무조건 하루에 뭐 1회 이상은 먹는 것 같거든요. 뭐 결국에는 좀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을 다르게 먹으면은 좀 덜 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맥반석 계란으로 좀 변형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어제 제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셨죠? 삶은 계란을 먹었는데 제가 네 입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개 먹은 걸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두 개 먹었습니다. 두 개 여러분. 두 개를 이렇게 네 입으로 나눠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삶은 계란 한 번에 넣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쪼개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그 의혹 제가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현주님, 얼마 전에 창희님 생일이었는데 선물하셨어요. 샴디랑 창희님 닮은 꼴이신데 라고 하셨는데, 물론 뭐 사실 아니 창희 형이랑 제가 뭐 친하기도 하고 우리 KBS 쿨 FM 가족이기도 하지만 닮은 꼴이라고 선물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닮은 사람 다 선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창희 형은 신혼이시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분 우리 형수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라는 생각에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선물을 드리진 않았고, 아무튼 좀 지났는데 창희 형 생일 축하 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했습니다. 그럼 키키의 포포에 이어서 전소미의 패스트 포워드까지 듣고 한 해만에 도파민 터지는 결제 추구하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최유리님, 작년에 보령에서 하는 머드 축제 다녀왔는데요. 머드가 제 피부에 잘 맞더라고요. 올해 휴가는 딱히 계획이 없었는데요. 피부를 위해 1박 2일로 머드 축제 다녀올까요 말까요? 저도 뭐 가수로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축제 무대 다니고 있고 공교롭게 이번 주 머드 축제 갑니다. 이렇게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제는 각관사랑,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충청남도 보령시 피셜 보령 머드는 피부 노화 방지, 노폐물 제거에 탁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유리님이 난 머드 축제 가볼게 결심하시면 스킨케어도 하고 공연도 즐기고 저도 보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석사조입니다. 그래서 제 결제는요, 한해 여름 휴가로 보령 머드 축제 다녀오세요.

80s Bot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최유리 님이 보내주셨고요. 충남 보령에서 하는 Bot 축제입니다. Mod 축제 다녀올지 말지 결제해드렸는데 아, 또 공교롭네요. 아마 모르시고 사연 보내신 거겠죠, 유리 님. Mod 축제. 또 내일 모레 아닙니까? 제가 또 출동합니다. 저도 머드의 기운을 느끼러 간단 말이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찍 가가지고 피부 진정을 시키고 무대에 올라갈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작년에 즐겁게 머드 축제를 보내셨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좀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석사조 챙기는 게 어떠실까. 그리고 저도 좀 만나 뵙고 맨날 이제 DJ로서만 보니까 래퍼로서의 제 모습 또 그때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번 제대로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밍님, 감미롭게 부르는 거 어이없어 라고 하셨고 난 모두 축제 가볼게. 최유리님 사연이었기 때문에 살짝 우리 유리님의 숲 녹여봤습니다. 추현진님, 유리님 피부가 좋아졌다면 갔어요. 저도 가요. 가서 즐겨봐요. 신나요 라고 하셨고 아 우리 연지님도 그러면 뵙겠네.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 무슨 머드축제 홍보대사처럼 연지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샤페인 고독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기 호빵맨님, 오 저도 샴디 보러 보령 가요. 응원 피켓도 장만했습니다. 국내 유일 포도주 래퍼랩 포도주 래퍼 정하네. 렛츠고! 라고 하셨고 그쵸. 제가 국내 최초 국내 유일 포도주 래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기 호빵맨님 그리고 추연진님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최유리님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또 래퍼로서 포도주 래퍼로서 포도랩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닉네임 아기 호빵맨은 혹시 좀 저를 얘기하신 건지 요새 좀 제가 광대가 좀 나와가지고 호빵맨이라는 소리를 좀 듣긴 듣는데 혹시 좀 닉네임의 이유 이렇게 지은 이유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아기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카라의 허니 듣고요. 자이로 드랍트 아트 정말 제가 아는 기타리스트 중에 가장 꿀피부입니다. 꿀피부 기타리스트 꿀기 자이로 씨와 돌아올게요.

0: 제가 이게 저기 아까 전 팀에서 이제 볼륨 팀에서 아,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고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오랜만에 거의 이거 오프닝 하면서 이렇게 웃음 터지면서 시작한 건 처음이었던,
0: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1: 1년 넘게 만에.
0: 아, 근데 이렇게 노래까지 딱 하고 왔는데 콘서트를 매진시키게 하니까 뭔가 엉망이다.
1: 아니에요. 콘서트 때 잘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라디오 한 소절은 괜찮아요.
0: 네, 깜짝 놀랐어요.
1: 콘서트 티켓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0: 네네네.
1: 좀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0: 아, 이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1: 2분 만에
0: 건
1: 매진이 됐어요.
0: 그건 뭐죠? 재밌기 때문입니다.
1: 재밌기 때문이지.
0: 네, 보고 싶기 때문이고 그건 뭐냐? 제가 검증이 됐다는 거죠. 라고 내 입으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1: 아, 사실 자이로의 이런 공연 썰들을 자이로 팬분들을 통해서 항상 저희가 문자로 확인하잖아요.
0: 네네.
1: 항상 다채로운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지 많은 고민을 하고
1: 그치.
0: 또 원하는 것들을 직접 얘기해주세요.
1: 맞아.
0: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하고 이제 공연에 녹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다양한 기타 치는 자유로뿐만 아니고 노래하는 자유로, 춤추는 자유로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0: 아, 그거는
1: 춤자
0: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 아, 비밀로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그럼 샤이니의 Don't Call Me, Don't Call Me 듣고 사연 만나볼게요. I promise to tell th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Yeah.

0: 한정적인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것 같아요.
1: 맞아, 이게 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아 그래 채식을 하시지만 뭐 채식을 좀 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0: 그렇죠,
1: 뭐 혹은
0: 그렇죠.
1: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데서 따로따로 먹지 않으면 되니까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0: 맞아요.
1: 생각하거든요.
0: 이게 어딜 가더라도 이게 막 채식만 파는 그런 채식주의자들만 위한 그 식당을 또 따로 찾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가서 뭐 이게 막 비빔밥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난 고기도 그치. 먹고 싶고 한데 약간 이런 제약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 그리고 이거를 제가 또 여자친구를 사귀고 계시니까 이걸 짚을까 말까 고민 중인 게 좀
0: 한번 짚어주세요.
1: 아니 그 여자친구가 환경을 생각해서 좀 안 먹는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의 먹이 사슬에 불편해 하신다라는 거는 이 기본적인 생태계를 좀 반하는 이미 지금 좀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0: 이미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들을 목격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하면 안 된다.
1: 우리 여자친구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가리가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건강한 생태계, 건강한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 뭔가 이 환경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를 부정하면서 환경을 위한다고 하니까
1: 물고기에 이입하지 마시라고요. 물고기 감수성 버리시라고.
0: 물고기 감수성이 있는 여자친구.
1: 쥐치 닮은 저도 물고기 감수성이 없는데.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남자친구분께서 조금 마음에 많이 걸려 하시는 거예요. 형이 말한 그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치.
0: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앞뒤가 맞지 않는 것만이 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니 단순히 뭐 채식 뭐 본인만의 이제 트라우마건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거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 내가 그 채식을 존중한다는 거는 상대방도 나의 이런 육식을 그리고 자유로운 식성을 좀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게 좀 조화롭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뭐 나는 채식하니까 뭐 같이 먹을 수 없어 너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저는 오래 만나지 못한다라고 단언합니다.
0: 그렇죠. 네. 아 근데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게 조금 전 좀 그래요.
1: 그러니까 저 왜가리 당장 잡아서 가둬놔야 되는 거 아니야?
0: 저 왜 난리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1: 아, 물고기 감수성은 좀 힘들고.
0: 그렇죠.
1: 노지원님 할머니 아니에요?라고 아까 우리 자이로 씨 여자분의 연기.
2: 나는 고기가 몸에 받지 않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안 먹게 됐어.

0: 네, 자이로의 포레스트 듣고 왔고요. 아, 요거는 아, 너무 진짜 피스풀하고 평화롭고. 네네,
1: 그렇죠.
0: 요거는 제 생각에 연주를 하고 나서 포레스트 말고 다른 제목은 안 떠올랐을 것 같아요.
1: 어, 그냥 이 곡을 만들고 저도 이제 좀 숲속 이런 느낌이 좀 떠올랐는데 저희 예전 대표님도 야 이거 포레스트 하자.
0: 그러네.
1: 이런 느낌을 주셨었죠.
0: 그치? 그러니까 오늘 선곡도 쉬었겠지만 연주는 디오타라는 반응이 있고.
1: 감사합니다.
0: 아, 이 말이 딱 맞아. 피톤치드.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0: 맞아요. 뭐 한키라 인별그램에 그 사진 있으면은 좀 공개 드리겠습니다. 네.
1: 뭐 물어보지 않은 거죠?
0: 네.
1: 그냥 올리겠다.
0: 청취자분들
1: 아.
0: 궁금하실
1: 테니까 네,
0: 그 사진 보시고
1: 네네.
0: 제가
1: 제가 한번 봐도 돼요? 뭔지.
0: 중재 씨한테 허락 받을게요.
1: 예, 한번 볼게요. 한번 예.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네, 무서워서. 무섭습니다.
0: 네. 우리 바가지님께서 이 밤 라디오에서 이리 좋은 기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한키라 대단해요. 자이로님 멋져요.
1: 아이고 짝짝짝.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저희 제가 주말에 부산 다녀왔는데 저희 네네. 엄마도 네. 매일 들으시거든요.
1: 아 진짜요?
0: 자이로 기타 연주 너무 좋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0: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1: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전달했습니다.
1: 아 근데
0: 미션처럼
1: 우리 엄마도 형 얘기 너무 많이 해요.
0: 그러니까.
1: 한해 너무 좋아.
0: 아까 사연의 여자분 같은 톤으로
1: 네.
0: 얘기하시네.
1: 엄마가 형님을 너무 좋아해요.
0: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지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연 보내주신 KBC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0: 네.
1: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여자친구의 채식을 존중해가면서 연애를 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방금 이 일로 여자친구한테 왜가리는 뭐 먹고 살아야 하냐고 깨똑으로 물어봤는데 견과류 쪼아 먹어야 한다고 한 답장이었는데 저 어쩌죠?
0: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이 아 왜가리 왜 뭐, 그럼 왜가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
1: 왜가리 뭐 먹고 사냐 이렇게 했는데 견과류 쪼아 먹어야 한다고. 그거는 왜가리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저는 좀 진지 모드로 가도 되나요?
1: 가도 돼요.
0: 이게 장난이다.
1: 네.
0: 장난으로 장난치면서 왜가리 뭐 먹고 살아? 그 견과류 쪼아 먹으라 그래. 그거면은 나는 괜찮고. 이게 진짜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1: 진짜면 이거 형 이거 나는, 공포물이야.
0: 나는 좀.
1: 나 이거 공포물이라고 봐.
0: 진짜 호러 쪽으로 가야 돼. 남양 특집입니다.
1: 남양 특집 진짜 그 자체다.
0: 네.
1: 이거잖아요. 그러면 왜가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 물고기 먹으면 안 되지. 견과류 쪼아 먹어야지.
0: 급하게 저희 제작진이 지금 AI로 찾아봤거든요.
1: 네.
0: 왜가리의 주식은
1: 네.
0: 물고기와 개구리이며
1: 아, 진짜로?
0: 피라미와 붕어 같은 민물고기를 대표적으로 좀 섭취한다고 하네요.
1: 그래 견과류를 어떻게 쪼아 먹으라는 거야? 견과류 먹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아니 뭐 사람도 견과류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수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2: 자이로.
1: Drop the heart. 싱어송라이터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 네.
1: 이어서 닉네임 덥다 더워 너무 더운데 님께서 드랍해 주신 사연입니다. 만나볼게요. 제가 원래 소개팅을 절대 안 하는데 최근에 남자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어서 친한 오빠에게 부탁해서 소개팅을 했어요. 오빠가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하더니 좋은 회사 다니는 스펙 좋은 분이 나왔는데 솔직히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대화를 나눠보면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자꾸 저한테 주식을 하냐고 물어보고 본인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2: 에이.
1: 제가 주식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닌데다 소개팅 자리에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라 취미 얘기로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어쩌다가 드라마 얘기가 나왔고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거론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한껏 꺼드럭대는 얼굴로 만약 그 주인공을 연기한 연예인이 한혜라 치면 아, 그 한혜 아, 걔 진짜 학교 다닐 때는 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유 진짜 드라마 볼 때마다 완전 오글 이러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차게 식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고 아, 같은 학교 나오셨나 봐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네, 같은 중학교 나왔어요. 뭐 아직 뭐 연락도 하는데 아이고 또 꼴에 또 연예인이라고 있어 보이고 싶은지 지금 인별그램 팔로우는 0명인데 그거 하기 전에는 저랑 마팔도 했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학교 다닐 때 어쨌고 저쨌고 안무랑궁 흑역사 풀고 하, 걔도 뭐 이제 나이가 있어서 3년 정도 더 하면 끝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뒷담화를 하는데 진짜 최악이다 싶은 거예요.
2: 최악이다.
1: 아무튼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저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근데 주선자 오빠가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고 자기 봐서 제발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하는데 또 만난다고 해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분께 선물로 세 가지 맛 젤라또 쿠폰 보내드리고요.
2: 네.
1: 요약하자면 친한 오빠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했는데
2: 그렇죠.
1: 대화를 하더니까 주식으로 꺼드럭
2: 네,
1: 중학교 그렇죠. 동창 연예인 뭐 자기 친구라고 꺼드럭 갑자기 흉도 보면서 최악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2: 최악의 인상이네요.
1: 다시 안 만나겠다고 결심했는데 주선자 오빠가 나를 봐서 한 번만 더 만나달라 부탁을 한 난감한 상황입니다.
2: 네.
1: 일단은 뭐 공식 질문부터 드리고 갈게요.
2: 네네.
1: 우리 자이로 씨 뭐
2: 네.
1: 데뷔했죠. 연예인이죠.
2: 네네.
1: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인별그램 팔로우 정리한 적 있나요?
2: 네.
1: 있어요?
2: 네.
1: 영웅을 만든 적이 있다고요?
2: 네.
1: 아유, 정말.
2: 아, 있어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
1: 네. 무드 그 인별그램의 무드 좀 지키려고.
2: 예. 뭔가 그 다들 많이 하던데요.
1: 아무튼
2: 좀 편승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아, 좀 이제 야, 근데 그 분위기를 한번, 위해서
2: 한번 하고 나서 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1: 뭐죠?
2: 아무런 정보를 얻지를 못해요.
1: 그러니까 나는 안 궁금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네. 나는 궁금한 사람인데
2: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제 다 팔로우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810명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1: 속보로 810명 팔로우하고
2: 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뭔가
1: 궁금한 게 참 많네.
2: 궁금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게 그 인별그램을 통해서 이게 뭔가 소통도 하고 이제 뭔가 아티스트끼리 뭔가 이제 문자도 아 문자린다 메시지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뭔가 교류도 할 수 있잖아요.
1: DM도 해야 되고.
2: 근데 그런 걸 아예 못하는 거야.
1: 그렇지. 그 외로운 길이란 말이야.
2: 네, 그래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1: 맞아 맞아.
2: 다시
1: 굳이
2: 맞습니다.
1: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2: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 맞아요. 아니 또 좀 사연으로 돌아와 가지고 뭐 주식자랑 뭐 중학교 동창 뭐 연예인 뒷담화까지 사실 다.

0: 별로잖아요.
1: 너무 다 별로죠.
0: 이렇게 좀 자랑하고 흉보는 좀 사랑의 심리.
1: 그냥 아 이게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아 그냥 뭔가 내세울 게 없는데 이걸 자꾸 포장하려고 하니까 꺼드럭대는 것 같아요.
0: 그치.
1: 이게 원래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없는 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 이제 반응에도 있으신데 용님께서 정말 그 연예인이 아는 사람일까요? 어. 그러니까 정말 한 애를 아냐 이거예요. 어.
0: 알아도 문제야. 뭐 알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또 이상한 사람.

0: 네, 이상한 사람 공감하기 1등.
1: 네, 제가 주식은 잘 모릅니다. 주식은 네네. 잘 모르지만 또 그 주변에서 주식하면 못 찾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0: 맞아요.
1: 친구
0: 맞아요.
1: 사이에도 이게 벌면은 막 계속 막 화면 보여주면서 그 빨간색 글자 보여주고 수익률 보여주고 하는 친구들 간혹 있단 말이죠.
0: 네네네.
1: 예,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 쳐.
0: 그렇죠.
1: 뭐 소개팅하는 자리에서까지 그럴 필요 없지만
0: 맞아요.
1: 뭐 그것까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무슨 연예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동창까지도 이해하는데 뭐 흉을 보고 막 걔 어릴 때는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뭐 그런 분들 간혹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뭔가 조금 좋아 보일 수는 없어. 일단 뭔가 이런 얘기를

0: 하고 있다고 하고 아직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꼴에 또 연예인이라고 있어 보이고 싶은지 나랑 진짜 친하다 이 친구 뭔가 이런 걸 보이고 또 하지만 나랑은 뭔가 이런 나랑 급이 걔가 조금 더 낮은 느낌을 조금 약간 주는 듯한
1: 그치
0: 이런 느낌이고
1: 아니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하는 일 행동들이 좀 최악인데 사실 사람이 네. 그 첫인상과 다르게 좀 다음에 만났을 때

0: 말이 좀 없었어. 혹은 좀 뭐 약간 좀 차가웠어. 좀 냉담한 반응이 왔어. 뭐 그런 경우에는
1: 좀 다를 수 있어요.
0: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그냥 쑥스러워하는 거였구나. 혹은 좀 따뜻한 면도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이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좀
1: 이런 경우는 지금 많이 꼬인 분이에요.
0: 근데 오히려 조금. 근데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1: 아, 또 있어요?
0: 아는 형인데.
1: 형 아는 그 못된 사람 콜렉터예요?
0: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네. 이런 거 좀 못 견뎌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직언 하는 스타일이에요.
1: 진짜요?
0: 형 저한테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
1: 오, 멋있다.
0: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뭐라고 하길래 형이 그렇게 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 일을 되게 부풀리는 거야. 아. 어떤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되게 과장해서 얘기한다거나.
1: 아, MSG를 막 친다거나.
0: 많이 치는 거야. 그래서 네. 내가 진짜 한 번은 이렇게 한잔 하다.

0: 알 수 없지만.
1: 그렇죠. 근데 이분께서 그분 만나서 직원을 하기는 좀
0: 그렇죠.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0: 나는 편한 관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쵸. 소개팅하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이렇게 계량할 필요는 없겠죠.
1: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어린 사람도 아니고
0: 맞아요.
1: 이게 쉽지 않겠네요.
0: 네. 4023님. 샴디 연기 왜 이렇게 잘해? 라는.
1: 어, 너무 잘했죠.
0: 제가 또 꺼드럭 연기 쪽을.
1: 근데 형이 이번에 연기를 네. 되게 열심히 한 걸 느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여기 약간 어디서 느꼈냐면은 네. 아 같은 학교 나오셨나 봐요. 아,
0: 또 남성 여성 좀 차이 좀 줬습니다.
1: 여기서 약간 메소드 연기를 제가 느꼈어요.
0: 맞아요. 또 여러분들께 눈앞에 그려지는

0: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 보여요. 절대 반대라고 하셨고.
1: 그러니까 뭔가 센스가 없는 게 느껴졌어요.
0: 반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건데 그 방법이 너무 서툰 거지.
1: 맞아, 맞아.
0: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아 진짜로.
1: 나쁜 사람 그거 하는 거예요?
0: 아 이걸 나는 나쁘다고 하긴 좀 그래. 아 좀 그냥 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거야. 진짜.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0: 내가 주식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가 돈 많다고 좋아하겠지. 이거 그렇죠. 아니야. 아주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에요.
1: 되게 사람 네. 되게 예쁘게 해준다.
0: 뭐 바보라고 그런 게 뭐 예쁘게 한 거야. 바보입니다. 바보.
1: 바보. 저는 이렇게
0: 못된 사람은 아니야.
1: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물질 만능주의.
0: 뭐야? 뭐 도덕책이야 뭐야?
1: 물질 만능주의.
0: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1: 네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0: 이승현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헉스. 그 사람 위험하네요. 아니 소개팅 자리에서 주식 이야기라니 그 남자 꽝이에요. 주선자에게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0: 또 요거는 또 사연 때 얘기고 뭐 갑자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 주식 얘기하면 또 많이 슬프실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또 파란 나라라고들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무튼 뭐

0: 그래서 다시 만나면 주선자분도 싫어질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주냐 하면서.
1: 맞아. 무슨 나를 봐서 한 번만 더 만나봐라 이런 거는.
0: 맞아요. 그래서, 나를 봐서 그래. 한 번 더 만나봐라. 뭐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지?
1: 그 아니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0: 맞아요.
1: 맞아요.
0: 이게 너무 싫다는데 이러면 안 돼요.
1: 윤가연님 자신감이 없는 사람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뭔가 내세울 게 없으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에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 좀 있죠.
1: 자신감 없는 바보세요.
0: 되게 형, 네. 되게 형, 진짜 상처 안 받게 잘 얘기해 준다.
1: 잡아. 아,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서.
0: 아, 근데 진짜 안타깝긴 해. 뭔가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딱 나타나잖아요. 센스가 없는 사람.
1: 그러니까
0: 이렇게 돼버.

0: 그래. 굳이 얽매일
1: 그렇지.
0: 필요가 없다.
1: 네, 더 좋은 분 너무 많고요. 그 주선자분 생각하면서 굳이 뭔가 나의 이 소중한 에너지, 소중한 시간, 소중한 사람한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급하게
1: 맞아요.
0: 사귀고 싶다고 아무 사람이나 덜컥덜컥
1: 맞아요.
0: 만나면 안
1: 그럼 안
0: 됩니다.
1: 돼.
0: 다른 사람 사랑을 준비하시면서 자이로 씨가 기타로 연주하는 박지윤의 다른 사람 사랑할 준비를 해.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꽤나 명령조네요.

0: 여운이 있고 또 공백이 또, 좀 있는 연주였죠.
1: 감사합니다.
0: 이로님 연주가 너무 좋아서 사연 까먹음이라고 감사합니다. 하셨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 말도 안 되는 주식 자랑,
1: 그쵸.
0: 연예인 친구 자랑 썼던 사연입니다. 롯땡 콘서트홀에서 들어야 할 것 같은 연주라고 하셨고
1: 감사합니다.
0: 그만큼 또 분위기 있는 데서 들으면 좋다. 이렇게 매주 연주를 이렇게 두 곡씩 하는데도
1: 네네.
0: 매주 색다른 반응.

0: 그럼 뭐야? 기분 안 좋으면 뭔가 난리 칠 것 같아서 그냥 뭐 먹이주는 거 왜? 그건... 왜가리한테 물고기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1: 그게 아니고 지금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살 이렇게 신입이잖아. 어.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이제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신입이. 그쪽이 아닐까 싶네요. 왜냐면 그냥 뭐 이게 우리 1311님한테만 유독 계속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모르겠지만 뭐 하루 이틀 정도 모두에게 이렇게 좀 친절을 베푼다면은 사회생활이 아닐까.
0: 아, 그런 느낌. 예쁨을 받고자 하는 느낌. 네.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
1: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좀 지속이 되고 다른 직원들은 안 주는데 나만 좀 챙겨주고 갑자기 뭐 개인적인 업무와 다른 개인적인 좀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좀 그린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섣부르시다.
0: 그렇죠. 계속 뭔가 뭐 약간 뭔가 반응을 계속 살피면서 이거 필요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뭘 챙겨준다거나
1: 그치.
0: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지 않는 이상은 초반에 예쁨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
1: 1312님이 일단 지금 너무 지금
0: 아른아른 거려서
1: 너무 조금 빠져 계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 캄다운 하세요.
0: 맞아요.
1: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좀 사건들을 객관적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0: 이게 너무 슬픈 부분이 전 이거예요. 관심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저 때문에 퇴사할까 봐.
1: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 조금 캄다운 하시고 반응들 몇 개 다 읽어주시죠.
0: 네. 사회생활. 인류애. 친절이요.
1: 친절.
0: 호의입니다. 호의. 그냥 지켜보세요.
1: 지켜보라.
0: 그냥 사연자님이 반한 듯.
1: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0: 근데 되게 냉철하시다 다들.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시네요.
1: 우리 아니,

0: 그래요.
1: 내 친구가 얘 친구를 사귀고 막 얘 친구가 얘 친구를 사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0: 그렇죠.
1: 이게 그냥 좀 사귄다는 느낌보다 그냥 그때는 막 뭔가 좀
0: 노는
1: 그
0: 거죠. 그때.
1: 남성 여성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까 막 뭐 그러면서 노는 거지 뭐.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새싹 윤상 우리 웰컴 드링크 드려야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별 음료 드리겠습니다.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샴페인 드리겠습니다. 반응들이 뭐 다 귀엽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나이엔 그럴 수 있다. 뭐 게임이라 만나라 하고 헤어졌나 보다.
0: 그렇죠, 그렇죠.
1: 좀 귀여운 반응들이 있습니다.

0: 출근 되고 맞아. 회사 다니기 불편해집니다.
1: 맞아. 아니 왜 그러는 거? 그러니까 뭐 결국엔 자기가 찬 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찼다라는 거는 헤어질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차놓고 또 감정에 젖어가지고 회사 안에서 그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0: 집에서 우세요, 집에서.
1: 나는 진짜 계속 그러면은 한마디 합니다.
0: 뭐라고 할 거예요?
1: 야, 너 회사에서 울지 마.
0: 뭐 되게 따뜻하게 된다. 너 회사에서 울지 마. 내 품에서 울어.
1: 아 진짜 나 한마디 할 것 같아.
0: 아 진짜로?
1: 뭐 내가 사귀던 애가 중재야. 아 중재야. 진짜 미안한데 회사에서 울지 마. 갑자기 왜 우는 거야?
0: 그럼 나 어디서 울어?
1: 집에 가서 울어. 너 진짜 이상해 보여. 나 때문에 울지 마. 회사에서 특히 울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아.
0: 아 그러면은 근데 한마디 해도.
1: 되지 이거는.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나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1: 그래.
0: 이런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야 우리 헤어진 건 알겠는데 이거를 계속 그렇게 네가 티를 내고 다니고 하면은 내가 좀 입장이 난처해진다. 마치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다.
1: 뭐 반응 중에 본인이 차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 진짜 이 이유라면은 진짜 더 최악이고.
0: 아 근데 진짜
1: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이야.
0: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
0: 왠 줄 아세요?
1: 왜요?
0: 회식 때도 제가 그립다며.
1: 아 그러네. 그런 이유가 맞네. 이거는 아 초등학생이라기보다는 중학생 정도다. 야,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게 자기 나쁜 사람 안 되려고 이런 경우들이
0: 있거든. 회식 때도 제가 그립다며. 야. 뭘 그리워. 자기가 차놓고.
1: 진짜 이러지 맙시다. 다 큰 어른이.
0: 그래요.
1: 난감스 섬뜩스라는 반응들이
0: 그렇죠.
1: 있고요.
0: 드라마 퀸.
1: 내가 하기에는 싫고 남주기 아깝고 완전 별로라고.
0: 그게 뭐죠? 내가 하기에는 싫고. 아, 이 사연자분을.
1: 그치 그치. 아 근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0: 그냥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맞아. 그냥 젖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1: 맞아요. 저는 이런 분 짜증납니다.
0: 진짜 짜증 드립니다. 진짜.
1: 회사 사람들 불쌍하다라는 의견이
0: 그렇죠. 또 회사 사람들 팝콘 각.
1: 회사 사람들도 지칠 거야.
0: 그렇죠. 이거 한두 번이지. 이게, 우는 것도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1: 이게 무슨 팝콘 각이야. 회사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어른으로서의 고자극.
0: 뭔가 싸움 구경이라든지
1: 비밀리에 뭐는 좀 관계가 형성이 됐다거나
0: 야야 쟤네 둘이 사귀나 봐
1: 그런 거지 남들 헤어지고 뭐 울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슬픔보다는
1: 그래.
0: 그 뭔가 고자극을 좀 더 선호하시겠죠.
1: 뭐 아무튼 뭐 핸섬 가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0: 그래요.
1: 잘생긴 얼굴로
0: 맞아요.
1: 다른 여자친구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맞아요. 그때는 차이지 마시고
1: 네.
0: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아요. 성인님 제 친구 연하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모임 때마다 매번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밥만 먹이고 보낸 다음에 저희랑 남친 먹은 거 포함 N분의 1을 합니다. 따지기 좀 치사한 것 같은데 자주 반복되니 좀 그래요. 뭐라 해야겠죠? 라고 하셨고
0: 그쵸 뭔가

0: 먹이고 돌려보낸다.
1: 병아리.
0: 아, 좀 그렇죠.
1: 공동 양육인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같이 있고. 남자친구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네,
1: 한혜가 부릅니다. N분의 1로. 제가 부르긴 했죠.
0: 그렇죠. 예, 이건 N분의 1이 아니에요.
1: 아니죠. 네. 한 사람을 뺀 N분의 1이죠. 불합리합니다.
0: 그렇죠.
1: 친구는 그런 남친을 사귀고 싶나? 라고 좀 근본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0: 그러게. 아 근데 뭔가 이 친구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눈치가 없지.
0: 남자친구고 자기가 내야지.
1: 그래. 아우 정말 좀 눈치 좀 챙깁시다.
0: 맞아요.
1: 우리 친구분들.
0: 네, 뭐라고 하세요.
1: 네 진짜.
0: 네.
1: 아니 매번 밥 먹고 갈 거면은 밥값 내라 그래.
0: 맞아.
1: 라고 하십시오.
0: 맞아. 이게 뭔가 계속 나오는 것도 나도 막 그렇게 우리 난 내 뭐 친구끼리만 보고 싶었는데 뭐 남자친구 그래. 데리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뭐 매번 우리가 걔 먹은 것까지 내는 거를 이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라 좀 망설였는데 좀 얘기해야겠다.
1: 그래. 그리고 가뜩이나 어리면 또 많이 먹는단 말이야.
0: 아, 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1: 어 그래.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먹습니다.
0: 그래, 오늘 형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예민한데.
1: 네. 뭐 하필 이런 사연이 와가지고.
0: 그러니까.

권은비 언더워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8479님이 보내주신 내일에만 전해드렸고요. 야구장 가시는군요. 요새 야구장마다 뭐 특별한 이벤트로 이게 물놀이 하는 경우들도 많고 심지어 뭐 수영장 있는 구단도 있죠. 아무튼 내일 또 아주 또 즐거운 관람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즐거운 여름 관람에 뭐 다른 거 추천해드릴 수도 있지만 또 그리고 좀 뻔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치킨에 맥주 가야겠죠.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과 맥주 뭐 분위기가 주는 맛과 그리고 맥주의 시원함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즐기시면서 또 야구장에서 물 뿌리고 놀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막 그 화면으로 왜 그 특정 구단 왜 그 마스코트가 막 다른 구단 그 팬분들에게 막 물총 쏘고 하는 것들도 봤는데 재밌게 스트레스 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된다면 직관 승리도 하시면 좋겠네요. 내일의 막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뿅뿅 좀 한혜. 대세 너튜버이자 배우 저의 브라더죠. 래퍼 스윙스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 끝곡 스윙스의 듣고

0: 에너기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음악과 나만이 존재하는 시간, 마침표가 먼저 쉼표가 되는 곳,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크라잉넛은 명동콜링이란 노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동에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만들었다. 한때 서울의 명동은 충무로와 함께 영화 예술의

0: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즈로 오늘 칠링뮤직에서 들려드는 노래 5613님이 신청하신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가족들한테 구속되셔서 그럼 이런 노래를 신청하셨을까요? 다낭 어떤가요? 저 다낭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가면 너무 더울 것 같고 차라리 저는 우기 때 많이들 우기 때 가는 거 싫어하시는데 저는 딱 한 번 동남아를 우기 때 가봤는데 안 더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 더운 게 더 싫어가지고 차라리 비가 났다 주위여서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또 다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하나 더 볼게요. 김대형님께서요. 야간 근무하는 중에 우연히 듣게 됐네요. 새로운 하루를 즐기며 샘 스미스의 I am not the only one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또 이렇게 우연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하신 노래는 저희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대형님.

OST 유니버스 조인성이 등장한 드라마 OST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발리에서 생긴 일에 정재민 이사를 한 곡만 듣고 보내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현란의 리멤버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전화 오열 씬 그 명장면 다들 아시죠? 어쩜 지금까지도 따라하는 분들이 많은 그 명장면. 조인성 씨 당신 아이가 와 23살이래요. 오마이갓. 근데 그렇게 열연을 펼친 겁니까? 저보다도 무려 7살이나 어린 나이에 멋진 또 연기를 펼쳐준 조인성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인성 씨가 송혜교 씨와 가짜 온우이로 열연했던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0: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시작.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김대형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야간 근무 잘하고 계시죠? 어디 도망 안 가시고 계속해서 듣고 계셨죠? 끝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입니다. 저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고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5: 굿즈는
4: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7: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점심에 혼밥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근데 그 밥을 내가 직접 차려야 할 때 뭐 드세요? 1인분인데 거창한 건 좀 번거롭고 대충 때우자니 나한테 좀 미안하고, 이럴 때 달걀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햄 에그 샌드위치, 계란국, 달걀말이, 간단한 요리도 가능하고요. 오므라이스 위에 달걀 이불 덮기, 짜장라면 위에 계란후라이 얹기, 우정 출연으로도 아주 훌륭하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달걀 요리는 뭔가요? 메뉴 고민 중인 분들한테 힌트 좀 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7월 29일 수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그래 너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1: 폴킴 왔어요.
0: 영케 영케 영케 영케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군요. 네. 아, 다들 근데 계란 좋아하시죠? 정말 계란 안 좋아하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소수의 정말 한두 분 빼고, 맞아, 알러지가 있다거나

0: 스탠딩 에그의 최애곡 틀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이 에그로 만족 대만족. 크, 맞아. 노래 가수 중에 에그는 스탠딩 에그죠. 네. 연님께서 계란말이 김밥이죠. 계란말이를 넣은 김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김밥을 넣어서 계란말이를 만드는 걸까요? 제가 너무 지금 창의적인가요? 맛있겠다. 아, 계란말이는 자고로 도톰해야지 김밥에 넣었을 때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8860번님께서 그것도 귀찮아요. 저는 그냥 반숙란 삶아먹기. 반숙란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안 익고 또 잠깐 정신 팔고 늦게 열면은 너무 익어버리고 그 중간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시은님은 요즘 토마토 맛있잖아요. 토달볶 어때요? 토마토 달걀 볶음인가요? 그 예전에 제가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중국인 선생님한테 중국어를 배웠는데 선생님 댁 가면 선생님 항상 이 토달볶을 해주셨어요. 네, 중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무조건 토달볶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있대요. 정아람님께서는 간장 계란밥이 최고 간단하고 좋죠. 간장 계란밥에다가 버터나 마가린 한 스푼 넣으면요 너무 맛있죠. 진짜 그거면 다른 반찬 정말 필요 없습니다. 박언희님은 아침에 달걀 간장밥 먹었어요. 제일 만만. 진짜 너무 만만한데 이게 그냥 만만하니까 먹는다기보다는 맛도 있어요. 만만. 만만. 네. 캔디, 우리 캔디님께서 계란 장조림이요. 장조림 해두면 장조림으로도 먹고 비벼먹기도 하죠. 고, 장조림 먹어본 게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요? 장조림을 안 먹나요? 아, 계란만. 계란 장조림. 아, 장조림에 소고기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장조림이 아닌데. 어,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붙어봐요. 계란, 소고기를 안 넣었는데도 그거 장조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은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장조림. 나 용납 못해. 나 용납 못해. 임성화님께서 저는 스크램블 좋아해요. 대충 계란 풀고 프라이팬에 올려서 휘휘 저으면 대충 만들어지니까 편하거든요. 맞아. 스크램블, 근데 스크램블은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먹는 스크램블은 약간 요리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스크램블은 약간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뒤적여버린 것 같은 그런 모양새. 약간 탄 것 같기도 하고. 그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리 전문가들, 나 요리 좀 한다. 나 스크램블 좀, 나 좀 휘적일 줄 안다 하시는 분들, 스크램블 맛있게 만드는 비법도 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지우님께서 계란 토스트에 설탕 뿌려서, 이건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여기 소스 케찹이랑 듬뿍듬뿍 뿌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진짜 그 밖에서 사 먹는 그 땡삭 토스트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너무 맛있겠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 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귀찮아서 혹시 거르신 거 아니죠?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소개하고 추첨 통해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래, 아, 요 날씨에 요거 먹고 나서 혹은 요거 먹기 전에 요런 노래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사이에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이야.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0521번님께서 장조림이 간장조림이니

혼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제. 네, 엄여진님께서도 소고기를 안 넣어도 장조림이라고 할 수 있죠. 신서보님 역시 할 수 있어요. 간장이 둘이면 장조림이요. 5291번님께서 고기 없는 거 저도 장조림 아니라고 봐요. 5291번님이랑 나랑 마음이 완전 통해버렸어. 5291번님 진짜 아 고급적인 입맛 너무 내 스타일이세요.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장조림은 계란도 좋지만 소고기 먹는 맛을 또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한 입이. 0645번님께서는 저는 고속도로를 달릴 거예요. 미리 분자 보내고 출발합니다. 천안인데 아이들 방학이라 부천 만화 거리로 가요. 초보 운전이라 무섭지만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 게 더 무서워서 운전대를 잡았어요. 방학 내내 운전만 할 것 같아요. 부천에 만화 거리가 있어요? 만화 거리에 가면 만화책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벽화 같은 벽에 만화가 있는 건가? 아 그래 거리가 이렇게 만화 관련된 뭔가 이렇게 컨텐츠들이 많은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운전 출발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문자하지 마시고요. 도착해서 약간 혹시 그때가 2시가 안 됐다고 한다면 사진 찍

너무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끔 더위 잘 조절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안 돼요. 좋아요. 곧 시작하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카메라반입니다. 오늘 사진 미션은 하늘. 오늘의 하늘 사진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어디서 찍은 하늘 사진인지 사연까지 덧붙여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옥상에서 찍은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가요광장의 사진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카메라반 가요광장 사진작가님들, 렌즈 한번 닦으셨죠? 수평은 지키셨나요? 오늘 카메라반의 미션은 하늘! 어떤 사진들이 도착했나 한번 볼게요. 2824번님께서 어제 저녁 산책하면서 이쁘죠? 부산 노을이에요. 푸딩 꼭 주세요. 주대요. 4살짜리 공주가 입 벌리고 기다림 하셨습니다. 와, 사진 너무 예쁘다. 이 지금 이 바다에, 바다가 맞죠? 무슨 호수 같아요. 바다가 아니라. 네. 노을이 졌는데 정말 무슨 잘 익은 자두, 약간 복숭아 자두 그런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런 빛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우리 4살짜리 공주가 입 벌리고 기다리니까 우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0633번님께서 한국의 나폴리 보길도에서 찍은 하늘 사진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맞아요? 너무 예쁘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약간 살짝 멀어 떨어져 있는 섬도 보이고요. 지금 이 바다색이 와, 무슨 음료수 색깔입니다. 정말 에너지가 올라오는 그런 음료 색깔인데 아, 너무 예쁘다. 보길도 꼭 가볼게요. 전남 완도에 있는 보길도라고 합니다. 또 밀크푸딩 보내드릴게요. 3790번님께서 제주의 하늘입니다. 사실 전 제주도에 살아요. 엄마랑 드라이브하고 돌고래도 보고 멋진 하늘도 보았답니다. 여기는

오저여가 지역 이름인가요? 오, 코난비치와 오저여, 구자읍 일출 명소래요. 오, 제주도 그렇게 가도 모르는 곳이 진짜 많아요. 아, 우리나라도 정말 곳곳에 아름다운 경치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그림 그린 것 같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선물 챙겨 드릴게요. 622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랑 놀러가기 전에 출발할 때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저희 집 바로 앞 하늘이에요, 예쁘죠? 하면서, 아, 이건 또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아파트랑 나무 그 뒤로 구름이, 거대한 구름이 있어요. 근데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은 아니고 정말 약간 그늘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구름입니다. 하, 정말 그 하늘도 넓어 보이면서 이 도시의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사진. 잘 찍으셨는데요. 여행 어디로 놀러 가세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선물 챙겨 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박기영의 블루 스카이.

꽃사진 근데 사실 저는 예쁜 꽃들 찍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가까운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꽃들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서울숲도 그렇고. 그런데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굳이 나중에 안볼것 같지만 이렇게 한장 찍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제가 부끄러우신가요? 8775번님께서 어제 폴킴님 꿈을 꿨어요. 꿈에서 폴킴님이 강원도에 오픈카를 타고 여행하시는데 길을 못 찾으시고 헤매시길래 제가 길을 알려드렸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손까지 흔들어주시고 꿈에서 깨고 나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제가 어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8775번님께서 그 해답을 나한테 주셨나 보다. 감사해요. 오픈카 타고 싶다. 오픈카 갖고 싶다.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오픈카 타고 돌아다닐 자신은 없어요. 네. 왠지 여기저기서 사진 찍힐 것 같아요. 네. 3945번님께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해넘이에요 하면서, 사진이, 이거는 정말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붉은색 있죠. 정말 붉은색, 다양한 붉은색을 이렇게 예쁘게 조합해 놓은 사진인데, 너무 예쁘다. 크게 뽑아서 벽에 걸어놓으면 하루 종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0: 말을 안 듣니?
1: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0: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1: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0: 그만할까?

0: 아이유 잔소리 폴킴님 팬인 친구 추천으로 듣고 있어요. 친구분이 우리 폴일러브인가 보다. 저의 팬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어때요? 우리 폴일러브 추천해준 라디오 들어보니까 가요광장 너무 매력있고 재밌지 않아요? 다른 데로 못 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AI랑 퀴즈 같이 내는 DJ 있나요? 처음일 것 같은데. 2665번님께서 근데 폴님 AI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AI 톤으로 너를 만나도 읽어주세요. 너를 만나. 뭐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떻게 내 노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난다.
1: 그만하자. 그만하자.
0: 그만하자. 그만하자. 폴킴 빨리 그만하자. 네, 정답자 다섯 분 우리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배서한님의 신청곡입니다. 시스타의 So Cool. Are you ready?

0: 저희 회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1시 조기 퇴근 시켜주는 게 복지입니다. 조기 퇴근 날에는 이벤트로 회사에서 사원들 신청곡을 틀어주는데 누군가가 폴디의 파도를 신청해서 반가웠네요.
1: 이거 어디 회사예요? 나 거기 들어갈래요.
0: 오늘 라디오 저 1시 조기 퇴근해도 괜찮나요? 아니 근데 보통

0: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4: 잠시 후 2시.

0: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0: 것 같고 5614님이 키캔 모델 가르마 무대 해나님 어서 오세요.
1: 모델이 몇, 아 진짜 모델 안 아, 했으면 좋다. 어쩔 뻔.
0: 그러게.
1: 안연신님은 해나님 화장하신 모습 너무 예쁘세요. 볼터치도 예쁘세요.
0: 아 제가 다른 메이크업을 평상시에 잘 안 하긴 하는데 네. 어 볼터치는 무조건 해요.
1: 오, 아 그래요?
0: 네, 제 생기여가지고.
1: 아, 인위적으로 만든 생기.
0: 네, 생기는 놓칠 수가 없어서. 네,
1: 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0: 그러니까요. 아 저는 아예 안 했는데 오늘 좀 생기를 가져왔어요.
1: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0: 아유, 그러게. 네, 김점숙님께서 해나님 팬클럽 있나요? 가입할래요? 라고 하셨는데.
1: 오, 진짜.
0: 없어요.
1: 한번 네. 만들어 보면 어때요?
0: 이게 모르겠어요. 제 모델분들은 팬클럽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1: 만약에 누나가 이제 팬클럽 이제 만들어서 팬미팅을 네. 하게 된다. 네. 그럼 이제 무대 위에서 축구 드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0: 아, 이거 연습해야겠다.
1: 이렇게 네. 이렇게 꽃갈콘 같은 거 놔두고 이렇게 축축축축 지나가는 거.
0: 좋아요.
1: 네. 1209번님께서 이제 생기 해나라고 부를게요.
0: 오, 아니 애칭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 너무 좋아요. 4742님 해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아. 8월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해요. 오. 맞네요.
1: 8월 달에 특별한 계획이나 이벤트 뭐 예정된 거 있어요?
0: 아 사실 저도 너무너무 놀러 가고 싶은데 네. 지금 해외에는 못 갈 것 같고 네. 어, 한 2박 3일로 계곡 같은 데 한번 헉, 가볼까.
1: 계곡 간다는 사연이 진짜 많이 오고
0: 그쵸?
1: 있어요.
0: 아니, 너무 더워서 네. 거기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계곡 좋겠다.
0: 그죠.
1: 계곡 가면 이렇게 또 일박 뭐 이렇게 숙박까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0: 네, 하고 오려고요.
1: 좋겠다. 3092번님께서 그래서 영자 영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나님?
0: 그러니까요.
1: 아, 나 진짜 너무
0: 네, 오늘 밤 확인하세요.
1: 아, 어떡해. 영자 영철. 아 너무 열받아.
0: 아, 어떡해.
1: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한테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저 아주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1: 네. 느크크님께서 해나님 SNS에 올린 커피 쏟는 사진 그거 봤어요. 그거 젊은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역시 해나님 젊은이야.
0: 저 젊은이에요?
1: 커피를 쏟는 게 뭐예요?
0: 이 몰라요? 요즘에 유행하는
1: 이게 뭐예요?
0: 처음 봐요?
1: 왜?
0: 어머
1: 내가 느크크인가 봐.
0: 아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1: 어떻게 한 거예요? AI예요?
0: 네, 저거를 GPT한테 이제 프롬을 넣으면 저렇게 만들어줘요.
1: 대박.
0: 신기하죠.
1: 오늘 당장 오늘 당장 오늘
0: 해본다,
1: 영, 오늘 당장 영크크로 거듭나겠어.
0: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음료를 들고 특히 네. 이제 아이스로 하셔야 돼요. 네. 뜨거운 것보다는 아이스 오. 음료를 들고 네.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1: 나는 저는 뭐 얼음 버킷이라도 들고 찍어야겠어요. 더 화끈하게. 최연님이 6개월 전에 헤어진 전 남친 만나러 간다고 했던 그 익명 요청 사연자분이요.
0: 맞아요.
1: 혹시 또 문자 왔나요? 아. 본인이 아니구나. 만났대요? 무슨 얘기했대요? 혹시 청첩장 받았대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차였대요? 찼대요? 너무 궁금해.
0: 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궁금한데.
1: 연락이 안 왔어요.
0: 헉? 안 왔어요?
1: 그럼
0: 원래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1: 아니 진짜 설마 다시 만난 거야?
0: 다시 만나면 만났어요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1: 또
0: 안 보냈나?
1: 같이도 들어야 되니까. 아니 아 우리가 너무 관심 가져서 부담됐나 봐.
0: 아 왜? 같이 아니, 돌려요.
1: 잠깐만 여러분 관심 넣어둬요. 우리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문자 좀 줘요. 답장 좀. 아니 뭐 나 인스타 SNS 이렇게라도 뭐 DM이라도 주든지.
0: 그래.
1: 아 너무 궁금하다. 자 오늘 아 잠깐만. 우리
0: 네.
1: 우리 이 친구 이름 그만 언급해요 이제.
0: 아,
1: 정효미님께서 저는 형준이가 궁금해요.
0: 그러게.
1: 아니 형준이도 지금 그대로 안 오고 있어.
0: 형준아 제발 좀 보내줘요.
1: 아니 형준이 존재하는 사람 맞아요?
0: 아 이분도 있네. 안현신님이 강동구 손석구님의 후기 다시 왔나요?
1: 여기
0: 그 있잖아요.
1: 여기 헬스장. 네. 헬스장 어떻게 된 거야? 나 진짜 손석구님 닮은 헬스장 이 선생님 계신지 궁금해요.
0: 그러니까.
1: 진짜. 우리 관심 안 가질 테니까 우리 너무 이름 자주 안 부를 테니까 제발 답변 좀 줘요. 오늘 함께할 코너 어떤 네. 코너인지 한번 소개해볼게요.
0: 네. 사연 정주행 레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릴 코너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회사에서 겪은 일, 요즘 고민거리, 형제 뒷담화, 오픈 연애 스토리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1: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의 Summer Island.

0: 윤지성의 썸머 아일랜드 듣고 왔습니다. 민중기님께서 다들 도망가셨네.
1: 그러게, 사연만 보내고
0: 어디로 도망간
1: 어디로
0: 거야?
1: 왔어. 네, 1021님 우리 이제 HJ라고 부르기로 해요.
0: 그래, 너무 그래. 그 손석구님도 다르게 불러봐요.
1: 그러니까
0: 네, 뭐 손석구 SSG.
1: 어, SSG. 아, 그러니까. 근데 안영준이 너무 좋은데 이름 아주 착 감겨서.
0: 나는 진짜 나중에 네. 그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형준이 궁금할 것 같아요.
1: 아니 7785님 석구님은 강동구 추앙씨로 합시다.
0: 아, 추앙씨 괜찮다. 추앙씨.
1: 추앙씨 괜찮다.
0: 강동구 추앙씨. 자,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첫 번째 사연 장르부터 공개할게요. 로맨스 전쟁 드라마입니다. 어머. 시작해볼게요.
1: 네, 8개월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2: 자기야 사랑해
1: 언제나 꽁냥거리는 커플이죠. 근데 싸울 위기에 놓인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름에 같이 여행 갈까? 휴가 맞춰서.
0: 아, 맞다. 내가 아직 말을 안 했었나? 나 휴가 때 여행 가게 될 것 같아.
1: 어? 어디로? 누구랑?
0: 해외로 갈 것 같고 부모님이랑 같이 갈 것 같아. 그리고
1: 그리고? 그리고 뭐가 더 있어?
0: 아, 그 부모님이랑 친한 가족이랑 같이 가는 건데 그 집 딸이랑 내가 전에 사귀었었어.
1: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전 여친이랑 여행을 간다는 거잖아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으로 싫은 티를 팍팍 냈더니 이래저래 변명? 뭐 해명? 뭐 암튼 말이 많더라고요.
0: 아, 다 옛날 일이야. 대학교 때 잠깐 만났던 거고 진짜 잠깐 사귀었었어. 진짜 잠깐이야. 솔직히 사귀었다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야. 그냥 걔는 부모님 친구네 딸이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진짜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1: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0: 나는 이제 솔직히 걔 그냥 군대 동기 같아. 나한테 그냥 남자야, 남자. 내 친구 정승환이랑 김민석 알지? 나한테 딱 그냥 그런 느낌이라니까. 걔 걱정 안 해도 돼.
1: 아니, 여행을 가서 두 가족이 완전체로 내내 붙어있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죠? 뭐 둘만의 산책 타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갑자기 스파크 같은 게 튀어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너무 신경 쓰여.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싸우기는 싫어요. 근데 어떻게든 안 가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0: 전 여친이 함께인 가족여행에 간다는 남자친구 어떻게 뜯어말릴까요?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0: 왜 가는 거예요?
1: 아, 그 뭐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친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하지만 본인이 이제 성인이고 안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안 갈 수 있을 텐데.
0: 아니 그 집 찾아도 왜 가는 건데?
1: 그러니까
0: 이거는 반댈

0: 네.
1: 아, 짜증나.
0: 1994님은 가라가. 에휴.
1: 김현정님은 왜 저래?
0: 김정숙님은 안 돼, 무조건.
1: 오수진님, 전 여친이랑 온 가족이랑.
0: 아니 김현정님, 자기들끼리 계속 연락하고 있을 듯.
1: 이거는 솔직히 맞다. 미니서님께서 듣자마자 느낌 듭니다. 결혼은 그 전 여친이랑 할 겁니다. 헤어지십시오.
0: 안 돼.
1: 근데 나도 사실 이 생각했어.
0: 아 근데 저는 이거를 아예 안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그냥 한 번은 보내줄 저라면 네. 한 번쯤은 보냈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네,
0: 그냥 보내고 거기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내 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0: 이걸 안 보낸다고 해서 될까요? 어차피 이렇게 친 가족끼리 가야 되는 정말 사이라면 네.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쯤 보내주고 두 번째부터 가지 마라.
1: 아니 나이 먹고 굳이 뭐하러 이 가족여행 가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6352번님께서 전 여친도 전 여친이지만 여자친구가 휴가 맞춰서 여행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내기 전부터 가족여행 얘기를 그치. 했었어야지. 이게 맞지 사실은.
0: 했었어야죠.
1: 맞죠.
0: 0427님, 송지은의 노래 시청합니다. 미친 거니?
1: 미친 거 맞죠?
0: 그치.
1: 0253번님께서 그래서 얘는 차대요, 차였대요. 차인 척이면 진짜 가면 안 돼, 진짜. 아 이게 중요할 수.
0: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1: 오 진짜. 네. 오 이거 궁금하긴 하다.
0: 마리아님, 네. 네 전 여친이랑 가는 겁니다. 혹시 들킬 경우로 대비해서 오 가족이랑 가는데 전 여친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헤어지세요. 아 이러면 너무.
1: 아 근데 약간 이 상황이 그래요. 뭐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0: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1: 6308번님께서 뭘 말려 헤어져야지.
0: 김재현님께서도 부모님들이 둘을 이어지게 하려고 전략적으로 같이 가는 여행일 수 있어요.
1: 아 근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닌 게
0: 맞아요.
1: 굳이 헤어진 그 남녀를 부모님들이 왜냐면 부모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가도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1: 들을수록 의문이 생깁니다. 5633번님께서 여행 가면 부모님들이 이 둘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주실 듯.
0: 아 그냥 보내버려요. 저 같은 보낼 것 같아.
1: 정약인가 이거?
0: 모르겠어. 그럴 수 있죠 뭐. 네 8523님 부모님끼리 사돈할 여행입니다.
1: 아 문자를 읽는데 내가 점점 더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리아님께서 해외여행인데 지금 취소도 못해요. 그냥 연애를 취소하세요.
0: 김지아님 여자친구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1: 인정. 같이 가면은 인정.
0: 같이 가면 인정이긴 한데
1: 여자친구
0: 너무 불편하겠다.
1: 너무 힘들겠다.
0: 너무 불편하겠다.
1: 5820번님께서 따라가세요.
0: 아니야 그냥 보내버려. 김진임님께서도 얘기한 것부터가 글러먹었네. 글러먹었어.
1: 근데 약간 이 얘기한 순서가 진짜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0: 네.
1: 3330번님께서 HJ가 얘기할 때가 좋았어. HJ 얘기할 때가 좋았어. 열받네.
0: 맞네. 3920님 아주 현명한 지혜는 이걸 계기로 헤어지는 거예요.
1: 김영진님도 보내줘. 영원히 보내줘.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0: 그러게.
1: 단 하나도.
0: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헤어지기 싫으니까 네. 그냥 보내주는 거 아니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진짜 한번 보내주고 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일단 저는 근데 뭐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하는 순서와 방식에서의 이미 이 사람의 애티튜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난 너무 결백해. 나 정말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배려라는 거는 상대방

0: 찝찝한 게 너무 이해되는 부분이긴 그쵸? 하지만 그쵸. 여흉경님께서 신혼여행인가?
1: 어 그러지 마요. 김영진님께서 보내줘. 영원히 보내줘.
0: 아니 이거 3568번님께서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한 거면 안전한 거일 수도. 어때요 제 생각은?
1: 진짜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죠. 이거는 여행 얘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사실 이거 원래 잡혀 있었고 그 친구랑 갈 거 다 알았는데
1: 맞아.
0: 여태 말을 안 한 거잖아요.
1: 안 한 거잖아. 션다은님.

0: 가 없어. 그럼 너야 뭐야? 가족이야 나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1: 아니 가족이야 나가 아니죠.
0: 그쵸?
1: 이거는 가족은 애초에 옵션에 없어요. 그 여자분 전 여친이 있기 때문에
0: 그치.
1: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뭐이두분 같이 듣고 계실 수도 있죠.
0: 네. 갔는지 안 갔는지도 궁금하다.
1: 이거 혹시라도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0: 네.
1: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좀 알려줘 보세요.
0: 맞아요.
1: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아, 너무 물어보면 안 되나? 또 다른 라디오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3067번님이 신청곡 듣고 올게요. 에일리의 손대지 마.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저도 공감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0: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답이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내려집니다.
1: 네.
0: 뭐 당장 결혼할 거 아니더라도 이 여행 가면은 이건 이혼이에요.
1: 맞아. 진짜.
0: 그리고 그 말은 지금 그 여자 전 여친분도 남자친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1: 맞아.
0: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0: 이거 많이 느껴요.
1: 아, 나 늦고 있구나.
0: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아니, 20대 때는 솔직히 다이어트 쉬웠어요.
1: 뭐 한 이틀만 저녁 굶어볼까?
0: 그렇게만 해도 2kg씩 빠졌는데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한 달 내내 식단 조절을 해야 1kg가 빠질까 말까죠. 심지어 요즘은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머리 좀 감아볼까? 샴푸 샴푸 린스 린스 헹구기 헹구기 으악!
0: 머리를 헹구다 담이 와서 침을 맞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치과 치료를 받은 직후에도
1: 고기 먹으러 가야지
0: 마치

0: 저는 전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자국 안 사라져서 능룽구나 느껴요. 어, 슬퍼.
1: 진짜 진짜. 이선아님께서 워터밤 갔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아, 저 진짜 이 생각했는데.
0: 맞아.
1: 워터밤은 20대 때 가는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이제 20대 마음으로 가긴 가죠. 30대도.
1: 어, 네. 돌아올 때 몸이 20대가 아니야.
0: 그렇죠. 내일이 없죠. 어. 3453님 누가 내 얘기를 하였는가.
2: 누군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1: 아 진짜. 오수진님께서 내 친구시네요. 너무나 공감.
0: 오, 3902님 20대부터는 월요일 출근해서 목요일부터 지쳤는데 30대 되니까 화요일부터 지쳐요.
1: 아 이런 거면 그냥 아, 매일 지친 거잖아요.
0: 그러게.
1: 아 잠깐, 화요일 너무 심했다 솔직히. 7853번님께서 워터밤을 갔다는 거, 아 이거 아니었나? 네. 네. 3453번님께 아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예요? 아 이거다. 네, 네. 8121번님께서 제 나이 48살 눈두덩이에 물총 맞으면 따가워서 약 발라야 합니다.
0: 어,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졌나요?
1: 눈꽃만 떼도 눈이 아파요.
0: 어떡해. 4140님 저도 20대 때 회사에서 사수들이 밥 먹고 산책 가자 해서 한번 돌자는 거 이해를 못했는데 이젠 제가 소화가 안 된다고 좀 걷다 들어가요.
1: 효소 필수입니다.
0: 아, 네. 먹죠. 네.
1: 이 배 이렇게 먹고 나서 배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따뜻한 거 마셔주고. 7733번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놀라요. 어플로 찍은 할아버지의 나 같아요. 어... 그럴 리가. 그러게. 벌써부터요. 우리 밖에 젊은 네. 친구들 왔어요. 아, 소리 질러.
0: 저, 진짜 많이 왔었다.
1: 아니 어, 어디서 왔어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 번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여행 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여행이래요.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0: 보내줘요?
1: 보내줘요? 보내준다?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요? 보여준다?
0: 가족 여행인데 전 여친이랑 같이 가요.
1: 오, 친구 가족인데 전 여친이래요. 아, 난리가 그래. 났습니다. 안 된대요. 아, 네. 아무튼 안 돼요. 안 돼.
0: 나는 젊은 안 돼. 친구들은 되게 쿨할 줄 알았는데 똑같네.
1: 그래.
0: 네.
1: 아무튼 답변 고마워요.
0: 재밌다 놀다 가세요.
1: 참치 마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전에
1: 거죠.
0: 사이님 콘서트 끝나시고 혼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사진 올리셨는데 네. 너무 건강하게 드셔서 다들 건강 관리하는 사이 실망스럽다 막 그런 글 올라온 적이
1: 맞아요,
0: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렇게 하셔야지 사이님도 이렇게 계속 하시죠. 공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싶어요.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림킴의 Goodbye 20 듣고 올게요.

0: 더 대사 질환 좀
1: 어우 슬퍼.
0: 대사 질환이라뇨. 대사 질환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햇빛 알러지랑 만성 두드러기 생겼다가 7년 약 먹었어요. 갑자기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1: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그 눈 알레르기도 생겼었어가지고 최근에 오. 눈이 심하게 많이 부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식습관이랑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 바꿨어요.
0: 맞아. 네. 이게 알레르기 면역력 관련해서는 대장이 문제인 경우가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결국 대장은 먹는 거 네.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김현정님께서 40초인데 청춘인 줄 알고 싸이 콘서트 가서 미친 짓 뛰다가 탈진 와서 응급처치도 받았어요.
1: 아 그래도.

0: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착.
2: 메디힐 토너패드.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아저씨가 왔구나. 그래야 저도 집에 가지요. 네. 내일은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남자들의 소울토크 나눠보는 날입니다. 내일 너무 기대되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놀러 오셔야 돼요. 오늘 끝곡으로 이 곡 준비해봤습니다. 스피카의 Tonight.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어렸을 때 여름방학하면 꼭 했던 일이 있죠. 방학 생활 계획표 붙이기. 주전자 뚜껑 대고 동그랗게 그린 계획표는 아주 촘촘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

넌 언제나 모노. 7월 29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맞아요. 콤파스로 동그라미 그려서 계획표를 짜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제가 중년이라뇨. 김예호 씨입니다. 뭐 오늘도 계획대로 된 건 없지만 또 하루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요. 그럼요. 계획대로 그러면 그 AI지 인간이겠습니까? 인간의 인간미는 그런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런 거 아닐까요? 8962 계획표는 계획표일 뿐 늦잠 자고 뛰어놀고 늘 신

0: 위제로
1: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1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외근 나간 김에 회사 직원들 커피와 초코 음료 사다 주려고 조수석 발 밑자리에 음료를 놔두었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음료를 꽤 많이 쏟아버렸지 뭐예요. 무더운 날씨 덕분에 쏟아진 음료들 깨끗이 청소하고 발매트 잘 말려놨는데 커피랑 초코향이 방향제처럼 은은히 나고 있는 걸 맡으니 직원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나네요. 아, 진짜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나름 안전한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두시겠어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잔의 커피와 초코 음료가 있어요. 제일 안전한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아, 다음번에 이럴 일이 있을 땐 급정거할 것까지 생각해서,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차에 있는 방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끼워놔야 돼요. 급정거를 해도 약간 흘릴 뿐 얘들이 완전히 다 방향제 역할을 하지 않도록 방석도 여기다 좀 놓고, 음? 이런 쿠션도 놓고,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딱 그 자리, 너 절대 안 움직이지? 이런 자리. 말해 뭐해요. 그냥 다음번에 그러자고요. 아무튼 차량용 기능성 방석 8212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니 Less Than a Lover.

마지막 사연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 되셨습니다. 축하의 마음과 함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8474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3418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중이라 와 23층까지 배달 갔다 왔어요. 이 더위에 다리가 후들 차 안에서 잠시 휴식 중 시원한 음악 들려주세요. 와 23층을 그냥 올라가도 다리 아픈데 배달이면 뭔가 묵직한 걸 들고 와 정말 고층 아파트 관리하시는 여러분 이 더위에 제발 엘리베이터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어요. 3418 시원한 거 사드세요. 편의점 상품권 전해드릴게요. 9276 친구가 왕복 80km를 달려 우리 집에 와서 주차 연수해주고 갔어요. 차근차근 알려줘서 큰 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은주야 너무 고마워. 세상에 8km 떨어진 데 살아도 고마운데 80km면 정말 이쪽 끝에 저쪽 서울 야. 은주 씨 정말 의리는 야 의리 은주 씨 최고. 야 제가 9276 편의점 상품권 보낼 건데요. 요거 은주 씨였으면 좋겠네. 아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네 자랑했다.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래서 이거 넣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야 이제 주차 잘하기로요. 9889 취업준비생입니다. 친구랑 새벽마다 전화하면서 취업 이야기 나누곤 하는데 둘 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빛을 보겠죠? 서진우 파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889 이분의 이름은 서진우 씨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진우 씨. 친구랑 새벽마다 전화해서 취업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도 좋지만 이렇게 고민

낸 시간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어제 김재철 배우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간이 나중에 다 생각나고 도움이 되더라고. 취업준비생인 우리 서진우 씨에게 역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노래 들을게요. 트와이스 I Can't Stop Me 박진영 선미 When We Disco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난 딱히 인연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진심으로 축하는 해줬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저런 짝을 만날 수 있다고? 주변에서는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들 했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인지 회의감이 들었다. 포기라는 단어가 익숙해졌고 그렇게 41살이 됐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다. 무슨 일 하세요? 평소 쉬시는 날엔 뭐 하시나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운동은 좋아하세요? 아, 네, 저는 뭐 소개팅 내내 내가 대화를 9 정도 했다면 그녀는 1 정도였을 만큼 말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10분도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평소였으면 이 사람이랑은 대화 불가라고 여겼을 텐데 뭔가 달랐다. 말이 없어서 답답했던 게 아니었다. 말이 없어서 오히려 더 알고 싶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계속 궁금했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면서 나는 처음으로 애프터를 신청했다. 그러자 그녀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1: 그럼 한 달 뒤쯤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0: 한 달 뒤라? 정중하게 차였군 싶었다.

합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하고도 20일 조금 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 선영이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를 빠짐없이 듣는 애청자입니다. 평소처럼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연애 일기가 흘러나온다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가장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된 선영아,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야, 오늘 선영 씨 그냥 어떻게, 어머 어떻게, 우리 애기야, 어머 어떻게, 내 남편 이름 나오네, 어머. 와, 행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여러분도 만들어 주십시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0: 사랑 플러스 에즈원 잭스키스 커플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매력과 자기만의 개성이 있을 때 남들에게 궁금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깔끔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자꾸 가꾸시고요. 운동도 해야 된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가꾸시고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시고 남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가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은 완벽하고 아니야. 사람은 안 그래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고 나는 그럴 도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눈여겨 볼 수 있을 거고 내가 늘 그 사람 곁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언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멋진 내가 짠 나타나 도움을 준다면 그쪽이 먼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 한 잔 사드릴까요? 이럴 수 있어요. 요건 인간 이금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0314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얼음 동동 띄워서 차갑게 마무리해. 한 입 호록 마시는 순간 먼저 안면 근육에 반응이 온다. 미간 탁, 코가 찡긋, 침샘은 쫙 아려오잖아. 뒤이어 밀려든 채소들은 입안에서 아삭 아삭 끊임없이 즐겁게 해. 오늘 무더위에 고생 많았다고. 어이구 어이구, 이리 와서 냉큼 한 사발 하자. 냉큼.

해변의 여인 쿨이었어요. 여러분의 정답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정미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부터 볼까요? 여기에 미역 넣으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죠?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남경배 씨. 밖에서 외식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더워서 집에 오자마자 땀이 줄줄줄 비 오듯 하네요. 시원하게 에어컨부터 켜고 이거 시원하게

꿈은 이거라면 9793 정답 이거네요. 여름만 되면 제가 아내에게 한 번씩 해주는 거 말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냉면 육수 사용하면 간단하면서도 감칠맛 나게 만들 수 있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맞춰주세요. 네 글자 아시겠죠? 정답 맞히는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늘 정답만큼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015B 단발머리

015B 단발머리 오이냉국 5553 듣기만 했는데도 냉국 마신 것처럼 입에 침이 도네요. 식단표에 없었던 오이냉국 내일은 해먹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진짜 간단하기 때문에 내일 해서 드실 수 있죠. 장만 받으면 오이만 있으면 뭐 양반 진짜 뭐 들은 게 없잖아요 별로. 네, 내일 꼭 드세요. 5553 안정수 씨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주문 배달 전화가 너무 없네요. 시원한 오이냉 바라건대 안정수 씨 지금 7시 22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오이냉국 한 사발 이렇게 쭉 들이키신 것처럼 주문 전화가 막 지금부터 막 정말 계속 와서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오늘 퇴근길 발걸음 가볍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응원 보냅니다. 1155 정답은 오이냉국. 오이냉국에 미역이랑 매실청 조금 넣는답니다. 병원에 입원해 듣고 있는데요. 퇴원하면 제일 먼저 해먹어야겠어요. 어쩌다가 입원하셨어요. 그래도 아주 중한 병은 아니신 것 같죠? 115 병원에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정도면 내가 뭐 스스로 내 몸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니까 통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빨리 낫는 일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나으셔서 퇴원해서 오이냉국 드세요. 115 이어서 2783 오이냉국 장모님께서는 오이랑 청양고추 넣고 사위에게 준다면서 전복까지 삶아 국수랑 주시는데요. 이건 저희 장모님만 낼 수 있는 특효의 맛. 사위 사랑은 장모님 맞아요. 청송에 계신 이정규 여사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네. 그냥 자랑하실 만하네요. 이렇게 그냥 시암탉 거의 뭐 그 수준 아니 그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오이냉국에다가 그냥 전복에 국수까지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잘해드리시고요. 장모님께 2783 이어서 5143 오이냉국 선풍기 앞에 앉아있는데도 땀이 줄줄 나는

나씨. 오이냉국 어릴 땐안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되니까 오이냉국을 왜 여름에 먹는지 이 맛을 알겠어요. 그쵸? 약간 어른의 맛이죠. 최유리 씨, 오이냉국 얼음 동동에 깨소금 동동. 저는

집안의 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에어컨도 멈추고 냉장고 소리도 뚝. 관리사무소에서는 곧 복구를 시작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놀랄 새도 없이 곤히 자던 아기가 더위에 놀라 깨더니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울지마 울지마. 지금 기사님들이 바쁘게 오고 계신다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우리 애기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올까? 아이를 안고 남편과 밖으로 나가보니 이웃들도 하나 둘 문 밖으로 나와 있었다.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겨우 하던 사이였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말을 걸고 있었다. 어디 사세요? 아, 저는 위층이에요. 아, 저는 옆집이고요. 그렇게 두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긴 밤 12시 15분. 드디어 전기가 팍 하고 들어왔다. 아이도 남편도 나도 환호를 질렀다. 다음 날 뉴스를 보니 951세대가 정전을 겪었다고 했다. 그날 밤 쫄복기는 결국 다 불어버렸지만 참 많은 걸 알게 됐다. 매일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구 작업을 해주신 기사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눈 이웃의 온기가 얼마나 따스한지도

박세별 해피송 이어졌던 곡은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대전 빵 쇼핑을 갔는데요. 노시현 씨 이런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다 그 인근 거리에 또 이렇게 맛있는 빵집이 많이 생겼다면서요. 이런 분들 많죠. 그런데 이

0: 트라이앵글 들으셨습니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김재철 배우님이 어제 녹음해 주신 거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바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 황소윤 RM Smoke Strife. 고맙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 할인 훌라면.
1: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주얼리 투나잇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8137님께서요. 며칠 전에 울 아들 군대 수료식에 다녀왔어요. 처음엔 잘 적응할지 걱정했는데 벌써 수료식이라니 기특하네요. 복무 마칠 때까지 건강히 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희 집은 딸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가족이 군대에 간다? 이 감정이 어떨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주변에 뭐 남동생이나 오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투닥투닥 싸우다가도 또 막상 군대에 보낼 때가 되면은 괜히 애틋해지고 또 걱정도 되고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도 하고 또 밥은 잘 먹을련지 이런 것들이 적응은 잘 하련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은 또 어떠실까 싶네요. 그래도 벌써 수료식까지 마치고 잘 적응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 마칠 때까지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기고 마치고 왔으면 좋겠네요. 4931님, 가족 회의에서 유기견 입양을 결정해서 가족 모두 다 같이 입양센터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준비할 게 많지만 설렙니다.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이렇게 사실 반려동물을 들이는 일이 참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생명체를 집에 들이는 게 이렇게 회의까지 해서 또 유기견을 입양한다고 결정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잘 키우실 것 같네요. 귀여운 강아지, 좀 예쁜 강아지, 잘 인연에 맞는 강아지 만나셔서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면 저희 상쾌한 아침에도 또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 궁금하거든요. 우리 4931님께서 어떤 강아지를 데려오셨을까 궁금하니까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 잘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들어드릴게요. 신화의 I Pray For You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Devil.

신화의 I Pray For You 그리고 슈퍼주니어 데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0021님께서요. 미련 가득한 옷을 용기 내서 정리하고 나눔했어요. 나눔 받으신 분께서 저의 미련이 무색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 하루가 참 반짝이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따뜻하다 진짜. 이 나눔 받으신 분께서 요거트 음료수와 함께 메모를 남겨주셨는데요. 내용이 따뜻한 마음 내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이렇게 진짜 너무 좋다. 저도 자취할 때 그 당땡마켓에서 나눔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감사의 표현이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거였거든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메모까지 손글씨로 써가지고 음료수 딱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나름 좀 따뜻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참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 0021님 덕분에 저도 마음이 따뜻하게 충전이 되네요. 3380님께서는요. 얼마 전 교직에서 정년 퇴직했어요. 집에서 휴식하며 좋은 방송 들어요. 오늘은 동네 뒷산을 산책하며 벤치에 앉아 즐겁게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380님. 아, 정년 퇴직하셨군요.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시간이 많이 생기면 뭐하지? 어떻게 채울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제가 정년퇴직을

좀 누려보시고 이렇게 상하도 들으시면서 뭐 가끔은 멍도 때리시고 산책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뭐 그렇게 채우는 시간 천천히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으니까요. 3380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감사한 사연 나눠주신 0021님 그리고 3380님께는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6위 그리고 3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6위는요,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이무진 씨의 첫 자작곡으로 이 노래를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 무진 씨를 초통령으로 만들어준 노래고요. 이어서 3위는 태연의 위켄드가 차지했어요. 이 노래가 7월 6일에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6위 이무진 신호등 3위 태연 윅

선미의 보름달, 라이즈의 Do Your Dance 두 곡 듣고 오셨고요. 8984님께서는 아침 수영 가고 있어요. 내 하루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오늘도 애써 기분 좋고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몸을 활기차게 움직이다 보면 제 기분도 활기차게 나아지겠죠? 그럼요. 아, 이 말 되게 좋다. 내 하루는 내가 만드는 거다. 참 이게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종종 잊고 살죠. 그죠? 왜냐하면 진짜 현실의 이 삶이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정신 차려 보면은 일에 내가 끌려가는 기분? 내 하루를 내가 만들기보다는 일에 뭔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우리 8984님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활기찬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 8984님 수영 잘 다녀오시고요. 몸은 조금 지칠 수 있겠지만 마음만큼은 활기차게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잭스의 링팝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이.

두 번째, 이건 잘 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계속 노력해요. 네, 미션 문장 잘 도전하고 계신가요? 미국 팝밴드

You walked in. 당신이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I knew. 나는 알았다. 정도 되겠고. This could be something. 뭘 알았는지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This could be something. 이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건 잘 될 수 있겠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 이 부분에서 들린 겁니다. This could be something. This could be something. 연애에서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가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계속 노력해요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끝부분에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Silence라는 단어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Everybody's looking for a love to start a riot. 자, 해석을 해보면 모두들 사랑을 찾고 있는데 to start a riot 하기 위해서 사랑을 찾고 있대요. To start a riot, 폭동을 일으키다 라는 거잖아요. 아, 그만큼 세상을 뒤집을 만큼의 아주 강렬한 사랑을 찾고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But every time I look in your eyes, 하지만 내가 당신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The world gets quiet. 세상은 gets quiet. 조용해지네요. So let it go. 그러니 내려놓아요. Let it fall. 이건 뭐죠? 뭐 흘러가게 두어요 정도 되겠고 Let it fly. 날아가

그럼 큰 소리로 리뷰 타임!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It's nonsense. 네, 이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That's ridiculous.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어처구니가 없네. 말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That doesn't make any sense. I don't buy it. 이렇게 좀 더 유용한 표현들 추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 나는 못 믿겠어. 라는 상황에서 It's nonsense. That's ridiculous. I don't buy it.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었죠. 두 번째, 이건 잘 될 수 있겠어요. This could be something. This could be something. 이 문장으로 연습을 해볼 거고 I think this could work. 이처럼 work

0: 해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새벽부터 벌어지는 댄스 신고식. Good morning, wake up, dance. 007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잘 듣고 있어요. 조정식님 방문 이후에 더 신나게 하시는 듯해서 즐겁게 듣습니다. 7시 뉴스 때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신청곡은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입니다. 언젠가는 아침 운동 인증으로 선물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7시 뉴스 때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뒤에 어떤 다른 표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좋으시다는 거죠, 007이님.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라클 모닝도 함께 하셔서 닭가슴살 샌드위치 꼭 받아가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4308님 보고서는 다 작성하신 거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상하 들으시고 이제 조금 눈 붙이실 수 있으면 조금 주무세요. 아셨죠?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승환 슈퍼히어로.

친척으로 가시는군요. 파란 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잘 드시고 오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김동률 출발.

0: 그래도 가격은 똑같네.
1: 아, 음식 나왔다. 아, 선배님 아직 안 먹고 계셨어요?
0: 아, 방금 나왔어.
1: 와, 맛있겠다. 선배님 잘 먹게. 근데 냉모밀로 바꾸셨습니까?
0: 아니, 그게 아니고 알바생이 주문을 잘못 받은 것 같아.
1: 근데 그냥 드시는 겁니까?
0: 아, 근데 뭐 금액도 똑같고 나 냉모밀도 괜찮아.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또 해달라고 하기 좀 민망하기도 하고.
1: 선배님, 그게 왜 민망합니까? 해야 할 말은 용기 있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0: 에이, 우동은 다음에 먹으면 되지. 나 괜찮아, 젠지야.
1: 제가 안 괜찮습니다. 선배님께서 우동을 먹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꼭 바꿔오겠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저희 주문 잘못 받으셨습니다. 알바생 좀 이리 와보세요! 얼른!

0: 마음속에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는 말해줘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1: 그러게요.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또 이거를 메뉴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고 싶고.
1: 아, 그러면 또 그분이 또 미안해하고 또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알바생 책임이 되니까 그러기엔 또 미안하지만 너가 이제 잘못했다라는 건 또 알려줘야지. 그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1: 제 마음속에 않을까요? 혹시 들어오셨나요? 뭐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0: 저는 그냥 먹고 꽁시렁대는 편입니다. 꽁시렁대요. 그러니까 알바생한테 꽁시렁대지 않고요. 같이 네. 먹는 사람한테. 아. 그러면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이 야 그럼 바꿔달라 해. 그러면 아 어떻게 바꿔달라 해. 나 이거 아 그러면은 늦게 나오고 안 돼. 아 근데 나 이거 안 먹고 싶었는데 하면은 이제 받치는 사람이 바꿔줘요. 아. 자기 음식이랑. 그러니까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1: 그럼 결국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끼치네요.
0: 네.
1: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끼치지만 네. 아는 사람한테는 민폐를 부린다.
0: 친하니까. 이제 또 안 친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만약에 박철기 아나운서랑 갔다. 예. 그러면은 살짝 그럴 수 있죠. 뭔가 뺏어 먹거나.
1: 안 좋건데요?
0: 같이 먹자 이렇게 할 수
1: 싫은데요?
0: 한 입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알바생 저도 이제 알바 프로 알바로 알바 많이 해보셨어요?
1: 알바 많이 했죠.
0: 아, 네. 알바
1: 저는 뭐 막노동부터 뭐 햄버거집 뭐 샌드위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빈지노 Always Awak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2: 아울렛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2: 세종 기프트
1: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촌농 뱃살님, 이웃집에서 수박 한 통을 주셨습니다. 얼음 동동 띄워서 시원한 수박 화채 만들어서 먹으니까 아, 여름의 맛이 이거지 싶네요. 뜨거운 이 여름이 힘들고 지치지만 또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제철 과일 많이 먹어두려고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보다 몇 번 안 남았을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여름을 몇 번 맞을 것인가. 아, 슬프니까 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튼 그만큼 그 제철 음식을 먹는 게 귀하고 값진 시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낮에 밖에 나가보셨어요? 좀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되게 이 여름이 또 그리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한여름에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여름의 맛, 여름의 감정, 여름의 즐거움들 주변 분들과도 나누고 나도 스스로 많이 또 느끼면서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 레드벨벳의 빨간 맛 나가고 있고요.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출발합니다.

네, 7월 30일 목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촌농 뱃살님의 오늘의 주제곡 레드벨벳의 빨간 맛으로 시작을 했고요. 촌농 뱃살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두라지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드럽다는 거죠? 뱃살이, 촌농 뱃살은 좀 그렇죠. 아니 제가 좀 지금 감량 중이잖아요. 누가 어디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살이 빠질 때 살이 일단은 좀 이렇게 촌농처럼 부드러워진 다음에 지방이 빠진다고 하던데 저도 좀 촌농 뱃살이 됐어요.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해졌어요 뱃살이. 이제 빠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또 촌농 뱃살님 아이디 보니까 또 웃음이 터지네요. 아, 너무 좋네요. 정미정 씨도 또 비슷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식대 요즘 제 뱃살도 제철이에요. 오늘은 헬스를 가야겠어요. 아, 뱃살 제철입니까? 참치처럼. 아, 기름이 많이 꼈어요.

건강지킴이 서울파머스에서 우리 촌농 뱃살님께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버블즈님께서 여름의 즐거움이라 하면 땀이 나니까 살 빠지는 느낌이랄까 하셨는데 와 진짜 와 어제 시간이 한 12시에서 1시쯤 됐을 것 같아요. 밖을 걷는데 야 이렇게 뜨거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농사일 하시면서도 저희 라디오 이제 많이 들어주시는데 낮 시간에는 웬만하면 진짜 그 일사병, 열사병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0: 그리고 지고 나서 하시는 게 맞겠다 싶네요. 아, 제철 음식 관련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박서인 씨께서 제가 복숭아를 좋아해서 요즘 매일 복숭아 흡입 중이에요. 남편이 수박을 좋아하는데 복숭아만 사고 있어요. 복숭아가 더 맛있죠? 그렇지 않아요? 수박보다? 고윤희 씨, 저는 오늘 옥수수 쪄서 하모니카 불려고요. 제철 음식 이야기 많이 남겨주셨고. 우리 797호 님도 새벽부터 텃밭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잡초 뽑는 중입니다. 빨리 끝내고 시원한 미숫가루 한 사발 해야겠어요. 이 여름에 맛이죠. 미숫가루도 제철 음식입니다. 아, 여름 제철 음식. 예. 자, 아, 오늘 날씨는 어떨지. 어제는 정말 더웠는데 오늘 날씨는 어떨지 송소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진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인데요.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은 8일째, 부산은 11일째, 제주는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낮 없이 무덥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 개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어제만큼 더울 전망입니다. 부산과 양산의 기온 39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울진 38도, 대구와 강릉 37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제주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동해안과 산지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땡큐.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이 FM대행진을 여는 오프닝으로 쓰여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꼭 13년 전인 2013년 7월에 나온 에이핑크의 히트곡입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힘이 돼주겠다. 슬퍼하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 에이핑크의 대표곡이죠. 또 국민 청순돌이라는 별명을 안겨줬던 바로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도전장 내주십시오. 슬퍼하지 마, 혼자가 아니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지금 도전장 내주시고요. 목요일 4부 제철에 먹으면 좋은 음식,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 어쨌든 즐거운 음식 얘기로 꽉 채우는 시간 조식 뷔페. 오늘도 권은중 작가님 일주어터와 함께합니다. 4부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또 후추 얘기를 해서 저랑 일주어터가 좀 눈치를 좀 드렸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맛있는 제철 음식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좀 기대도 좀 해보면서 조식 뷔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즈님이 평소 듣는 시간에 밥하느라고 메시지를 못 보냈었는데 휴가라서 워터파크 가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야, 이게 제철이 지금 여름을 즐기는 거죠. 진짜 지금 그치? 어제 나처럼 이렇게 더우니까 사실 7말 8초에 휴가를 다들 피서라고 하잖아요. 가는 건데 이게 우리는 일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일이 제일 설레네요. 얼른 도착해서 멋진 해변 보며 망고 스무디 마시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 부럽습니다. 가면 이제 푸꾸옥 이런 데 가면은 막 망고 스무디도 좋은데 막 망고를 그 투명 그 플라스틱 얇은 데에다가 이렇게 찹찹찹찹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고무줄로 탁 묶어주시죠. 그걸 들고 뭔가 숙소에 들어가는 그 느낌 있죠. 들어가서 씻고 이거 먹어야지. 망고 원래 부담스러운데 막 너무 싸가지고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그

0: 또 가장 네. 좋아하는 가수는 어떤 가수가 있으세요?
1: 가수요?
0: 네.
1: 저 요즘 김광진 아저씨 좋아해요.
0: 오히려 요즘 노래가 네, 아니라 네. 이제 또 옛날 노래에 지금 푹 빠지셨군요.
1: 아, 네네.
0: 요즘 어떤 노래 많이 즐겨 들으세요?
1: 요즘 그 이소라 씨한테 줬던 노래. 오. 그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듣는 편이고 저 지금 여의도예요.
0: 아, 진짜요? 어디 계세요? 아. 여의도. 와서 아, 부르실래요?
1: 저... 아, 네? 길만 건너면 여기 그
0: KBS요?
1: 여의도 공원 사이에 두고 네, 그 맞은편에 있는 증권사에 아, 다니고 있거든요.
0: 그렇구나. 지금 네. 출근 중이시구나.
1: 네네.
0: 아, 그럼 여의도니까 김광진 씨 네. 노래 한 소절만 좀 불러주세요. 몸풀기로. 원, 투, 쓰리, 포.
1: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어, 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또 네. 기운 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조금 그 힘이 지금 쑥 빠졌거든요.
1: 아, 네네.
0: 에이핑크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1: 아, 네네. 알겠습니다.
0: 에이핑크 좀 발랄하게 불러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주식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시면 어떡해요?
1: 죄송합니다. 제 주식도 지금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0: 그잖아요. 많이... 에너지를 우리가 좀 줘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좀 그렇잖아요.
1: 네. 네. 좀 많이 슬프네요.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4분기에 괜찮대요.
0: 우리가 지금부터 네. 이제 부를 노래가 또 힘이 나는 가사잖아요.
1: 예, 예.
0: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예.
0: 자, 원, 투. 정식이 먼저 부를게요. 원, 투, 쓰리, 포. 시시시시식식식식. 시시시시식식식식. 시시식식식식식. 시시식식식식식. 원, 투, 쓰리, 포.
1: 슬퍼하지 마, no, no, no. 혼자가 아니야, no, no, no. 언제나, 나, 내게 항상 빛이 되어줄 때.
0: 지금이 어떤 그. 여의도 증권가에 꼭 필요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 슬퍼하지 마, 노노노. 네.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4분기에 좋은 거 확실한 거예요?
1: 아, 뭐, 소문은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0: 많은 분들이 지금 되묻고 계시거든요.
1: 예, 예.
0: 네, 아이, 좋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네.
0: 혹시 나중에 좀 일찍 오시면 오픈 스튜디오 한번 놀러 오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케이, 오늘 좋은 하루 파이팅!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현호 씨가 반토막 난 거 혼자가 아니야 보내주셨고, 하한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소식 전해드릴게요. 고객님, 폭염 특효템으로 양산 어떠십니까?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며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양산인데요. 여성용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양산을 사용하는 남성이 부쩍 늘었고 판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잡화 브랜드에 따르면 경량우산, 양산류 판매는 지난달부터 큰 폭으로 늘었고 장마가 시작된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도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필수 아이템으로 양산을 꼽았는데요. 전문가는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도 양산이나 차광우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야외에서 양산이나 그늘막을 이용하면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마치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최근 남성들의 사용도 늘고 있는 더위를 줄여주는 여름 필수 아이템 무엇일까요? 1번 양산, 2번 She's so bad, 요즘 핫한 80s 태산, 3번 식식이들은 FM대행진의 재산. 이렇게 세 개 보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중 태산이에요? 최산 아니에요? 태산? 최산이죠. 제가 태산이라고 했죠. 네, 최산. 트렌디. DJ가 이거 이런 거 짚어낼 수 있는 지금 DJ 제 생각에 많지 않아요. 최산이에요. 네. 자,

아,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산은 보냈도, 에이티즈는 최산. 짚어냈어요 제가. 네.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양산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뭐 남성들도 양산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한 뭐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양산

인 형태. 그리고 약간 또 형태도 좀 더 봉긋해. 양산이 예쁘게 생겼었어요, 옛날에는. 네. 자, 양산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후에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상일 씨가 최산을 알다니 꺼드럭 달만하다 하셨는데, 이게 뭐 최산을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 양산은 다 레이스가 달려있다는 걸 알면서 최산을 아는 게 대단한 거예요. 김인기 씨가 오답으로 KBS 2기 개그맨 조금산 보내셨는데 조금산도 잘 알고 최산도 잘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요. 많지 않아요. 예, 네, 여러분들. 네. 좀 어필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꿀자두님께서 트와이스 친구들 만나느라 산산산. 좀 아쉽는 오답이네요. 네. 3253님, 다이어트 한다던 우리 아내 김주환,

똥 빼나온 남산. 어, 안 해본 데 많이 보내주시네요. 어, 갑자기 고백해주셨습니다. 메이루짜님, 국민학교 시절 내 첫사랑 이름 차백산. 어, 만화 주인공 이름 같다. 차백산. 네. 아, 그리고 또 짚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국민학교네요. 네. 선물 드립니다. 어, 또 옛날 문자 왔습니다. 하윤정 씨도 아무래도 양산하면 레이스가 달린 걸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좀 튕겼지 주산. 고백할 건 이제 저 86년생인데 제 기준으로는

0: 금융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3: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씨가 최사는 잘 모르겠고 백두산은 알아요. 뭐 이런 문자들. 아, 지명구 씨, 주산 얘기한 1원이요, 2원이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주산학원은 안 다녔는데 주산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죠? 선생님이 1원이요, 2원이요 손으로 막 하면서. 예. 자, 조정식 FM 대행진 또 히트 코너죠.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나 이렇게나 강하게 컸다. 지난번 육아할 때 이렇게 유난이었다라는 사연을 쭉 받아봤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라떼는 우리들은 얼마나 강하게 컸는지 아니? 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입을 떡. 지금 마음들이 들으면 아니 그렇게 컸다고요? 아, 예를 들면 자전거 배울 때 보호대 착용 이런 거 없었어요. 아빠 뒤에서 잡고 있다가 손 놓고 넘어지면 무릎 몇 번 깨져야 타는 거야 하면서 자전거 배웠어요. 라든지 편식을 심하게 해서 맨날 반찬 투정했는데 그럼 엄마가 까맣지 마! 하고 싹싹 빌 때까지 밥을 안 주셨어요. 뭐라든지 달리기 하다가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이 안으로 펴서 거의 뼈가 보일 정도였는데 된장을 발라주셨어요. 뭐라든지 나 이렇게 강하게 컸다. 지금 보내주십시오. 입으로.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세요 정식씨 오랜만입니다. 박찬호입니다.
0: 찬호 형님 진짜 오랜만에 인사하네요.
1: 롱타임 노스네요.
0: 오늘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1: 오늘 소식 얘기하려고 하니까는 문득 1994년 제가 레이더저스에 입단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외국 친구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잘 몰랐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K-POP 데모넌트스 같은 K-콘텐츠 그리고 관련 굿즈들의 인기. 제가 LA에서 느꼈던 뜨거운 사랑 그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박찬호, 지금은 K-POP 데모넌트스.

0: 아, 그러니까요. 이제 94년도면 참 오래됐는데. 근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저는 되게 영어 발음은 좋으실 줄 알았는데 K-POP 데몬 헌터스 발음이 굉장히 좀 그 한국적이네요.
1: 한국에 오래 살아서. 저 공주.
0: 아, 그렇군요.
1: 고양이
0: 아,
1: 공주.
0: 공주 출신이시고.
1: 다시 이렇게 좀 발음이 왜 똑바로 해봐?
0: 아니야. 아니 근데 오늘 소식이 우리 문화 K컬처에 관련된 얘기를 가져오셨나 봐요.
1: 제가 잠깐 LA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요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전통 문양과 한글을 이용해 디자인하고 이를 이어 적용해서 제품을 출시한 사례가 아주 활발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양과 한글 이런 게 이제 K컬처의 디자인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은 지난해 690건으로 연평균 27%씩 증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디자인 출원이 많았냐면 소형 장식품 분야와 인쇄 관련 물품, 열쇠고리 그리고 실생활에 밀접한 직물지와 가정용품 순이었습니다.
0: 궁의 그림이 그려진 뭐 캐리어.
1: 궁예?
0: 아니요. 궁.
1: 아,
0: 궁. 예. 금관 장식 모양을 한 키링. 고려 청자를 본딴 장식고리. 정말 예쁜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우리 문화유산을 그대로 디자인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1: 아닙니다.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 이런 기준이 있어요. 문화유산의 형상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단순하게 덧붙이고 결합한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선수의 투구폼을 따라한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립, 밸런스,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해야 비로소 그 마운드에서
0: 너무 듣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0: 아니요. 아니 야구에

0: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1: 네, 알겠습니다.
0: 지식재산청에서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요. 8월 오. 5일까지 공모를 받는데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더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라고 하니까는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1: 아, 그 저희도 알고 있죠.
0: 제가
1: 그때는 정말 뭐 국민적 영웅이셨고 지금도 우리 그 청년들에게 정말 꿈과 힘이 되주시는 우리
0: 그때 당시의 찬호, 청년들 지금은 이제
1: 찬호 형님
0: 40대가 됐을
1: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제가 감사하고요.
0: 안 했습니다.
1: 저희 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또 듣고
0: 왜요? 어,
1: 아니, Why? 왜냐면 또 다음에 또 나오실 분이 지금 유해진 씨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2: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1: 어, 유해진 씨가 오셨.
2: 아유, 참 너무 죄송스럽다. 내가 아, 더 하고 싶으신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해진 씨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저기 소식을 해야 되니까는요. 네.
1: 고생하셨어요.
2: 어몽도 유해진입니다. 예.
1: 그러니까요. 어떤 소식 들고 오셨어요?
2: 아, 요즘 덥잖아, 그지?
1: 네.
2: 근데 덥다고 그 집에 막 가만히 있으면 말이지 괜히 입이 저 심심하다. 그러면서 이거저거 하나씩 막 집어먹고 그러면 살이 막 찌고 막.
1: 그쵸.
2: 아, 그러잖아. 요즘 식디가 저 다이어트 중이랬는데 다이어트는 잘 되고 있나?
1: 저 좀 독한 애인 것 같아요.
2: 왜?
1: 어, 저 어제 닭가슴살만 먹고 잤어요. 저 독한 애예요.
2: 닭가슴살을 막 10개씩 먹은 건 아니지?
1: DJ로서 저에게 조금 실망했어요. 너무 독해서.
2: 아야 근데 아,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 진짜 아, 어제 그릭 요거트랑 닭가슴살 먹고 잤어요. 저 진짜 DJ로서 자격 없어요. 나 너무 독한 이 정도면 배우 아니에요? 이 와, 정도 독...
2: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어마어마하다. 대단한데.
1: 81까지 봤고요. 네.
2: 81?
1: 네.
2: 야 많이 됐다. 야. 참 잘하고 있네. 그래. 네. 아무튼 저 요즘 여름이라 그런가 확실히 살 빼는 거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죠?
1: 맞아요.
2: 내가 진짜 희한한 걸 하나 봤어.
1: 어, 희한한 걸 어떤 걸 보셨는데요?
2: 거의 요즘 그 저 비만 치료제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1: 네네네.
2: 근데 그게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부작용 무서워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최근에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마음자로라는 이름의 가상 주사 서비스를 내놨다는 거야.
1: 마음자로요?
2: 어, 마음자로야 마음.
1: 어, 아, 그 유명한 마음, 비만 치료제 이름에서 지금 따온 것 같은데.
2: 그렇지.
1: 가상 주사 서비스 이게 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내가 저 아까 희한하다고 말했잖아. 내가 설명해 줄 건데요. 자 들어보세요.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분들은 이미지를 자 이제 띄워주시면은 같이 봐주십시오.
1: 어, 네 보겠습니다.
2: 자 일단 저 어, 휴대폰으로 이 마음자로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야. 제일 처음에 주사 용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 오.
2: 휴대폰 화면에 주사기가 딱 떠요.
1: 네.
2: 어? 그 떴지 그지? 어. 그러면 휴대폰을 주사기라 생각하고 네. 배에다가 쑥 찔러 넣어.
1: 아 핸드폰을요?
2: 잠깐 따끔 자 약이 들어간다 자 들어간다 주사 맞기 끝
1: 오.
2: 자 이렇게 또 진짜 주사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네. 가짜 주사지 당연히 이거 가짜야 가짜.
1: 아, 그러니까 이제 가짜 주사인데 비만 치료제를 맞은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를 좀 이렇게 주는 건가요?
2: 아, 그래 맞아 그런 거예요. 실제 국제학술지 연구 결과에 가짜 다이어트 약인 걸 알면서 복용한 성인이 그냥 평소대로 관리한 사람보다 평균 1kg이 더 빠졌다는 거야.
1: 세상에.
2: 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요사스럽고 그지.
1: 아, 그렇구나.
2: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짜 주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되지. 결국 내 몸에 살을 쫙 빼주는 것보다 건강한 식습관이랑 땀 흘리며 하는 규칙적인 운동. 우리 식들을 보면 다 땀이 아, 나오지.
1: 에이.
2: 아 어떻게 그렇게 요거트랑 그 가슴살만 먹을 수가 있어. 그래 그냥 뻑뻑해가지고 맛이 없을 건데.
1: 무상심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 내가 오늘 일 충분히 했으니까 나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을 거다. 그러니까 살 뺄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2: 안 되지.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1: 목표가 있습니다. 숫자가.
2: 숫자 몇이야?
1: 아, 7, 8.
2: 아, 어, 얼마 안 남았다.
1: 7, 8까지 갑니다. 아, 한 3, 4kg 남았고요. 이제 다들 각자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박찬호 형님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2: 네.
1: 오늘 시간이 지금 마무리가 됐으니까
2: 아.
1: 어, 다음에 저희가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맨날 왜?
1: 아.
0: 통으로 저에게 빼주시면 안 될까요?
1: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0: 한번 어, 기회를 네. 주신다면
1: 야구 특집으로
0: 제가 루키 시즌에 있었던 일부터 해서 텍사스 지저
1: NRG의 히트송 들으면서 네,

조정식 FM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퀴즈 고스톱 신청 받고 있습니다. 뺏고 뺏기는 퀴즈 승자의 타이틀 내가 한번 뺏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8910으로 지금 도전장 내시면 잠시 후 8시에 도전하실 수 있고요. 또 축하 사연도 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 8시 되기 전에 다 함께 신나게 축하축하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다 떨러 정식이랑 옴뇸뇸 갑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에너지 드링크 드립니다. 옴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나 이렇게 강하게 컸다가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에너지 드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연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2647님, 우리는 일단 지금 사실 아이들은 너무 사실 보호받으면서 좀 곱게 큰다. 우리가 큰 거에 비하면. 예. 2647님, 외갓집에서 고등어 먹다가 목에 가시가 박혔는데요. 할머니가 밥 삼키면 빠진다고 계속 먹이셔서. 아니,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X세대 형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것도 이 베이비부머 세대 형님들이 보면 배부른 거예요. 밥을, 가실 빼려고 밥을 먹어. 어? 이 아까운 밥을 했었는데. 그쵸, 우리는 이게 가시 박히면은 맨밥 그냥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안 빠졌어요. 밤새 목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야, 1850년대생이세요? 야, 아무래도 이거 1850년대생이신 것 같은데. 오케이. 7950. 강합니다. 강해요. 선물 드립니다. 6509님, 저는 3살 때 엄마가 밤에 울고 떼쓴다고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아놨어. 아,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 뒤로는 나무에 매단다고 하면 절대 안 울었대. 세다. 세다. 그니까 제가 느낄 때 세다고 느낌 저보다 위에요. 저보다 형 누님들은 더 세네. 저는 그냥 그 팬티만 입혀서 아파트 통로 같은 데로 내쫓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한 제가 3층 살면 2층 내려가가지고 반층 정도 내려가서 한 15분 20분 버티다가 문 똑똑하면 이제 들여보내 주시고 이랬는데, 야, 뒷산 나무에 매달아 놓으셨다고요. 혹시 뭐 뭐지, 약간 간첩으로 키우려고 하셔버리는 건 아니죠? 야, 나무에 매달아 놨다고요? 대단한데요. 예. 아니, 왜냐면 김부장에 나온 장면 같아가지고. 김부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1016님, 39도인데 학교 갔어요.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라고. 아이, 당연한 소리에서 학교는 당연히 가야죠. 45도여도 가는 거예요, 학교는. 개근상 안 타면은 패배자였어요, 우리는. 모두가 개근상을 받았다니까요, 학생 전부가. 체험학습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6607님, 부모님이 사탕을 안 사주셔서 사루비아랑 큰 개미 똥꼬 빨아먹으면서 습니다. 그래도 키180 넘게 컸습니다. 아, 이 사루비알 많이 드셨나 보네. 학교에 기부하십시오. 네. 1042님,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간 목욕탕에 이발하는 곳이 있었어요. 예쁘게 이발하는데 이발사 아저씨가 면도날로 제 귀를 살짝 상처내셨거든요. 연고 아니라 담뱃재를 발라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지혈이 되긴 했... 요즘에 그 애 머리 자르다가 귀에 상처가 나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납니다. 막 아마 자르시다가 미용하시는 분들 이제 눈물 흘리실 거예요. 놀라셔서 같이 바로 이제 병원 가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담뱃재 여기서 담뱃재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괜찮아. 아, 상처난데 담뱃재를 발라주셨답니다. 6440님, 어머니께서 축구하는 무슨 축구화 비싸 맨발로 해 라고 하셔서 골절 2회 염증 1회 이후에 축구화를 받은 30대가 다 된 직장인입니다 하셨어요. 예. 지금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니까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 형님들이 그래도 공은 있었잖아, 우린 돼지 오줌보였어, 뭐 이런 문자들 지금 오고 있는데, 축구 받은 거예요. 운동화 신고 축구했다, 그래도 맨발로 내 축구 공을 찼다 하면은 그렇게 강하게 큰 거 아니다. 지금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미군에게 축구공을 좀 한 번만 차게 해달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노래 잭스키스의 컴백 들으면서 계속 소개.

0: 분은 메디일, 터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KB국민은행,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2: 메디힐 토너패드 쇼리실라.

더운 날 오픈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던 은숙 씨도 오늘 생일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축하 축하 축하! 기술가정 과목에서 가정 담당하고 계신 우리 용원 선생님, 방학인 것도 부러운데 오늘 생일이시대요. 혈육께서 은근한 칭찬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조토카드 수집하시는 정식의 찐팬 지윤씨 오늘 생일이십니다. 아, 날도 덥고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정식이가 응원을 담아서 축하해드립니다. 지윤씨 축하 축하 축하! 기숙씨 오늘 길었던 장기치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데스크에서 다음 예약 안 잡고 그냥 집 가면 돼요. 홀가분하게 다녀오십시오. 축하 축하 축하!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이발소에서 담뱃재로 지혈한 부분은 아무래도 고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0: 네요. 방학 첫날이네요. 몇 년째 등원길 차 안이라 퀴즈 참여는 꿈만 꿔왔어요. 아이가 제발 퀴즈 신청 좀 해보라고 성화라 방학 내내 한번 신청해보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연락드렸습니다. 수원이시네요. 네, 수원 계신 분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야, 이제 방학 내내 신청을 하시려던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좀 빨리 연결이 됐어요. 그죠?
1: 너무 깜짝 놀랐고요.
0: 그러니까요.
1: 아이가 지금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0: 진짜요? 닉네임은 일단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1: 아, 저 아들 이름이 하준이어서 준!
0: 준!
1: 아, 하겠습니다.
0: 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준이는 네. 몇 학년입니까?
1: 아, 초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 이제 이번 주 방학해가지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목적지는 수원이시고요.
1: 예.
0: 네, 수원으로 향하고 계신 쭈님이시고요. 아, 하준이랑 그럼 평소에 저희 FM 대행진을 자주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1: 아침에 딱 저는 출근하면서 아이 학교 내려다 주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틀어니까 저는 이제 항상 89.1 틀어놔가지고
0: 네.
1: 뭐 그냥 차 타면은 바로 나오고 항상 키키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재밌는데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운전하고 있어갖고 방학 때 진짜 한번 해보자 진짜 벼르다가 근데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0: 좋습니다. 쭈님도 좀 수다스러운 편이시네요.
1: 너무너무 수다스럽고
0: 저도
1: 제가 인스타에 네. 그 식비 막 그것도 보면서 살 빼는 것도 보고 있어가지고
0: 네.
1: 나도 같이 이제 방학에 운동을 좀 해볼까 막 그러고 운동도 좀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0: 확실히 수다스러우시네요. 저도 수다스러운 편이고 좋네요. 쭈님 네. 그러면 네. 하준이는 어떤 코너를 좀 제일 좋아해요?
1: 하준이는 어쨌든 그 학교 가는 시간이 이 퀴즈 할 때 딱 그때여가지고 거의 퀴즈를 많이 듣고 저는 그 최태원 선생님 히스토리, 메스토리랑 가장 좋아하는 거는 목요일날 그 조식 뷔페?
0: 조식 뷔페.
1: 네네.
0: 일주 씨를 좋아해요? 아니면 권은중 작가님을 좋아하세요?
1: 아니요. 그 셋의 그 어우러지는.
0: 우리의 좋아.
1: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목요일은 꼭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진짜 같이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말이 끊기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 둘이 뭐 이렇게 카페에서 수다 떤다고 생각하면
1: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0: 오늘은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1: 오늘은 뭐 방학이다 보니까 뭐 아침에는 아이 공부 좀 봐주고 뭐 오후에는 뭐 저기 줄넘기랑 뭐 수영 뭐 그런 체육 활동 같은 거 바래다 주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0: 아, 쭈님. 쭈님과 너무 좋아. 하준이도 지금 좀 목소리 출연하고 싶어 하는 상태입니까, 옆에서?
1: 그럼요.
0: 왜 하준이 또.
2: 안녕하세요.
0: 하준이야?
2: 네.
0: 하준아, 엄마랑 목소리가 왜 이렇게 비슷해? 하준아. 하준아.
2: 네.
0: 엄마랑 목소리가 엄청 비슷하다.
2: 엄마. 이준사가, 너희 DNA가.

0: 네, 우리 또 애기 빨리 커야 되는데, 그죠?
1: 네, 맞아요.
0: 아, 또 이렇게 엄마 응원해야 되는데 빨리 커가지고. 우리 수원의 쭈님이랑 인사 나누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두 분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구호 연습부터 한번 가볼게요. 둘, 셋!
1: 둥둥.
0: 아, 쭈님이 살짝 빨랐어요. 이러면 쭈님한테 기회가 가고, 동시에 외치면 동동님이 끝번호가 0이라 동동님에게 기회가 갑니다. 네. 자,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0: 가보겠습니다. 아, 두 분 응원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 개씩만 소개해드릴게요. 8916님이 안녕하세요 동동님. 웃음이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웃음이에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셨고, 우리 2978님은 수원, 오랜만에 수원 사람이 나오네요. 수원 시민으로서 쭈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두 분 응원 받으셔서 힘내시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얼마 전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를 둘러싼 티켓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란 감독은 소문난 아날로그 매니아로 스마트폰보다는 작은 플립폰, 이메일보다는 유선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영화 역시 필름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특정 상영관에서 관람해야 풍부한 영상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2014년 허니버터 맛 감자칩과 함께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꼽히던 이 영화 역시 놀란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시간을 초월해 우주 탐사를 떠나는 조종사의 이야기.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크리스토퍼 놀란. 쭈님이 빨랐습니다. 쭈님 정답은요?
1: 인터스텔라.
0: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정답입니다.
1: 알았어.
0: 준이는 그걸 줄 알았다. 옆에서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떨고 있고. 인터스텔라 정답이었어요. 자, 준님 축하드리고요.
1: 네.
0: 네, 준이 소리 질러.

네.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뭐 언제 또 늘 좋고 그렇겠습니까? 안 좋을 땐 또 우리 같이 또 희화화하고 또 웃음으로 승화시키면서 또 버티고 좋을 땐 좋고 뭐 또 그런 거죠. 그죠? 예. 8354님.

0: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원을 넘었고요. 앞으로 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1: 최근에 AI 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수요도 지금이 정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러나 하이닉스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이후에도 AI 인프라 투자는 견조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고객사의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확대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고부가가치 상품이 공급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져서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0: 상황이고 뭐 당연히 전체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1: 네, 어제 하이닉스가 그제보다 9.161% 급락해서 140만 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달 사상 최고가하고 비교하면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 원 정도 기록했지만 시장의 전망이 64조 원 안팎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약간 밑돌았지만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5% 이상 빠져서 20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5,600선으로 내려가서 이제 6,000선 이 무너졌고 지난달 19일에 역대 최고점이 9,380선이었거든요.
0: 네.
1: 한 40일 정도 만에 40%가 빠졌습니다.
0: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BTS 관련 소식인데요. BTS가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1: 네, 어제 공식 SNS를 통해서 그 음악이나 지역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면서 출품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그래미 측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별도로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으로 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0: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BTS가 밝힌 이유를 봤을 때는 이 그래미가 벽을 친 부분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미 어워즈 측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네. 네.
1: 자, 오현태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조정식 FM 대행진 3부는 베스트슬립, 이카운트, 종근당 건강, IBK 기업은행,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주시고요. 4부까지 잠깐 빠빠이.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계절 모두 제철이라 말하는 것마다 빵빵 터뜨리고 청취자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두 분입니다. 권은중 작가님, 일주어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진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조식 뷔페가 최애 코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2: 왠지 네. 다 작은 할아버지 덕분이 아닐까.
0: 아무래도
1: 제가 좀 더듬어서.
0: 아,

0: 많은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하시지 않은 거.
1: 일주는 이제 93년생이니까 좀 네. 크게 강하게 컸다 볼 수는 없죠.
0: 아,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저희 엄마가 좀 무서운 편이셔서 네. 저는 자로 맞았어요.
1: 아 자로.
0: 네. 어, 8인치보다 덜하다는.
1: 30cm?
0: 아 그렇지. 30cm.
1: 30cm는 30cm도 금방 부러져요.
0: 아 그렇지. 아,
1: 그래도 50cm는 가야지. 묵직하게 해서
0: 어, 늦게 태어나서 다행이다.
1: 무서운 선생님 중에서는 50cm 자로 손등.
0: 아, 손등?
1: 손등이죠.
2: 엄마 아프겠다. 에,
1: 그리고 책상에 무릎 꿇고 이제 허벅지.
2: 오. 아. 것들. 뭐 이게 약간 가혹행위 할 때 나오는 거.
0: 작은 아버지는 그런 거 없으세요?
1: 아, 얘기하면 방송 불가.
2: 아, 방송 불가. 아,
0: 방송 불가요?
1: 교련 형님이시니까.
2: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쇠파이프로 때렸어요.
0: 아, 어머. 네, 진짜.
2: 네,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어, 그래. 진짜 아, 강하게 컸다.
1: 아, 근데 이 수다 시작되니까 이 얘기를 한 30분 하고 싶은데.
0: 아, 그러니까요.
1: 또 우리는 또 음식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작가님, 오늘 어떤 음식으로 갑니까? 노란색

0: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다가 네. 냉동 돈가스를 먹고 이제는 아 돈가스 별로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9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접 생돈가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 아.
0: 그때 먹어보고 어우 이게 돈가스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죠.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진짜 생고기를 아침에 해가지고 그 빵가루 계란옷 입혀가지고 밀개빵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면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그 경양식집 얘기를 좀 쭉 하다 보니까 네. 이지연 씨가 천안 신부동 달맞이에서 생일 파티.
3: 어 그래 지연 씨.

0: 이제 두 번째 가면 후추 좀 뿌려보고. 어, 처음에는 이렇게 먹다가.
1: 순후추.
2: 짜장면, 돈가스, 투탑 아닐까요? 어린이들.
0: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졸업식 음식의 투탑.
1: 투탑이죠.
2: 자, 그러면은 얼마나 돈가스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학 동안 일주일 내내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돈가스 대 삼겹살 대 피자. 권은중 작가님 참가를 안 하시겠다고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일주일 내내요?
1: 네.
2: 오케이. 참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 둘, 셋.

0: 아 여기 또 새마을호는 좀 비싼 기차잖아.
1: 그 새마을호는 좀 KTX 전에는 새마을호였죠.
2: 새마을호가 있지.
0: 와 기차에서 돈가스 되게 맛있었겠다.
1: 그러니까.
0: 먹어보고 싶다.
2: 멋졌을 것 같아. 느낌이.
1: 우리 4996님 돈가스의 짝꿍 노란색 인스턴트 스프와 아, 양배추 샐러드는 영원한 짝꿍입니다. 소스는 케요네즈가 근본이죠. 요즘은 피클이 대세지만 저 때는 깍두기나 단무지가 아, 대세였어요.
2: 깍두기 좋았어요. 깍두기 좋죠.
1: 그리고 단무지를 고급스럽게 좀 길게 잘라주세요.
0: 아 맞아 맞아 김빵형 단무지
2: 네모나게
0: 이렇게 맞아 반달 아니었어.
1: 길게 해서
0: 맞아.
1: 그래서 경양식집에서 A는 그 길게 썬 단무지를 한 번에 넣으면 굉장히 좀 천박하다.
2: 맞아. 아,
0: 반달, 맞아.
1: 아, 단무지를 한, 좀 잘랐어.
2: 반달이
1: 아니지. 세 번에 먹으면.
0: 아 맞아. 되게 식사 예절이었죠.
1: 좀 교육을 잘 받은 곳이고.
0: 아, 맞아.
1: 한 번에 먹. 간혹 두 개씩 집어 먹는 친구들과는 다시는 가자.
0: 그리고 조금 고급진 데 가면은 베이크빈이랑.
1: 아~
0: 그 깡통콩이랑
1: 그 있었어.
0: 후르츠 칵테일 됐었어.
1: 후르츠 칵테일 됐었죠.
2: 맞아. 후르츠 칵테일.
0: 난 진짜 콩